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를 걸으면 다른 때보다 3배로 산책이 길어져요. 입합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통은 일반적인 나무인데 희고 길쭉한 이 술처럼 생긴 꽃들이 한데 모여서 아주 탐스럽게 얼핏 보면 약간 백설기 같은, 예, 근데 향이 그렇게 좋아서 바람이 불면 그윽하게 퍼진다고 하네요. 동네에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길이 있을까요? 네, 일부러 좀 천천히 돌아가고 싶은 길, 주말이니까 여유있게 좀 그렇게 걸어봐도 좋겠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네, 오늘 첫 곡 The Last Goodnight이라는 팀의 Picture of You 였습니다. 이팝나무. 조영희님이 땅에 피는 조팝은 벚꽃과 함께 지고요. 그게 지고 나면 거리에 이팝이 꽃이 되어 피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보세요. 제가 나이가 참 적지도 않은데 이팝은 동네에 있나? 7716님 박태기 나무라고 아시나요? 아, 저 이제 식물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네요. 진 분홍색 꽃들이 밥풀처럼 모여서 핀 꽃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동네 뒷동산에 흐드러지게 펴서 매일

보러 올라갑니다라고.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지금 저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보는데 완전 분홍색이네요. 박태기. 왜 박태기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보면 또 잊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봄은 봄입니다. 바로 여름이 되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연휴로 주말까지 즐기고 계신 분들 한결 좀 마음이 여유로우시길 바라면서 토요일 오늘 아침 그럼 광고 듣고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4: 4만원
2: 재고관리,
4: 4만원
2: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7: 밥알 찹쌀떡의 원조.
8: 100년 앞단
7: 첨가물 없이 건강한 30년 전통
8: 100년 앞단
7: 떡 선물 세트는
8: 100년 앞단
7: 1588-5678.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5: 백조 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6: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5: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6: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네, 아주 익숙한 그런 멜로디. 영화 More Better Blues의 메인 테마 브랜포드 마샬리스 콜텟의 연주였습니다. 진짜 영화 대단했죠. 스파이크 리 감독 초기작일 텐데 저도 몇 번을 봤는지, 특히 데인저 워싱턴이라는 이 대배우의 존재를 이때부터 제가 기억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트럼펫 연주자 흉내 내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근데 막 그 어려운 그런 라인들을 막 그렇게 자기가 정말 이 사람 진짜 트럼펫터인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연기의 디테일이 대단했던 영화였습니다. 캠핑장에서 듣고 계신다고 4725님. 제 캠핑 루틴은 9시 딱 되면 오아윤 시그널 음악부터 듣는 거거든요. 아침이라서 별은 없으니까 바로 앞에 우거진 숲을 보며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아, 좀 여유로운 5월을 시작하고 계시군요. 여기는 나주 금성산입니다. 초록색 나뭇잎과 하늘빛이 조화롭고 바람도 시원하고요. 매일 사무실 책상에서 듣다가 자연에서 들으니 상쾌합니다. 라고 김태엽님도. 좋으시겠어요. 자, 2056님은 생각해보니까 솔로가 된 지 1년이 넘었네요. 주말 당직 걸려 짜증났는데 친구들 데이트 사진 올라오는 인별그램 보면서 집에 있으니까 차라리 출근해서 회사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좋은 일이 있겠죠. 이러다가 또 좋은 인연을 만나면 더 반갑고 더 짠하고 그러겠죠. 신청곡으로 마음을 달래드립니다. 2056님, SG 워너비, 랄랄라.

네. 구사 사모님 주말인데 또 연휴라 듣고 계신가요? NCT Wish의 Ode to Love, 원래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를 뭐이 정도는 샘플링이라기보다 뭐 차용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집에 계시겠구나. 커튼도 바꾸고 세탁소도 가야 되고 베란다 청소하고 예. 배경음악으로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고요. 자, 사춘기 두 아들과 여행 중이신 4861님, 별일 없으시죠? 출발 전부터 큰 소리가 오가가지고 가는 동안 차 안에 상대 목소리만 들리고 있는데, 예. 제가 신청곡, 예, 들려드릴 테니까, 네. 에이, 가족끼리인데, 네. 전 출근해야 돼서 남편이 두딸 데리고 외출해 줄 거래요. 엄마, 일하러 가지 마 하면서 떼쓰고 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동생이랑 사이좋게 놀고 있겠대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말해주네요. 장예주님. 아유, 컸다고. 엄마가 돈 많이 벌어올게. 주말에도 파이팅입니다. 예. 자, 그러면 4861님 신청곡 The Coals입니다. All the love in the world.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습지컷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8: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9: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1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2: 하늘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지만 낮 동안에는 온화하고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서울 25도, 22도, 대구가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권에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에 고속도로 일찍부터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은 서울 쪽으로 덕수산패에서 서종까지 15km 구간에서 밀리고, 중부선은 남이방향으로 호법분기점, 진천, 남이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진천에서는 추돌사고가 나면서 11km

0: 1km 구간에서 어렵게 이동하고요. 서천 공주선 서천 방향의 4군데 서천 터널 사고 처리하면서 5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문장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그럼에도 라는 말을 좋아한다.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겠다는 말 같아서 그럼에도 짧은 네 글자지만 이 안에는 농도 짙은 뜻이 들어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넘어볼게. 흙먼지가 너를 뒤덮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안아줄게. 상관이 없는 것이다. 때로는 간절한 소망이자 애절한 속삭임이 되고 완강한 다짐과 완곡한 외침이 될 말. 과거가 어떻든 지금을 바라보겠다는 의지이자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중이다. 그럼에도 좋다. 그럼에도 사랑한다. 그럼에도 아낀다. 그럼에도 나아간다. 그럼에도 살아간다. 그럼에도. 네, 오늘 귀를 기울이면 한예린의 에세이 그럼에도 좋은 날은 오니까요 가운데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예, 정말 많이 등장했어요, 오늘. 그럼에도. 시아의 노래였습니다. 오승열님께서 공유해주신 그럼에도 좋은 날은 오니까요. 라는 에세이 일부였는데요. 요즘 사회적 이슈로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매일 아침 인근 주유소 가격 검색하고 제일 저렴한 곳에 줄 서서 기다렸다가 주유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고단하지만 이 또한 넘어야 할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가장의 힘으로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그쵸.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보통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국어 중에 섭섭하다라는 문장을 도저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예 난관에 처할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섭섭하다라는 게 완전히 그 양극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아쉽지만 괜찮다. 시원섭섭하다. 우리말이 가진 고유의 그런 뉘앙스 텐데 그럼에도도 못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although 아니면 뭐 anyway는 아니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네요. 자, 힘냅시다. 승열님, 저희 좋은 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팟빵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멜로망스의 노래를 듣기 원하신 2369님 신청하신 곡입니다. 해피송.

네, 1532님이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던 첫째 중학교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라고, 예,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청하셨던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함께 들었고요. 늦잠 포기하고 중고거래 하러 가는데 날이 좋아서 노래도 좋고요. 중고거래 파는 거세요? 사는 예. 좀 좋은 거래 응원 드리면서 9629님. 네. 자, 이어서 그레이시 에이브람스입니다. 21.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알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은
5: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스마트하게 달리고,
9: 기름값 걱정 날리고,
8: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9: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8: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9: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림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네,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마지막 곡은 9274님이 신청하신 애니 레녹스의 목소리입니다. No More I Love You.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상담소 고민 그럴만두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 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토요일 이 시간에 들었다라는 거는 하트를 제일 많이 받은 곡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요. 연상의 Back to the Real Life가 이번 주 하티스트 송이 되었어요. 2분 7초부터 더 소름 돋는 1인입니다. 2199님, 아마 간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썼던 곡이긴 한데 상디곡 중에서 보컬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장현용님이 문득 녹음 비하인드가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 앨범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저의 취침하는 방이 되어버린 총각대, 예, 바로 그 방을 작업실로 만들어서 모든 믹스를 그 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유는 간단히 정리하면 평소 저하고 합이 잘 맞던 엔지니어 분들이 속속 그 믹싱을 포기하시거나 뭐 다른 사업을 하시거나 이러다가 누구랑 작업을 하지? 그러다 이제 혼자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나중에 더 인기 없어지면 비싼 녹음실에서 녹음도 못할 테니까 뭐 이런 생각에 예, 그때 이제 홈 레코딩이나 홈 믹싱이 가능한 시절이 시작되던 때라

0: 그냥 진짜 마음에 들 때까지 붙잡고 작업을 했고요. 스트링 같은 경우는 이제 박인영 씨라는 그 국내 스트링 어레인지계의 거장이신 분이, 야, 젊었다, 그때 둘 다. 같이 호주 멜버른에 가서 스트링만 녹음해서 그렇게 믹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하트 눌러주신 아침 가족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스팸 시킨 왔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호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 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충남 천안의 김혜민 님인데요. 제목이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요즘 날씨는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손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어디든 훌쩍 떠나고 싶은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껏 한 번도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을 해야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늘 친구, 가족들 함께 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지에 조직검사요망이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난생 처음 조직검사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던지.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고 정기검진만 잘 받으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훌쩍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당장 출발할 수 있는 기차표를 예매해서 부산으로 2박 3일 나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구경하다가 배고프면 꼭 유명 맛집 아니어도 동네 식당 들어가 혼자 밥 먹고, 피곤하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고. 나 홀로 여행의 장점을 제대로 느끼며 스스로를 치유한 시간이었어요. 용기가 없어도, 아무 계획이 없어도 괜찮은 나 홀로 떠나는 즉흥 여행, 삶에 지친 분들께 강력 추천하면서 저의 부산 여행 메이트가 되어준 노래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렇군요. 잘 다녀오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자, 우효, 민들레, 하림, 여기보다

네, 오늘 플레이리스트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김혜민님이 엮어주신 세 곡이었어요. 우효, 민들레, 하림, 여기보다 어딘가에, 이상은 방금 들으신 삶은 여행이었고요. 저희가 혜민님께는 로스팅 원두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보너스 추천곡 양양의 걷는 사람 준비해봤습니다. 1, 2, 3, 2, 3.

0: 한계를 넘어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인천 세븐테마 빌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8: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9: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8: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0: 인쇄는 와우프레스
1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3: 징검다리 연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수도권과 강원권에 비가 시작돼서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고 60mm, 서울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충청권으로 정체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0: 순갈과 오산 구간, 또 북천안부터 24km 구간 정체가 쭉 이어지고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에서 논산 사이 26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상주터널 1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자,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아침 가족의 사연과 만날게요. 8순이 다 되어가는 우리 엄마가 4월 초에 작은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뭐냐면요, 안검하수라고 하던가요? 눈꺼풀이 처져서 살짝 당겨주고 올려주는 건데, 눈만 당기면 어색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이마 조금씩 다 시술을 받았어요. 처음엔 아유 늙어서 주책이게 싫어하셨는데, 막상 시술 받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친정집이 이 동네 성형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죄다 몰려와서 엄마 얼굴 보고 아이고 이뻐졌다 칭찬하고, 본인들도 받고 싶으시다고 병원을 물어보는 통에 엄마의 자신감이 뿜뿜이에요. 이러다 온 동네 할머니들 저보다 젊어지는 거 아니신가 몰라요. 네, 막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 막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연이었어요. 조용하던 동네가 막 시끌시끌해지는 그런 느낌일 텐데. 그쵸? 예. 그 눈꺼풀, 특히 눈가 뒤쪽에, 저도 눈 쪽에 살이 좀 많은 입장에서, 예. 이게 내려오면 시야도 좁아지고 여러 가지 불편하셨을 텐데, 잘 예뻐지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젊어지신 만큼 마음도 젊어지시고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더 행복해지시길 저희도 응원하면서 5월 2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해봅니다.

네, 오늘 문득 너에게 이어드린 곡은 렌카 럭키였습니다. 진짜 문의가 쇄도할 것 같아서 익명을 요구해 주셨는지요. 예, 사실 기뻐할 일인데 그죠. 어머니 진짜 더 건강해지시고. 8039님이 평소 눈꺼풀이 많이 처져서 미루고 미루다가 쌍꺼풀 수술을 하셨대요. 붓기가 좀 빠지긴 했는데 아직 밖에 나가긴 좀 그래서 열심히 얼음찜질하면서 듣고 있다고. 보통 보면 한 6개월은 가야 완전히 붓기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약 열심히 드시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뻐지시길 바라고요. 마음에 드시길. 1124님 올해 취업한 우리 딸 엄마도 마사지 한번 받아보라며 거금을 들여서 5회권이나 끊어준 거 있죠. 아, 이따 점심 먹고 갈 건데 벌써 설렙니다. 네, 그죠. 마사지 진짜 몇 번 받아보진 않았지만 네. 그냥 편안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참 효도, 어떻게 참 이렇게 효도들을, 미래 효자들을 키우고 계신 50대라고 하신 50520님 중학생 고등학생 하나씩 키우고 있는데 6년 공백을 깨고 올해 다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회사에서 몰래 듣기 시작한 오늘 아침 이렇게까지 열심히 들을 줄 몰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회복지사 공부까지 해서 요즘 힘든데 위로가 되어주는 사회복지사 공부까지 시작을 하셨다고요. 힘내세요.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가도 가든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5502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뭘 해도 좋고 잘 될 것 같은데 전 어째 일도 연애도 마음 같지가 않네요 라는 푸념과 함께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있었잖아요. 네, 힘내시고요. 자, 테디 스윔스의 노래입니다. Lose Control.

0: 새삼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네,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신 아침 가족들 감사합니다. 벌써 끝곡 남겨놓고 있는데요. 레드푸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 노래합니다. Where the Sun Goes. 보다 여유로운 토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0: 베이비. 잠깐만.
1: 안녕하세요. 민음사 편집자 김민경입니다. 저는 고전문학 편집자지만 책을 어려워하는 분들께는 안 읽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인도에 가져갈 인생책 한 권, 이런 식의 거창한

압박감이 오히려 책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양치하면서 두 페이지 읽고 재미없으면 언제든 덮어버리세요. 매 순간 대단한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장씩 넘기는 하루가 우리를 더 멀리 가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3: 얼어붙은 길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눈 내리는 낮에는 전조등을 켜 주위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정상 주행이 어려우면 비상등을 켜 사고를 예방하세요. 두 번째, 눈길 운행 시 앞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가세요. 차선 이탈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의 마찰력을 이용해 저단으로 천천히 출발해주세요. 네 번째, 빙판길에서 속도를 줄일 때는 브레이크를 천천히 여러 번 밟아주거나 기어를 저단으로 변속하며 미끄러짐을 예방하세요. 다섯 번째, 차가 미끄러졌다면 차량 머리의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주세요. 운전 가능 시 바로 핸들을 풀어 2차 회전을 막아주세요. 추운 겨울,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4: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5: 온!
4: 경농의 스티온
5: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4: 온!
5: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4: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5: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8: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9: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박수! 박수!
1: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공연장으로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라이브 음악의 세계로 안내하죠. 지금부터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Life is life.

0: 살아있는 것.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Live is life. 모든 관객들이 put your hands up 해가지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박수를 힘차게 치며 이게 인생이다 라고 소리치는 그 주말의 풍경 그려집니다. 아, 연휴 지금 잘 즐기고 계십니까? 연휴라서 지금 이 시간에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생동감 있게 라이브 음악을 좀 일부에서는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가 늘 정겹게 익숙하게 듣던 노래지만 라이브로 들으면 좀 더 신선하고 뭐 그런 느낌, 뭐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그리고 그 아티스트가 진짜 실력이 입증이 되는 예, 그런 시간 라이브 음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 있는 듯 예, 공연 현장에서 함께 박수치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듯 여러분이 목적지에 이제 도착하실 때까지 음악으로 함께하는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토요일 이문세입니다.
1: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Well, well, well.
1: 슬웨이. Well,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이 결혼했단 얘기를 들었어.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괜찮아. 나도 너 같은 사람을 찾아볼게. Someone like you. 아델의 노래. 이게 벌써 2011년에 발매된 로얄 알버트 홀에서 공연했었던 그 앨범 수록곡이었습니다. 아델, Someone like you.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델인데. 그 이후에 요즘 뭐 아델은 활동을 하고 있질 않아서 아델의 새 그 뭐 라이브 소식 뭐 지금 들어온 게 없고 언제 다시 재개할지는 뭐 아델만 알고 있고 그래서 더 귀한 앨범이 됐습니다. 사실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악보에 그려 있지 않아요? 그 음악이 연주되고 또 불려질 때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게 진짜 음악의 힘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음원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라이브 음악이 주는 그런 공간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냥 저와 함께 제 손을 잡고 이 공연장 저 공연장 나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노래 한 곡만 듣고 함께 기뻐하고 합창하다가 또 다른 공연장으로 저의 손에 이끌려서 가셔야 돼요. 제 아델 공연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는 아마 10만 명 정도의 관객이 지금 꽉 들어찬 그 스타디움입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에 와 있다 생각하시고 음악도 대단한 음악이에요. 그냥 빠져보세요. 그룹 퀸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라이브니까 이런 전율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라이브니까 또 이런 감성이 자극이 되는 거고. 와, 뭐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해외에서 버스킹하는 프로그램이죠. Begin Again. 이탈리아 버스킹 공연 중에 한 곡. 박정현, 예, 우리나라의 박정현 대표 선수, 또 이수현 대표 선수가 함께 했던 샹들리에. 그러니까 시아의 원곡을 커버한 곡인데, 어우, 저는 뭐, 시아의 목소리나 매력 못지않게 훌륭했던 곡이 아니었나. 뭐, 공간을 지금 막 뛰어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퀸 공연 보고, 또 이탈리아 넘어가서 박정현 버스킹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거슬러 재작년, 장소는 파리, 여기로 갑니다. 에펠탑에서 지금 준비 중인 셀린 디옹이 눈에 보이십니까? 셀린 디옹.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치고 들어보시죠. 셀린 디온의 사랑의 창가.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쩡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습득컷 선단지 명함 다 있어.
8: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2: 내일 비 소식 때문에 오늘 나들이 나온 분들이 많은데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충청권, 남부지역까지 밀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신갈에서 비룡분기점 사이 56km 구간 부산 쪽으로 밀리고요. 북대구 부근에서는 사고 나면서 정체, 또 경주 일대 또한 차량이 많아서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는 중부 3터널에서 남이분기점 사이로 40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쪽은 남풍세와 북공주, 연무 나들목에서 각각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남해선 순천 쪽으로 밀립니다. 동창원에서 북창원, 칠원 분기점, 또 진주 분기점에서 사천 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1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초능력이 있는 꼬마 소녀가 주인공인 영화가 있었다. 마틸다. 자신에게 초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소녀 마틸다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아주 신나게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 장면을 촬영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카메라, 조명, 음향, 그리고 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데서 그 아홉 살 난 소녀가 혼자 춤을 춘다는 건 사실 어른도 힘든 일이다. 아역 배우가 좀 쭈삐쭈삐거리자, 그리고 수줍어 하자, 그때 감독이 말한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춤을 춥시다. 그러니까 마틸다만 추지 말고 여기 있는 스태프들, 뭐 전 출연진들, 자, 다 같이 일어나요. 자, 다 같이 춤을 춥을, 자, 추는 거예요. 배우면 배우답게 행동해야지. 부끄럽다고 춤을 안 출 거야? 다시 해. 그렇게 무섭게 다그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감독의 발상은 참 새로웠다. 배우만 춤추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춤추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바꾼 덕분에 아역배우의 긴장은 풀렸고 당연히 촬영은 성공적이었다. 훌륭한 감독의 훌륭한 아이디어. 그래, 훌륭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 아닐까?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돈도 잘 벌고 인간성도 좋고 뭐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참 잘 컸네, 아주 잘 자랐어 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학교나 직업이나 그런 거와 별개로 그 사람 덕분에 주위 사람들이 덕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구하고 목숨을 바치고 뭐 그래야만 꼭 훌륭한 건 아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매일매일 잠깐씩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하셨어요. 38. 늦은 나이에 출산을 했더니 체력이 좀 딸려요. 저를 응원한다 생각하고 신청곡 들려주세요. 38이 뭐가 늦어요. 참 진짜 어린애구만. 그게 뭐 늦은 나이에 출산이에요. 어쨌든 네, 건강하게 출산을 하셨으면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유한솔 씨 마마스건의 노래를 신청하셨고 한솔 씨에게는 신청곡과 함께 두유제조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목격한 장면인데 그냥 노선 버스가 정류장에 섰어요. 그럼 왜 대부분 버스는 앞문에 이제 승차를 하고 또 중간문에는 이제 하차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승차를 하려고 기다렸던 그곳에 어느 좀 할머니가 트렁크, 예, 캐리어 큰 거를 들고 이제 낑낑대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버스를 파킹으로 놓더니 바로 뛰어내려가더니 그 할머니의 그 트렁크를 낑낑대고 들고 올라가서 자리까지 앉혀드리고 다시 운전석으로.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노선 버스는 그 쉽지 않잖아요. 이게 관광버스나 무슨 뭐 큰 저 뭐 다른 어떤 그 목적지가 뭐 뚜렷이 있는 어떤 그런 뭐 공항버스나 이런 데는 그게 흔할 수 있지만 노선버스에서 그냥 알아서들 타고 내리고 운전만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갑자기 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들은 우리 일상의 생활 속의 히어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앞가림만 잘하는 거, 이거 중심인데 그런데 왜 그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 간다는 그런 말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중심을 딱 잡아주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마마스건의 노래 이전에 How Deep Is Your Love? 정말 당신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걸 묻고 싶은 노래, 비지스의 노래를 함께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윤성훈 씨의 신청곡입니다. 멀레이가 노래했어요. 퓨처링을 마세치 함께 했는데 독특한 스타일의 노래예요. Sweet Coffee.

그러니 나는 딴 생각이 나. 그러면은 노래 다시 해야 돼. 아 이게 뭐지? 김현준 씨 연애할 때 자주 듣던 노래예요. 존박의 내 생각이었습니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3: 유통골뱅이.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폐
11: 1544-7575.
1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5: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투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16: 선생님들, 잠시 후엔 1등 방송 정화의 만곡 김신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딱 기다려주세요.
17: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연휴 점심 먹으러 가고 또 여행도 가고 야구장 가고 낚시하러 가고 공연도 보러 가고 또 오늘 어디로들 가실까요? 아휴 바쁘다 바빠. 잘들 다녀오시고요. 저는 내일도 여기 있겠습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성우 김신영입니다. 1300번님의 사연입니다. 봄을 맞아 독서를 좀 하려는데 자꾸 이렇게 되네요. 잠이 안 와서 책을 펴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아침이로다.

놀라운 인체의 신비 몇 개 있죠? 분명 입맛이 없었어요. 첫 술 뜨자마자 밥이 사라져버리고 밤새서 놀려고 작정을 했는데 눈 뜨니 월요일이고, 아, 그래도 아직은 토요일 낮 12시다. 안도 한번 해보면서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의 문구 김신영입니다. 5월의 둘째 날. 둘째 날인데 벌써 행복한 토요일이네요. 예,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지코의 세핑.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그렇죠. 이게 또 인체의 신비가 잠이 안 와서 우리가 또 책을 펴요. 눈을 떴어요. 아침이야. 예, 그리고 야 이번에는 진짜 우리 작정하고 밤새 노는 거야. 오케이 콜. 이래서 이제 한 다섯 명이 모이기로 했어요. 모이면 두 명이 와요. 이것도 인체의 신비. 예. 미안한데 갑자기 뭐가 돼가지고 이런 친구들도 또 있고 예 입맛이 없다 뭐 밥맛이 없다라고 하는데 빵 맛은 또 있어요. 디저트 맛은 또 따로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인체의 신비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3, 4부 추억의 탑10에서는요 포미닛의 막둥이이자 이제는 배우죠. 배우 권소연 씨 우리 소연 씨와 함께 드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편집해놨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

0: 우리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정화의 망고 5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세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바이오코어에서 보합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구축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구축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김이명과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쌀보관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 쌀통,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이분드 추악 가파디에서 안착팬티,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우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음악 발굴 타임, 고음악을 틀어줘요 샌디. 자, 오늘도 역시 기가 막힌 명곡들 속속 도착 중인데요. 첫 번째 뮤직 2200번님의 문자입니다. 혹시 2007년 봄을 흔들었던 파워 명곡 길건의 흔들어봐 이 노래 아십니까? 길건님이 데뷔 전에 이유리 씨의 춤 선생님이었을 정도로 댄스, 뭐 보컬, 성격까지도 시원시원했는데 지금 나와도 대박 날 것 같아요. 라고. 아, 이거 알죠? 우리 길건이 형님. 예.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음악 프로 했을 때 길건 씨랑 다른 그룹이랑 옷이 똑같았거든요. 길건 씨만 옷을 갈아입었어요. 네. 왜냐면 그 약간 체구 자체가 굉장히 서양 체구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조금만 흔들어도 예, 정말 말 그대로 흔들어봐가 돼요.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 쇼챔피언에 길건 씨 나오잖아요. 그러면 못 보던 직원들, 특히 남자 직원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하였다. 오랜만에 인사를 했던 경우가 또 있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효리 씨 10미닛 할 때 그때 아마 길건 씨가 이제 티칭을 하면서 길건 씨가 이제 또 유명해졌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찾아준 음악은요. 바로 6121번님. 꽃미남 고교생 가수 출신 이동건 오빠의 1집 수록곡 프로포즈 신청합니다. 동건 오빠가 안무, 율동을 하는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노래인데요. 요맘때 드라이브하며 듣기 딱 좋아요. 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지. 예. 이때 당시 사실은 이지훈,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기찬 오빠, 보통 이제 고교생 가수 막 김수근 쫙 있었는데 요때 이제 이동건 씨가 거의 약간 막차를 탔죠. 네, 막차를 타고 약간 이제 발라드가 막 인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댄스를 한번 가보자 해서 이 프로포즈가 나왔죠. 예. 굉장히 살랑살랑 그때도 춤을 잘 췄던 걸로도 기억이 납니다. 잘 귀엽게 췄어요. 예전에 제가 쇼미직 탱크를 집권할 때 아마 예, 이동건 씨를 제가 봤을 텐데. 예. 그때 당시 뭐 최창민 씨라든지 박지윤 씨 막 스틸어웨이 막 이런 노래 했을 때니까 예, 하여튼 진짜 공부 빼고는 진짜 다 했다. 예, 말씀드리면서 좋은 음악을 찾으신 요 두 분께는요 바로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며 노래도 띄워드릴게요. 길건의 흔들어봐 그리고 이동건의 프로포즈.

여러분은 지금 명창 강쥐 김재환도 사랑하는 지금 듣고 싶은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호의 희망곡에 놀러온 가수 김재환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지난번 출연했던 게 5년 전인데 그동안 저는 군대도 다녀오고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 준비를 열심히 하며 지냈습니다. 또 제가 지금 데리러 갈게라는 노래로 군대 전역 후 첫 컴백을 했는데요. 이번 노래는 지친 일상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전하는 따뜻한 그리고 벅차오르는 록발라드 곡입니다. 많은 관심과 스밍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져온 추천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 블라드라는 가수의 좀비라는 곡인데요. 제목은 강렬하지만 어두운 느낌보다는 지치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낸 곡이라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김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깜짝 인사를 드렸던 MBC 정영한 아나운서입니다. 와, 제가 사실 이제 원래 보통 5년 차쯤 되면은 흔히 대리병이라고 하죠. 뭔가 좀 회사 생활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막 자기 의심이 많아질 텐데, 제가 딱 그때 정이 살짝 한 시간 스페셜 게스트를 하면서 제가 아나운서가 되려고 노력했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호응해주신 그 응원들, 격려들, 저는 진지한 모습을 제가 원하는 줄 알았는데 재밌다라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매일 평일 저녁 뉴스데스크 스포츠 뉴스를 맡고 있고요. 또 라디오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2시의 데이트에서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코너도 안영미 DJ와 또 함께하고 있기도 한데요. 야, 이게 또 라디오의 묘미는 프로그램마다 그 온도가 다 다른 느낌. 그 요리도 그 불을 몇 도의 온도를 하느냐에 따라 끓이느냐, 튀기느냐, 삶느냐, 볶느냐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 느낌을 다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잠깐 인사하러 왔는데 또 말이 길어지네요. 예,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 또 토요일 주말 파이팅 하시라고 연휴 너무 즐겁지 않으십니까? 저도 노래 한 곡, 정호의만 곡으로서 노래 한 곡 못 드리고 온 게 너무 좀 통탄스러워가지고 제가 플레이리스트에서 노래 한 곡 집어왔습니다. 또 지금 K-POP 대세인데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팝송을 소개할까 K-POP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반반 치킨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세계적인 K-POP 스타 블랙핑크 그리고 또 영국의 유명 아티스트죠. 두아 리파가 함께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예, 제 비화를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MP3에서 듣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한창 할 때였어요. 이 두아 리파 노래를 듣고 있는데 졸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어가 가사로 안 들리고 그냥 그 내용이 해석돼서 들리는 거예요. 마치 한국말처럼. 근데 알고 봤더니 블랙핑크가 한국어로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노래 두아리파 블랙핑크의 키스 앤 메이크업으로 신나는 분위기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아나운서 정영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꼭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제가 불립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맥에 중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위,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3: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 고양 특례시.
5: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어딜 가든 많이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신갈에서 비룡분기점 사이 58km 구간에서 어렵게 이동하고요. 중부선은 정체가 좀 줄면서 진천터널 또 오창에서 남이분기점으로 14km 구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발안 구간 사고 나면서 정체고, 반대 목포 방향은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당진 분기점 이후로도 군산까지 길게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의 사고입니다. 성남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소래터널에서 계양, 노우지 분기점에서 자유로 구간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2: 파리 피플! 자, 토끼처럼 빨리 가는 토요일에 이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네 흥, 덕치 특집 풀어놓아줘야죠.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정화바지 신호웨이트 바로 오픈합니다. 그 전에 맛보기 퀴즈 가봐야죠. 자, 오늘 날씨에서는요, 시아의 구두 리믹스 버전이 나갈 예정인데요. 보통 구두나 운동화 등 신발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이것이라고 부르죠. 자, 김신영 땡땡 솔로도 굉장히 유명한 다리가 20쌍 정도 되는 이 절정.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지네, 2번 바퀴벌레. 아, 저희 라디오를 들었던 우리 정의 선생님들은 100% 안다, 믿고 갑니다. 자,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프라이팬 세트, 예,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주문 받으시러 이렇게 컵컵컵컵 컴온! 포지션이에요, 썸머타임! 시원하다. 우리 다들 여름을 상상하자. 시원하다.

땡큐. 예. 아, 시원하다. 예. 아, 후련하다. 우리 홍도희 씨. 아, 컴온이라고 하셨고요. 우리 8121님. 우리 모히또 한 잔 플리즈라고. 예. 모히또 드셔 보셨나요? 저는 안 먹어 봤어요.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0321번 님이 신청곡이 하나 들어왔어요. 신디, 시야 앞에서 잠깐 선보였던 구두 리믹스 너무 짧아서 감질났잖아요. 통노래로 흔들어 제껴주세요 라고. 솔직히 말하면 저기 시야분들, 예, 그리고 시야분들 그 회사가 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예, 어떤 바가 있는지 제가 눈치를 싹 봤는데 틀어도 될 것 같아. 제가 어제 눈치 봤거든요. 냅다 가요, 냅다 가요. 구두 리믹스 갈게요. 컴온! 자, 우리

아우, 땡큐. 예.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었잖아요. 예, 이거 너무

옹하고 싶었더라, 시야 앞에서. 근데 눈치를 보니까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8400번님, 놀라지 마요, 시야. 신디 착한 사람이에요. 안 물어요. 알지. 예. 그리고 우리 시야가 착하더라고요. 예. 다들 호인이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9113번님, 비트간별 들어왔어요. 신디, 진지하게 파파야에 바이올렛 한 번만 간별해 주시면 안 되나요? 부탁드려요. 제발요. 한 번만. 신디,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오케이. 파파야에 바이올렛 한번 가볼게요. 또 간절하시니까. 약간 수상한다. 느낌이 약간 살먹지다. 갈게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 나쁘지 않아요. 비장하다. 원, 투. 자, 약간 느낌이 오지 FC 느낌이다. 등장할 때.

브릿지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예. 아, 우리 0211번이 흥덕 쌓았다. 오래 들었다. 라고. 오래 들었어요. 예. 아, 이 노래, 파파야 노래를, 예. 나나나나나. 아는 게 지금 너무 소름 돋았어요. 예. 진짜 공부를 안 했구나, 신영이. 예, 말씀드리고요. 넥스트 소, 약간 요 정도 템포는 가야 돼요. 예. 바로 우리 홍경민의 가져가 갈게요. 컴온! 한국의 리키 마켓! 자.

아, 예. 요 느낌. 예. 선생님들 딱 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우리 백진아 씨가 진짜 리키 마틴은 탈락되고 한국의 리키 마틴만 살아남은 신영레이트. 그렇죠. 예. 미국의 홍경민 누구예요? 리키 마틴이에요. 예. 원래 원조가 예, 홍경민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다음 노래. 예. 요 느낌 나쁘지 않아요. SG의 누구야 갈게요. 컴온! 자, 시작부터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비트. 이런 비트 좋아요.

그렇지요. 예. 아, 요 정도 비트를 가야 돼요. 냅다 뛰어야 됩니다. 우리 8349번이 우리 신랑이 신영 씨 라디오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사람은 혼자 계속 그래? 그랬던 말이 지금 계속 생각이 나서 웃겨 죽겠어요 라고. 예, 저 혼자서 혼자 항상 흔들고 있어요. 다른 제작진 여러분들, 우리 쨔쨔한 제작진은 예, 무슨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처럼 앉아있고요. 저 혼자 예, 조명 켜놓고 예, 냅다 논다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 다음 노래 바로 갑니다. OPPA의 와요 와요 갈게요. 아, 캐롤 느낌으로 갑니다. 캐롤 느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0: 있어요.
1: 그럼 나는 어때요? 오빠 장가 갔잖아요. 예,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6627번님. 신디, 오늘 운동하기 진짜 싫은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신형 나이트 시간에 맞춰서 나왔어요. 근육 와요 와요. 오케이. 어, 근육도 근육이지만 지방이 좀 탔으면 좋겠다. 타요 타요. 예, 말씀드리고요. 어, 잠시만요. 1011번님. 신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이 퀴즈 하나 내려주셔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노래 이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입으로 퀴즈를 드릴 거예요. 입 퀴즈. 예, 그러면 노래와 가수 제목 정확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면은 치킨 쿠폰 바로 나갑니다. 댄스곡이에요. 예, 여기까지는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아, 우리 이 공부님 힝힝힝 에어 에어밖에 안 들리는데 선생님 그걸 듣지 말고 음을 들어야죠. 음을 끼웅 끼웅만 듣지 마시고 아, 1736번이 아 응이에요. 예 알겠어요 선생님. 음을 들으셔야 돼. 어 8590번님 크레용 파워에 빠빠빠 탈락 아니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 잠시만요. 우리 김현희 씨 상암동 고향이에요. 0762번님 아!

헤이 헤이 헤이 아 탈락 1432 번이 이 음악이 없었더라면 아 못 오라 아차상 지금 속출합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9512 번님 조이디 925 정답 9512 번님 치킨 세트 바로 보내드립니다 9시부터 5시까지 놀아보자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9: 여보, 골뱅이 무침 해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10: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9: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0: 고형

0: 고향이 뭔데?
1: 국물뱅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0: 오케이. 고향량 많은 골뱅이. 유통 골뱅이.
2: 네, 주말맞이 신흥나이트 하이라이트 앵콜 타임으로다가 땡겨봤는데요. 아,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예, 김신영 땡땡설에서 땡땡. 다리가 많은 절지 동물은 바로 1번 진해였습니다. 당첨자분들 선거표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뭐 김신영 이제 진해설을 떠나서 이제 신발 방이 있는 아이다. 예, 데님 방이 있다까지도 말씀드리고 궁금한 점은 나 혼자 산 데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2부 끝고 잠시 캄다운 타임 가져봐야죠. 폴킴의 한강에서 이 노래 듣고요. 스페셜 게스트 포미닛 막둥이이자 배우로 다시 돌아왔죠. 권서연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건 즉시 나를 깨워라. 나폴레옹은 위급 상황은 당연히 즉시 보고를 지시했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편지들은 답장을 참 늦게 해주는 걸로 유명했다죠. 이유는 받은 편지를 일부러 늦게, 도착한 지 3주 뒤에 열어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웬만한 일에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3주 정도면 이미 해결됐거나 거의 흐지부지 되더라. 요즘으로 치면 문자나 톡, DM 같은 걸 텐데 늦게 알거나 몰랐어도 됐겠다 싶은 게 꽤 많으니 나폴레옹이 참 영리했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0: 50근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근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7: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6: 하이퍼스.
9: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레 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10: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아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11: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의가족 1425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지우개 따먹기를 배우더니 탄력 좋고 뗀뗀한 지우개를 사야 된다고 온 동네 문방구를 뒤지고 다니는데 두 분도 왕년에 지우개 따먹기 해보셨죠? 대체 어떤 지우개가 따먹기 왕이 될 상인가요?
1: 글쎄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 법이죠. 저는 그저 검지 하나로 검지가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엄지예요. 예, 엄지 하나로 동네를 제패했고요. 예, 굉장히 섬세한 힘 조절. 예, 일단 그리고 기세로 밀고 가야 된다. 예, 일단 그 시절에 지우개 탓자의 추억 떠올려보며 추억의 탑
0: 10
1: 출발합니다. 함께할 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포미닛의 막내 온탑에서 이제는 배우로 돌아온 우리 배우 권소연 씨,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권소연입니다.
1: 권소연 씨, 이게 얼마만이에요, 우리가?
0: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정의망국 출연이 10년 전이었어요.
0: 저희가 마지막 앨범 때 그러면 뵙고 처음인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몸에.
1: 그러니까 2016년 미니 7집 때 왔으니까 이게 또 있어요. 데뷔 당시, 이때 당시
0: 네.
1: 포미닛 소연 데뷔 당시 미성년자, 이젠 언니들과 술 마신다. 지금은 뭐 다 컸죠.
0: 아, 지금 한참 다 컸죠.
1: 그러면 네. 또 우리 소연 씨 하면은 사실은 소연 씨 초등학교 때 제가 봤죠.
0: 맞아요, 맞아요.
1: 예. 포미닛이라는 그룹 전에.
0: 네.
1: 예. 아역 배우 때.
0: 맞아요. 아역 배우 때 이제 그. 예. 개그 코너에 저희도 그 검사 맡으러 갔었어요.
1: 맞아요. 웃었어요. 웃었어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예.
0: 그때 그걸 기억해 주시고 네. 언니가 볼 때마다 그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해요.
1: 볼 때마다 지금 깜짝깜짝 놀래요.
0: 아, 그래요?
1: 네. 어제 깜짝 놀랐잖아요. 요즘에는 네. 이제 또 멤버들과 좀 이제 소통을 좀 많이 하십니까?
0: 요즘 각자 삶이 또 바빠져가지고 그렇죠. 이제 안부 묻고 네. 이제 만나면 이제 옛날 얘기 하면

0: 하면서 또
1: 옛날
0: 추억
1: 얘기하고,
0: 얘기하고
1: 건강 얘기하고
0: 건강 얘기하고 네. 뭐 재테크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1: 네.
0: 멋있어.
1: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었는데 네. 아,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0: 짝짝짝.
1: 권소연 씨가 출연한 영화 새벽의 땅구가 네. 개봉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배우예요.
0: 네, 계속 이제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이번 작품이 이제 새벽의 땅고.
0: 네.
1: 예, 요게 어떤 영화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0: 네, 새벽의 땅고는 이제 관계에 지친 이제 지원이라는 인물이 이제 제가 맡은 주희가 되게 사랑이 넘치는 친구예요.
1: 예, 예.
0: 그래서 만나면서 이제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가는 땅고를 같이 추면서 이제 회복해가는 그치. 그런 영화입니다.
1: 이게 약간 그 탱고의 그 힘이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응원이거든요, 사실. 힐링도 되고 서로의 힘으로.
0: 맞아요.
1: 와, 근데 여기 지금 앞에 네. 그 나뭇잎 월계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예.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0: 맞아요. 영화제를 그래도 많이 다녔습니다, 영화로.
1: 예. 네. 그리고 베를린 한국 독립영화제.
0: 네. 맞아요. 이게 제가 이제 팀을 마치고 나서 배우로 네. 활동하면서 되게 독립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독립영화를 예, 계속 예. 하다가 이제 새벽에 딴 거는 이제 베를린 한국 독립영화제도 가게 돼서 베를린도 예. 다녀오고 예. 그랬습니다.
1: 레드카펫도 밟고.
0: 아, 거기는 레드카펫은 없었어요. 네, 부국제에서는 이제 밟았습니다.
1: 부국제에서는.
0: 네.
1: 아,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진짜. 지금은 사실 배우 권소연이 맞는 것 같아요.
0: 오, 그런가요?
1: 네, 굉장히 익숙해요, 이제.
0: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1: 영화에서 네. 탱고, 네. 이 땅고 전파자로 이제 또 나오는데,
0: 네.
1: 그러면 잘 배웠겠는데, 그죠?
0: 맞아요. 이제 촬영하기 전에 한 달 정도를 이제, 네. 이제 같이 나오는 이연 배우랑 네. 맞춰서 같이 걸어보고, 안무 합도 맞춰보고 그런 시간을 네. 좀 가졌어요.
1: 이게 사실 우리가 막 춤을 췄던 그 동선이랑, 딴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0: 완전 달라요.
1: 예.
0: 아니 그 춤은 안무니까
1: 정말 안무잖아요.
0: 외우고 네. 이제 딱딱딱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데 딴 네? 거는 정해진 게 없이 서로 그치. 몸을 맞대고 그 믿으면서 이제 걷는 행위더라고요.
1: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와 그게 생각보다 몸이 떨어지면 안 되고
1: 꽤 어렵습니다.
0: 네.
1: 이 딴 거는 제가 이제 또 예술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 있어요, 땅고가.
0: 아, 진짜요?
1: 보통은 땅고에서 다 포기를 합니다.
0: 아, 해보셨어요?
1: 네, 힘들죠.
0: 아...
1: 자세 곧게 하고 딱 이거 자체가 다르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참 되게 아름다운 뭔가 네. 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배우면서.
1: 아니, 그리고 이 땅고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인생이랑 비슷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쵸.
0: 정해진 게 없고 또 믿어야 에. 되고 같이 걸어야 하고 에. 이게 이제 관계랑 이제 인생이랑 정말
1: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모든 이야기들이 아마 이 영화 제목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0: 네. 맞아요.
1: 화이팅.
0: 화이팅.
1: 화이팅.
0: 감사합니다.
1: 또 또래 친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촬영장 분위기는 좋았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또 이제 다 여배우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촬영장에서 좀 화기애애하고 딱 집중할 때 딱 집중하고.
1: 집중하고. 네. 토크할 때 또 토크 또 하고.
0: 꽉 또 하고 이제 아. 그랬죠.
1: 요즘에 이제 21세기 대군부인
0: 네.
1: 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이제 수석 비서로 이현 씨가 나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분도 거의 뭐 연기 장풍 쏘시는 분인데.
0: 아, 난리 나죠.
1: 이현 씨는 상처 입은.
0: 맞아요. 관계에 상처 입어서 네. 이제 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서 만난 친구가 저 주희라는
1: 그렇죠.
0: 인물이고
1: 네.
0: 저와 같이 이제 회복해가는 그런 인물이에요.
1: 네. 약간 실제적으로는. 소연 씨의 성격이 약간 지원의 성격이지 않을까.
0: 어떻게 아세요?
1: 저 알죠. 몇 년을 봤습니까 우리가. 예.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래서 지원의 마음도 알고 옆에 이렇게 좀 즐겁게 해줬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역할 지원의 마음과 우리 소연 씨가 맡은 이 역할의 마음이 잘 맞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0: 맞아요.
1: 네.
0: 뭔가 지원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이제 제가 주위로서 다가갈 때 좀 더 폭넓고 좀 네. 깊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1: 자, 여러분들 좋은 영화는 소문이 네. 많이 나야 됩니다. 예,
0: 맞습니다.
1: 우리 권소연 주연의 영화 새벽의 땅고 예,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입니다.
0: 네, 독립영화로 관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네.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1: 새벽의 땅고 화이팅!
0: 화이팅!
1: 그러면서 광고 듣고 와서 추억의 탑 10!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 간다 장까지 간다
3: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

0: 캡슐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추억의 탑
1: 10.
0: 자, 오늘 준비된 차트는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죠. 2010년
1: 와,
0: 5월 첫째 주 차트. 소연 씨 준비됐나요?
1: 네.
0: 10위 갑니다.
1: 네, 10위는요, 뚱스의 고칼로리 피처링 정인.
0: 그렇지.
1: 깐풍기 탕수육 팔부채 난자완스 양장피 맛있다. 맛있다.
0: 맛있다. 맛있다.
1: 네, 무한도전의 프로젝트 그룹 뚱스의 노래입니다. 네. 3개월간 고강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고뇌를 처절하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0: 네.
1: 특히 요런 가사. 초콜릿 볶은 따위 개나 주라고 해.
0: 아, 너무
1: 눈치
0: 좋아.
1: 보지 말고 먹어.
0: 그렇지.
1: 정말 많은 분들 공감을 샀다고 합니다.
0: 그럼요. 근데 사실 서현 씨는
1: 네.
0: 정말 그 초등학교 때부터
1: 맞아요
0: 관리를 했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어때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돌 때의 그 몸매 관리랑
1: 네.
0: 배우일 때의 관리는 다르거든요.
1: 아, 달라요.
0: 어떤 게 더 힘든가요? 포민이 때냐, 배우였을 때냐?
1: 아, 사실 배우일 때는
0: 네.
1: 거의 안 먹었어요. 네, 뭔가 활동할 때 운동도 하고 춤을 계속 추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네. 게 있었는데 배우 때는 이게 진짜 어디에 막 숨을 조명이나 이런 데 숨을 곳이 없으니까 진짜 네. 열심히 뺐던 것 같아요. 안 먹으면서.
0: 그럼 지금이 더 힘들어요. 그 느낌이네요. 몸매 관리가.
1: 맞아요. 지금 좀 더 힘들어요.
0: 왜냐면 네. 포민이 때는 이제 활동, 비활동기가 있으니까.
1: 네.
0: 근데 그렇게 막 부악 찌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소연 씨는.
1: 아니, 그래도 부었어요. 막 좀
0: 잠 못 자서 부은 거는 제가 또, 예, 아, 패스하는데.
1: 알겠습니다.
0: 아니, 그리고 같은 소속사였던 에이핑크 네. 초롱 씨 연습생 때 울면서 러닝머신 탔다는데. 어, 그래요?
1: 어, 그렇구나.
0: 애기 때 막 다이어트 한다, 막 이렇게 강력으로 또 하죠. 소연 씨는 어땠어요, 포민이 때?
1: 저는 한강 뛰는 것도 정말 싫었고, 그리고 닭가슴살 먹는 게 싫어서 지금도 안 먹어요, 닭가슴살은.
0: 그랬던 오징어 먹는 게 맛있는데,
1: 네.
0: 솔직히 말하면 오징어 볶음이 더 맛있어요.
1: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 행복을 찾아서, 예, 행복을 아. 찾아서까지 또 말씀드리고,
1: 네.
0: 새벽에 딴 거 한번 보고,
1: 네.
0: 예,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치킨 먹어도 되잖아요. 작품 또 예, 잘 되면 또 회식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1: 너무 좋죠.
0: 예, 말씀드리고요.
1: 네.
0: 이제 9위 갑니다.
1: 네, 9위입니다. 비스트의 쇼.
0: 아, 오랜만이다. 쇼.
1: 쇼. 와.
0: 아, 진짜 오랜만이다.
1: 너무
0: 그죠?
1: 오랜만에 들어요. 네.
0: 예.
1: 현 하이라이트 9 비스트의 2집 타이틀곡인데요.
0: 네.
1: 와, 이 노래로 진짜 가요계 쇼크 사태를 일으켰었죠. 오빠들이.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 노래가 네. 원래 제국의 아이들한테 먼저 갔는데
0: 오.
1: 전주 10초만 딱 듣고 이상하다고 거절을 했다고 해요.
0: 어머나.
1: 어머,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광희 씨가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하던데 가만 보면은 또 노래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0: 주인은 따로 있는데 황광희 씨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네,
1: 맞죠.
0: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1: 네.
0: 또 포미니카 비스트는 이제 같은 회사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근데 사실 비스트도 잘 나갔었고
1: 네.
0: 포미니도 잘 나갔기 때문에 누가 뭐 사는 거는 뭐 그렇지 않아요?
1: 맞아요. 뭐 그때는 이제 네. 서로 바빠서 각자
0: 그래.
1: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0: 옛 시절에는 서로 못 만난다고.
1: 맞아요, 맞아요.
0: 옛날에는 뭐.

0: 빡빡했기 때문에 옛날엔 못 만나죠. 예. 아깝게 놓친 노래 없어요, 포민이? 아. 있을 텐데, 포민이 씨.
1: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누가 놓친 노래를 해서 대박난 케이스예요.
0: 어떤 노래?
1: 저희가 이름이 뭐예요라는 노래가
0: 예, 예. 이름이 뭐예요.
1: 원래 기광 오빠 솔로곡이었어요. 근데 오빠가 아 자기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어머. 이제 저희가 아카이빙에 있는 걸 어떻게 들었는데 어머 이 노래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0: 대박났잖아요.
1: 대박났죠. 완전 대박났죠.
0: 아, 빨리 잘 가져갔다 네, 말씀드리면서 네. 아, 이제 파리 갑니다.
1: 파리 포맨의 모태. 와
2: 네가 생각날까봐. 와
1: 포맨의 3집 타이틀곡인데요.
0: 네.
1: 야, 한때 사투리 제목 소개로 핫했었습니다.
0: 그렇죠.
1: 모데. 네, 이렇게 노래 제목을 사투리로 바꾸면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요.
0: 네.
1: 버즈의 겁쟁이.
0: 요거를
1: 겁쟁이. 오, 가시는
0: 가시. 가시.
1: 아이유의 좋은 날은
0: 시원한 날.
1: 오진 날.
0: 그렇죠. 오,
1: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은
0: 내 주디 뜨신 커피맨키로.
1: 어, 완전 다르다.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0: 기구녕을 갖다 대미는.
1: 네, 윤종신의 좋니.
0: 아따 좋잖아요.
1: 민서의 좋아하는
0: 어메 좋지라.
1: 우와 우와.
0: 예, 여기 그 포미닛 노래도 이름이 뭐예요는
1: 누구.
0: 그렇죠. 네. 오늘 뭐해?
1: 뭐 하노.
0: 허.
1: 마, 좀, 이렇게 되겠죠?
0: 어, 쓸 수 있어요.
1: 예.
0: 그거지, 뭐. 예.
1: 와.
0: 아, 보통 습 하나로 끝나거든요. 이거만 아. 끝이에요.
1: 아, 그래요? 예.
0: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1: 아, 이름이 뭐예요? 예. 그거면 끝나나요?
0: 이름이 뭐예요? 잠깐만. 이거만 하면 끝이다. 야. 또 말씀드리고.
1: 네.
0: 오빠들 노래 한번 또 들어야죠. 어떤 노래죠?
1: 그러면 비스트의 쇼크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영화 새벽의 땅고로 돌아온 배우 권소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2010년 5월 첫째 주 인기가요 달려봅니다. 소연 씨.
1: 네, 7위입니다.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미나.
0: 와, 이 노래도 오랜만이다.
1: 진짜 오랜만이네요.
0: 번째 만째 돌아서 바로 번째. 그러네.
1: 네. 슈퍼주니어의 4집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0: 네.
1: 쏘리 쏘리로도 엄청난 사랑을 받으셨는데.
0: 이 앞에가 대박이었죠.
1: 완전 대박이었죠. 예. 또 다시 한번 비슷한 풍으로 뽑아냈는데요. 역시나 중독성이 엄청납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더 대단한 게 이 노래 미이나를 시작으로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이 대만 맞아요. 차트에서 무려 200주 네.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0: 오. 이거 200주 이것도 기네스북에 저기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와, 200주.
0: 200주.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대박이다. 이 미이나라는 이 곡이 200몇 주인데 이것도 신동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1: 우와, 우와 네. 엄청났네요 진짜로. 와.
0: 그래서 제가 배틀트립 갔을 때 신동이랑 같이 갔어요. 네. 대만을 갔단 말이에요. 타이베이를. 네. 미이나를 믿고 있었지.
1: 네. 네. 길 가면 다 알아보시나요?
0: 있더라고. 우르릉 몰리고 막 우르릉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1: 우와.
0: 와, 대박이다. 그래서 계속 대만에서 나랑 친하다고 얘기해달라고 계속 신동이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1: 좋다.
0: 사실 포미닛 또 뮤직 시작으로 1위를 많이 했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저희 핫이슈가 1위를 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1: 맞아요. 핫이슈가 싱글 네. 앨범이라 앨범 점수가 없어가지고
0: 맞아, 맞아.
1: 못하고 저희가 뮤직으로 뮤직부터. 데뷔 100일 만에 1위 했었어요.
0: 맞아, 그때 막 100일의 기적 막 이런 게 있었어요.
1: 맞아요. 예. 네. 꿈 같았네요.
0: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인기가요 포미닛 1위 등극. 소연, 감사합니다. 폭풍 눈물. F다.
1: 아, 저 F예요. 네. 아니, 와. 근데, 와, 이때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후보들 사이에서 1등을 했다는 게.
0: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후보가 소녀시대, 21, 포미닛이에요.
1: 네. 진짜 기적 같았어요.
0: 서로. 하, 약간 우리가 이거 제일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1: 아예 생각을 못하고 이때는 올라갔었는데 네. 1위라고 하니까 진짜 엄청 놀라가지고 그 감정이 팍 터졌어요.
0: 아, 전가연 씨 너무 좋아하고.
1: 네, 네. 뭐 언니들은 울지도 않고 어, 행복해해요.
0: 그냥 기쁨 가득인데
1: 네.
0: 아, 우리 소연 씨는
1: 아,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수상소감을 네. 얘기하다가 점점 벅차지는데 맞아요.
0: F들의 특징. 아, 근데 이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작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예.
1: 맞아요.
0: 일단 우리 6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6위는요. 애프터스쿨 선배님의 뱅! 와!
0: 스크럽!
1: 네, 귀여워라.
0: Check it out!
1: 아하! 아하! 아하! 와, 애프터스쿨!
0: 스크럽!
1: 스크럽 아니죠?
0: 저는 시끄러로 들었었어요.
1: 아, 시끄러. 네,
0: 시끄러. 그래서 이게 맞나 그랬는데 애프터 스크럽. 네. 네.
1: 애프터 스크럽의 싱글 3집인데요. 병종 옷을 입고 드럼을 치는데 와 정말 한 명이라도 틀리면 야단 나는 그런 칼각 안무였습니다.
0: 맞아요.
1: 이 한 곡을 위해서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와 이건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이때 당시 걸그룹 대중이기 때문에 컨셉 잡는 거.
1: 맞아.
0: 그리고 보통 연습은 한 8개월, 9개월 뭐 이만큼 하지 않았어요?
1: 그리고 저희는 약간 칼각 그 뭐 팔 뭐 동작 하나 뭐 다리 하나
0: 막 이때죠 지금.
1: 맞아요.
0: 팔근무대야.
1: 그때여가지고 와 진짜 그 조금만 틀리면 혼나고 야단나고 막.
0: 거기서 딱 멈추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잠깐 멈춰. 그리고 잠깐 소연이 팔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
1: 맞아요. 진짜 막 그럼 땀 뻘뻘 흘리고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0: 그치. 그때는 칼근무가 대세였기 때문에
1: 맞아요.
0: 지금은 약간 개성이잖아요.
1: 그렇더라고요.
0: 네, 개성이고 틀려도 그거를 어떻게 자기 걸로 소화를 하는가.

0: 이때 당시에는 그냥 칼각이었고.
1: 맞아요.
0: 그리고 또 소연 씨 하면은 운동신경이.
1: 아하.
0: 아육대 양궁은 거의 뭐 권소연이었죠.
1: 아, 양궁 열심히 네. 하고 또 좋은 결과를 냈었죠.
0: 거의 뭐 실제 선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냥 퍼펙트.
1: 맞아요.
0: 쐈잖아요.
1: 그리고 제가 렌즈도 한번 깨고.
0: 그러니까.
1: 그래서 제가 그 동호인 대회도 나갔었어요.
0: 나갔었어요?
1: 나갔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때 2등인가? 3등 했었어요. 그래서 메달 받고 그러면서.
0: 진짜 진작에 한번 양궁으로 시작되는 영화 있으면 권소연 무조건 가야 된다.
1: 맞아요.
0: 예.
1: 아, 정말 뭐 활 쏘고 막 사극도 괜찮고.
0: 그럼. 아,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또 21세기 그 대군부인 끝나자마자 또 MBC 하면 사극이잖아요.
1: 아.
0: 사극들은 활 쏠 수 있잖아요.
1: 아, 활만 쏘나요? 말도
0: 타지.
1: 다 하죠, 다 하죠.
0: 그럼 승마도 하죠?
1: 맞아요. 맞아. 한동안 승마도 열심히 해서 제가 또 재활승마 홍보대사까지 했었었거든요.
0: 그러니까 이분도 뭐 꽂히면 끝까지 해요.
1: 네. 딱 이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사극에 준비되어 있는 배우 권소현 부탁드리고요.
1: 네.
0: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새벽에 딴 거부터 예,
1: 네.
0: 한번 당겨보시고요. 아, 저희 이쯤에서 노래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되는데
1: 네.
0: 아,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와, 정말 200주라고 예. 했나요? 200주 연속 1위였던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의 미나 듣고 예. 또 애프터스쿨 선배님들의 뱅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넘어
1: 트렌드야.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섭시컷 선단진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포로 그 첫 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8: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활동하기 좋은 기온이지만 수도권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마스크 챙겨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권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에는 사고입니다. 둔대분기점 1차로에 사고 처리하면서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에도 사고가 살펴집니다. 창원 방향으로 여주분기점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망향휴게소에서 비룡분기점 사이 44km 구간 충청권 어렵습니다. 최지연입니다.
8: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자, 포미닛 귀염둥이 막내에서 이제 성숙한 배우 권소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억의 탑
1: 10.
0: 자, 2010년 5월 첫째 주 시작할게요.
1: 네, 5위입니다. 비 선배님의 널 붙잡을 노래.
0: 노래 많이 듣지 않았었어요?
1: 많이 듣고 저는 그 뭔가 의상도 바로 생각나요.
0: 맞아, 그 약간
1: 반짝반짝
0: 반짝반짝거리는 그 베스트.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베스트에다가 모자, 예, 책모자.
1: 뭐라 그러죠? 맞아요.
0: 그 야구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하고 선글라스.
1: 그리고 이제 춤도 막 이런, 와.
0: 꿀렁꿀렁 춤.
1: 너무, 네. 예. 그래서 비 선배님이 데뷔 후 처음으로 이제 시도한 컨셉이라고 하세요.
0: 네네.
1: 와. 와, 몸도 엄청 좋으셨죠? 맞아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1: 네.
0: 아니, 저 작가님이 왜 이렇게 오래 보십니까?
1: 보고 싶으셨네.
0: 오 작가님, 부탁드릴게요. 빨리, 예, 예, 접어주시고요. 네.
1: 아, 이게 또 발라드라고 해서 선배님이 서서 안 부르시고 또 안무까지 하면서.
0: 맞아.
1: 늦춤, 약간 느낌 좋은 춤 같이.
0: 느낌 춤, 예전에 이때 당시에 뭐, 기광 씨의 미국 춤이라든지.
1: 아, 맞아.

0: 약간 그런 약간 꿀렁꿀렁 춤이 좀 대세였다.
1: 예. 맞아요. 꿀렁춤.
0: 맞아. 와, 예. 이것도 진짜. 기억이 나고. 응. 이제 4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4위는요.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소녀.

0: 그룹이죠.
1: 그렇죠.
0: 아, 오케아 오렌지 카라멜은 진짜 강렬한 노래만큼이나 비주얼도 와 그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남달랐는데
1: 지금은 너무 앞서간 거예요.
0: 너무 앞서갔어요.
1: 이때 말고 2026년에 나오면 난리날 그룹.
0: 난리나요. 예. 또 얼마 전에 전참시에 나온 나나 씨가 또 오케아 활동 당시에 아, 제일 곤란한 네. 의상으로 비빔밥 모형을 또 뽑았다고 합니다.
1: 이때 정말 여러 가지 있었죠. 오렌지 달아놓고.
0: 맞아요. 인형도 있고. 에. 그래서 매주 음악방송이 기대가 되긴 했었어요.
1: 맞아요. 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나 혼자 산다 나왔는데 에. 나나 씨의 또 모니터링. 언니 너무 보기 좋다. 저의 비포 애프터를 알고 있는 애프터 친구들.
0: 애프터 친구들. 네,
1: 또 말씀드리고. 자, 이쯤에서 또 노래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되는데 네. 어떤 노래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정말 좋아요, 너무 지금. 앞서간 노래예요.
0: 맞아요.
1: 그때도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 나왔더라면 정말
0: 더 네.
1: 코첼라 뚫었다 말씀드리면서
0: 맞습니다.
1: 오렌지 캐러멜의
0: 마법소녀.

0: TOP 10.
1: 자, 지금 전국 극장에서 절찬 리에 상영 중인 영화 새벽의 땅고. 우리 또 여주인공. 아, 예, 배우 권소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2010

0: 5월 첫째 주 이제 3위 갑니다.
1: 오, 3위 포미닛의 하.
0: 아, 아 좋다.
1: 네,
0: 가자.
1: I wanna be a magazine. 모두 마음대로 in my scene. 징글링 징글링 징글링 하이. Work it in, work it in, work it out.
0: 와, 기억이 나네요.
1: 네, 맞아요.
0: 네,
1: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0: 그렇죠. 약간 하냐 허냐 이것도 되게
1: 맞아요.
0: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그때도 고민했던 게 기억이 나요.
1: 그 사이로 해야 돼요. 허도 아닌 하도 아닌 하.
0: 하.
1: 맞아요.
0: 약간 흥?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는 걸로 하면.
1: 채치? 이런 거. 네.
0: 야, 아니, 그리고 2010년에 이 지식 사이트 있죠.
1: 네.
0: 여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포미닛의 허를 요번 장기자랑 때 하려고 하는데 혼자 춤추면 좀 이상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1: 아, 귀엽다.
0: 아, 이때 진짜 여러분들 포미닛 노래에 안무 안 춰본 사람 있을까요? 장기자랑에 무조건 포미닛 들어갔어요.
1: 감사하죠. 정말. 네. 그래서 요즘 네. 뭔가 이렇게 새로 스태프분들 만나면 다 이 네. 얘기를 하세요. 저 장기자랑에서 포미닛 노래 춤췄어요. 막 이렇게.
0: 아, 그리고 저는 저희 조카가 지금 4살인데 네. 제가 핫이슈를 가르쳐줬어요.
1: 4살인데요?
0: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핫이슈 이렇게 해요. 그래서
1: 귀엽다.
0: 이 노래 굉장히 좋아요.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일단 제가 포미닛 처음에 이제 데뷔했을 때
1: 네.
0: 기억나십니까? 쇼케이스.
1: 쇼케이스.
0: 네. 그 모든 MC를 제가 했습니다.
1: 맞아요.
0: 네. 그래서 포미닛 팬덤의 특징이 또 있죠.
1: 무슨 특징이에요?
0: 일단은 포미닛도 되게 와 밝은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약간 포미닛 팬분들도 약간 소심했어요. 네, 소심한데 떼창은 또 확실하게 하고.
1: 맞아요. 그 떼창으로 네. 그래서 익룡도 한번 나오셨고.
0: 예, 익룡 나오셨고.
1: 맞아요.
0: 그다음에 이제 저희 독수리 독수리 선생님 한번 나오셨었고. 그리고
1: 맞습니다.
0: 또 언니. 그러니까 진짜 여자 팬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오빠 약간 점점 이제 동생 팬들이 많이 맞아요.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0: 예. 약간 걸크러쉬 느낌이 좀 많아가지고
1: 예.
0: 처음에는 이제 남자 팬들이 있다가
1: 예.
0: 이제 점점 이제 비율이 반반 되는 거예요.
1: 반반 돼요.
0: 예.
1: 그리고 마지막엔 여성 팬분들 많았고
0: 예.
1: 저는 그래도 감사히 삼촌 팬분들이 좀 남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또.
0: 아,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아이유 씨, 예, 권소연 이렇게 몇 명 삼촌 팬들이 또 많은 이 그룹들이 있었다 또 말씀드리고요.
1: 좋네요.
0: 그렇다면 반대로 소연 네. 씨는 어릴 때 누구의 팬이었어요? 누구 키즈만 있잖아요. 포미닛 키즈가 있듯이.
1: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데뷔했는데 중학교 때 이제 네. 학교 다닐 때 네. 제가 여중이었단 말이에요. 나눠요.
0: 응?
1: 동방신기 선배님 파, 빅뱅파가 나뉜단 말이에요.
0: 야, 그러네.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가 어떤 팬을 해서 이제 그 모니터를 잡아서
0: 네.
1: 그 딱 뮤비나 이런 걸 트냐가 거의 이게 실세였단 말이에요.
0: 또 다르네.
1: 그래서 그것도. 저는 네. 저는 빅뱅 선배님 쪽이었는데.
0: 오.
1: 그래서 엄청.
0: 그럼 활동할 때 봤겠네요 그러면.
1: 활동할 때 이제 네. 멀리서 보고 와.
0: 와
1: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했었어요.
0: 너 빅뱅 봤어? 빅뱅 봤어? 동방신기 봤어? 막 이랬겠지.
1: 봤지.
0: 난리 나죠. 사연은 막 안 돼.
1: 맞아 안 돼 안 돼.
0: 안 돼. 저기 매니저님 계시고 안 돼.
1: 맞아, 나도 멀리서만
0: 봐. 있다. 예, 네. 말씀드리고 2위 갑니다.
1: 네 2위는요 린 선배님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와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0: 그렇죠. 린 씨 이 노래는 요즘에 축가로 네,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1: 맞다.
0: 이 노래는 이제 6집 타이틀인데 우리 또 린
1: 네.
0: 우리 세진님께서
1: 아~
0: 예, 세진님께서 직접 예, 이 가사를 만들었죠. 예. 애교가 많아요.
1: 아 그러세요?
0: 원래 애교도 많고
1: 네.
0: 근데 이제 또 사석에서 정말 우리 동생들한테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주시고 또 잘 웃어요. 눈물도 많아요. 약간 권소연 씨랑 비슷해요.
1: F시구나.
0: 완전 F.
1: 네.
0: 예. 공감 요정. 네, 근데 또 털털하게 또 털털하고 굉장히 매력이 많은 언니인데 연애하게 되면은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죠.
1: 예. 엄청 그러실 것 같아요.
0: 이 노래가 쫙 나오지 않았을까. 어때요 소연 씨는 이렇게 만약에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1: 네.
0: 예, 있었는데 뭐 호칭을
1: 네.
0: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네. 애칭을 부르든지 어떤 스타일입니까?
1: 이름은 약간 정이 없게 느껴지고요.
0: 그래요?
1: 네. 네? 이름은 누구나 부를 수 있으니까.
0: 예, 예.
1: 근데 애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막
0: 예.
1: 이렇게 자기야, 뭐 애기야, 뭐 이런 것보다는
0: 아, 예, 예.
1: 약간 둘만이 아닌 뭐 재밌는 웃긴 애칭이면 좋겠다.
0: 약간 이런. 닭발 씨, 약간 이런 느낌. 예, 김닭발 씨, 라탕 씨, 마라탕 씨,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쫑구 씨, 두쫑구 씨 이런 것도.
0: 쫑구 씨, 예.
1: 좋네요.
0: 터떡

0: 씨 버터떡, 예, 터떡 씨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네. 저희 이쯤에서 또 노래를 들어봐야 되는데 아, 이 노래는 가야죠. 아. 정확한 발음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포미닛의
1: 하.

0: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이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6: 스마트하게 달리고
7: 기름값 걱정 날리고
6: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7: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6: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7: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6: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0: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기도 파주에서 모를 한 춤씩 묶으며 부르던 못 지는 소리입니다.

0: 해본 추억의 탑
1: 10.
0: 자,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었어요. 2010년이 벌써 16년 전이네요. 그죠? 자, 16년 전에 네. 16세 아니었나요? 예,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에이. 자, 대망의 1위는 소연 씨 발표해 주시죠.
1: 대망의 1위는요.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아이유 임수롱의 잔소리.
0: 있었다.
1: 맞네. 이 노래는 지금 들어도 좋아요.
0: 그러니까 많은 후배들이 이제 커버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야,
1: 근데 이거는 이제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또 아무리 네. 사랑하는 사이여도 같이 부르기가 힘든 노래니까요, 이거는.
0: 그리고 사실 녹음을 했을 때 네. 수롱 씨가 음이 높잖아요, 혼자치고. 그래서 아이유 씨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1: 너무 높아서요?
0: 음이 높으니까 서로 맞춰야 되니까.
1: 에, 에. 네.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 노래가 1위 후보까지 오를지는 꿈에도 모르고 라이브로 할 일 없다고 생각해서 좀 마음 편하게 고음으로 부르셨나 보다.
0: 정말 수롱스럽다.
1: 아.
0: 네, 정말 임수롱스럽다. 네, 말씀드리고.
1: 네.
0: 이 노래로 또 1등까지도 했었고.
1: 맞아요.
0: 지금 이 음원 차트도 1위 아닙니까? 예. 소연 씨는 어때요? 네. 이게 사실 지금은 이제 배우로서
1: 네네. 예,
0: 전력을 다 하지만
1: 네.
0: 본인이 나오는 이제 영화 OST라든지 드라마 OST 좀 불러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들지 않나요?
1: 기회가 되면은 하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1: 제가 했던 작품들이 다 약간 슬프고
0: 어둡고
1: 네. 약간
0: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목소리가.
1: 아 진짜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우리 권소연 씨는 어릴 때는 굉장히 밝은 줄 알았어요.
1: 아, 맞아요. 네,
0: 그래서 한참 있다가 사춘기가 한번 세게 오고.
1: 그래서 사춘기가 와야죠.
0: 네, 와야죠. 사춘기 와야죠. 오고. 근데, 어? 소연, 아, 맞다. 지금 사춘기 나이 때구나. 이런 게 또 있었고. 이 서사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소연 씨 보면.
1: 어, 네. 맞아요. 또 오래 보셨으니까.
0: 네, 또 새벽에 딴 거.
1: 네.
0: 지금 절찬리 상영 중입니다.
1: 네. 네.
0: 또 다음 작품
1: 네.
0: 어떤 작품을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1: 네.
0: 오늘 라디오를 듣고 새벽에 딴 거 한번 땡겨볼까 하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한마디 네. 부탁드릴게요.
1: 새벽에 딴 거는 이제 좀 관계에 지친 분들이 보면 굉장히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영화여서
0: 네네.
1: 좀 힘들다 조금 요즘 좀 지친다 하시는 분들 이제
0: 네.
1: 영화관에서 마음껏 영화에 이렇게 적셔지고 나면 조금은 약간 해소를 하실 수 있는 거여서
0: 네.
1: 네, 좀 이렇게 시간 내서 봐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좋은 배우들의
1: 맞아요.
0: 예, 명연기 그리고 정말 우리 영화를 이끌어갈 예, 차세대 배우들의 연기니까 예, 우리가 새싹들을 보면서
1: 네.
0: 나무가 되는 그날까지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1: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네요.
0: 예, 일단 출연한 영화 예, 네. 새벽에 딴 거 예, 플러스 또 다음 작품
1: 네.
0: 다다음 작품 또 제가 우리가 또 소연 씨가 이제 사극까지 또 나오면 이제 정의망국에서 저희가 가슴으로 나는 배우 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너무 좋네요. 너무
0: 꼭
1: 좋네요.
0: 좋은 작품으로
1: 네.
0: 또 다시 한번 만나뵙길 바라면서
1: 네.
0: 오늘 끝곡은요. 예, 2010년 1위 곡이죠. 바로 아이유 임수롱의 잔소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의망국 김신영
1: 권소연이었습니다.
0: See you.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 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투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청.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몇 년 전 네덜란드에 인내심 자판기라는 게 등장했었다고 합니다. 자판기 버튼을 누른 뒤에 3분 동안 가만히 서 있으면 맥주가 공짜? 근데 이게 은근히 실패하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곧 3분을 못 참고 스마트폰을 본다던가 딴짓을 해서 탈락? 뭔가를 참고 견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같은 주말에도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놀러 한번 가려면 차 막히는 걸 견뎌내야죠. 어디 가서 뭐 하나 먹으려면 줄을 그렇게 서야 되죠.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버텨내고 나면 그래 내가 이 맛에 참았지 싶은 짜릿한 순간이 눈앞에 짠 하고 펼쳐질 겁니다. 그때까지 엉덩이 딱 붙이고 배에 힘 딱 주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5월 2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위켄드 아리아나 그란데 Save Your Tears 듣고 오셨습니다. 아, 앞서서 인내심 자판기 처음에는 그냥 대충

0: 대본 대충 보고는 아 이거 3분을 왜 못 버티지? 나 이거 기다릴 수 있는데? 그랬는데 핸드폰을 못하게 하면 나 못 버티지. 제가 진짜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TV를 그 다시 보기 보고 싶어서 드라마 다시 보기 해놓고서는 이걸 안 봐. 핸드폰을 계속 검색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걸 틀어놓는 거예요. 한쪽에 TV 틀어놓고 쇼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와 이거 어떡하냐 진짜. 근데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이 자판기만 바라보라고? 난 못할 것 같아. 난 안 한다. 난 안 하고 만다. 얼른 그 시간에 딴 데 술집 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만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황금 연휴 사이에 낀 토요일 오후입니다. 어떻게 인내심 좀 발휘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뭘 하면서 두대를 듣고 계시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먼 길 가는데 음악만한 친구가 없잖아요. 두 대만의 차트, 두 대통합 차트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최신곡부터 추억 히트곡까지 함께 즐길 준비들 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시판 치킨 왔다.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3: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3: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진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 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십시오.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이죠. 매은치 음퍼 음플 음팔 차트를 싸그리 모아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했고요. 이 차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곡까지 싹 다 챙겨드립니다. 오늘 차트는 4월 31일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두 대통합 차트 한번 달려가 볼게요. 첫 곡은요, 5개 모든 차트에서 당당히 자리를 차지한 하츠 투 하츠의 루드입니다. 신인에서 5세대를 대표하는 대세 아이돌로 성장한 하츠 투 하츠가 지난 2월에 발매한 곡이죠. 컴백 초장부터 멤버 스텔라의 영어 나레이션 파트 챌린지로 빵 뜨기 시작하더니 데뷔 후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첫 1위를 안겨준 효자곡이 됐습니다. 지금은 루드를 이용한 영상의 개수도 280만 개가 훌쩍 넘었고요. 그 챌린지 영상의 누적

조회수도 요즘은 정말 억단이구나. 36억 뷰나 된다고 합니다. 쑥쑥 성장할 일만 남은 대세 걸그룹 하츠투하츠의 루드 듣고 올게요.

두 대통합 차트 하츠 투 하츠의 루드 듣고 오셨고요. 이번에 따끈따끈한 신곡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각 두 개, 한 개 차트의 탑 10에 이름을 올린 플레이브의 흥흥흥과 박지훈의 바디 엘스 소개할게요. 지난 4월에 발매된 플레이브의 신곡 흥흥흥요. 연인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안 풀고 서로 꽁하게 토라져 있는 모습을 흥흥흥이라는 표현으로 귀엽게 담아낸 곡입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플레이브가 K-POP 버추얼 그룹에서 최초로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진입했다고 해요. 이런 거 박수 치고 가야죠. 자, 독보적인 음색의 보유자 가수 솔의 피처링도 여기에 한몫까지 얹었다고 합니다. 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16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우리 단종 오라버니 박지훈의 신곡 Body Else도 들어봐야죠. 드디어 지난 수요일에 본업으로 돌아온 우리 단종 오빠 박지훈 씨 무려 3년 만에 가수로 컴백을 했고요. 네 이놈을 외치던 우렁찬 목소리가 사실은 이렇게나 감미로웠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못 들어본 두댕이들도 얼른 같이 귀 열고 들어보자.

대통합착, 플레이브의 흥흥흥, 그리고 박지훈의 바디 엘스에 이어서 4개 차트에 안착한 키키의 4-5-4 듣고 왔습니다. 키키에게 하이 커리어를 안겨준 곡이죠. 음악방송 3관왕에다가 국내 음원 사이트 월간 차트 1위까지 거머쥐었는데 그 덕분에 요즘 노래하랴, 예능하랴, 광고 찍으랴, 시구하랴, 무지하게 바쁘더이다. 광고랑

치고는 뭐 슈퍼스타 아니면 진짜 못하는 건데. 아, 뭐 제가 뭐 살살 아프기도 하지만 뭐 저도 안 해본 건 아니니까요. 저도 그런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매은 차트 20위권에서 눈에 띈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이 노래도 공개된 지 꽤 됐죠. 2022년에 방영한 안효섭, 김세정 주연의 드라마 산에 맞선의 OST로 꾸준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K-POP 데몬 헌터스에도 삽입이 됐었죠. 그래서 다시 역주행 중이라고 합니다. OST계의 왕자님 멜로망스가 부른 사랑인가봐 듣고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6: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2016 괴산 빨간마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0: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고속도로 여전히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으로는 좋아졌지만 충청권으로 북천안에서 남이분기점 사이 35km 구간 길게 밀리고요. 남청주와 대전터널에서도 부산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선에는 사고입니다. 하남 방향으로 증평 부근 1차로 추돌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이천 휴게소 부근도 또 다른 사고인데요. 1, 2차로에 걸쳐서 중형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정체 구간이 생기고 있고 또 고장차 여파까지 받습니다. 당진 분기점 부근 고장차 때문에 밀리고요. 이후로 서평택에서 발안 팔탄 분기점 매송과 일직 구간에 차량 모아졌습니다. 최시연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킴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두 대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선곡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 2023년 5월 2일부터 일주일간 선곡표를 들여다봤고요. 5월 2일에 선곡된 레드벨벳의 빨간맛부터 소개할게요. 아직까진 봄날씨지만 조금만 더 더워지면 바로 생각날 썸머송입니다. 빨간맛. 제15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팝 노래상도 수상한 레드벨벳의 대표곡이죠. 이 곡이 하마터면 소녀시대의 여름 앨범에 수록될 뻔 했다고 합니다. 수영씨도 빨간맛의 가이드곡을 듣자마자 와 이거 대박난 노래다 그랬다고 해요. 진짜 대박이 난 노래 상콤발랄 레드벨벳의 빨간맛 듣고 올게요.

레드벨벳의 빨간맛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킴 부장이 과거 속 두 대 성우프에서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2023년 5월 3일에 선곡된 두 곡입니다. 아이들의 톰보이 그리고 비와 박진영이 부른 나로 바꾸자. 2022년에 발매된 아이들의 톰보이, 아이들의 카리스마와 센 언니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노래죠. 이 곡으로 데뷔 후 처음으로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동시에 1위를 하는 퍼펙트 올킬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 횟수가요 어마어마해요. 무려 146번이나 달성을 했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음원 사이트의 2022년 연간 차트에서도 죄다 1위 아니면 2위였다고 해요. 빌보드가 선정한 2022년 최고의 K-POP 부문에서도 1위로 뽑혔다는 거. 와, 지금 들어 참 센세이션하죠. 이분들의 조합도 센세이션합니다. 비와 박진영의 듀엣곡 나로 바꾸자. JYP 박진영씨가 작사 작곡했고요. 원래 본인 컴백곡으로 준비한 건데 B씨와 함께 부르게 됐다고 해요. JYP 소속의 걸그룹 트와이스의 다현과 채영도 이 노래를 커버했었는데요. 세상에나, 원곡 뮤직비디오의 조회수보다 트와이스의 커버 영상 조회수가 약 1,000만 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죠. 조회수 나로 바꾸자. 자, 여러모로 센세이션한 노래들, 아이들의 톰보이, 비 박진영의 나로 바꾸자 듣고 올게요.

아이들의 톰보이 비 박진영의 나로 바꾸자에 이어서 2023년 5월 2일에 선곡된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왔습니다. 유나 씨가 대학 축제 때 부른 영상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쭉쭉쭉쭉쭉쭉 순위가 막 올라갔더랬죠. 그 결과 비밀번호 486 활동 이후 15년 만에 S사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트리플 크라운으로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유나 씨도 저처럼 범죄 콘텐츠를 좋아하나? 오해하게 된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쪽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물리학, 천문학에서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 또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오해 오해를 낳았네.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네, 자, 노래 잘 듣고 왔고요.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7: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2: 아니, 본

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3: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2: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3: 고형량이 뭔데?
2: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3: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4: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2부 끝곡은 2023년 5월 5일에 선곡된 동반

신기의 풍선입니다. 다섯 손가락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노래죠. 재생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드는 타임머신송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릴 만큼 명곡이죠.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3: 이카운트
4: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가입비프가 세펠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23년 5월 2일에 선곡됐던 케이티 페리의 로어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가 볼 거고요. 그 전에 2시의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2 금호건설.
7: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8: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9: 여기가 뉴욕입니까?
10: 이곳이 파리입니까?
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0: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세계.

0: 지친 날 안아브라.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엄선이 서역근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 대 예전 선곡표를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23년 5월 2일부터 일주일 선곡표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5월 3일에 선곡된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입니다. 일명 건사피장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러블리즈의 멤버 이미주 씨가 가사를 듣고 울었다고 여러 번 샷아웃하면서 조회수가 급증 역주행했다고 합니다. 이무진, 권정열, 정인, 에일리 등등 많은 아티스트들도 커버를 했었고요. 하이키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바로 쏠게요.

이지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듣고 왔고요. 발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가 볼게요. 2023년 5월 3일과 7일에 선곡된 두 곡이죠.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나월의 링마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은 여름하면 빨간 맛을 떠올리지만 우리 또래들은 아 라떼는 말이죠. 빨간 맛보단 바다의 왕자거든요. 라떼송답게 기승전결도 완벽합니다. 전주 길이가 약 1분이에요. 이 정도면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어? 그리고 뭐 사우나도 갔다 오고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돼. 바다의 왕자의 숨겨진 비하인드도 유명하죠. 당시 박명수 씨의 매니저가 작곡가한테 가서 쿨한테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뽑아주십시오 하는 바람에 작곡가는 쿨의 이재훈 씨를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거. 요게 박명수 씨한테 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성공해서 다행이고요. 링마벨도 다이나믹 듀오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인도해준 노래입니다. 공개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 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들였죠. 2000년대를 대표하는 명곡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나월의 링마벨 듣고 올게요.

이정수의 바다의 왕자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나얼의 링마벨에 이어서 2023년 5월 4일에 선곡된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어 미스터 김까지 듣고 왔습니다. 완벽한 하루의 DJ 이상순 오라버니가 작곡을 했고요. 직장인들의 눈물을 뽑아내는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셨겠죠? 이제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 소개하겠습니다. 5월 6일에 들려드렸던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이신데요. 2008년에 디스코로 활동한 이후 9년 만에 들고 온 곡이라고 해요. 그 긴 공백기가 무색하게 정화 언니의 퀸 면모는 여전했더랬죠. 본인 노래 중에서도 베스트 곡 7위 안에 꼽을 만큼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한국의 매돈나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 바로 쏠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 고양 특례시.
5: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0: 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60mm 이상, 서울에는 30mm 정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나들이 나온 분들이 많아서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데 특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차들이 많습니다. 총 35km 구간 밀리는데요. 망향에서 천안호도 휴게소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이천 휴게소 부근은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5: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8: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앞좌석에 있을 8090 두댕이들은 실컷 즐겼으니까 뒷좌석에서 졸고 있을 MG 두댕이들을 위한 노래도 틀어드려야겠죠?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복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아봤습니다. 두 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 통합 차트. 2026년 4월 마지막 주엔 어떤 곡이 핫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세계 차트에 이름을 올린 아이브의 뱅뱅부터 가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말에 나온 음원이죠. 공개된 이후로 쭉 차트 정상에서 놀더니 3월에 이어서 4월까지 각종 음원 월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우리 아이브 요즘에 뭐하고 지내나 봤더니 월드투어 활동이 또 한창이라고 해요. 최근에 일본 교세라돔에 입성해서 전 회차 매진에다가 시야 제한서까지 매진! 괜히 아이브 아이브 하는 게 아닙니다. 4월 차트에 1위를 가져간 뱅뱅 듣고 올게요.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있고요. 아이브의 뱅뱅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한개 차트의 10위권에 위치한 크래비티의 Awake, 그리고 세개 차트에서 20위권에 오른 NCT VC의 Ode to Love 들어볼게요. 두 대통합 차트에 처음 오른 분들이에요. 크래비티의 신곡 Awake. 주로 청량한 컨셉으로 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다크한 컨셉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작사에는 멤버 세림과 앨런이 직접 참여를 했고요. 헤어와 메이크업, 코디, 퍼포먼스까지 아주 이를 갈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들은 무조건 뭐만 하면 무조건 이를 갈고 이렇게 등장을 하나 봅니다. 퍼포비티라는 수식어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자고요. 크래비티와는 정반대의 컨셉인 노래죠. 큐피트 컨셉의 NCT VC 코어 정점을 찍은 Ode to Love도 소개할게요. 이번 정규 1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발매 하루 만에 앨범을 100만 장 이상 발매를 했고요. 우와, 총 182만 장의 기록을 세우면서 3연속 밀리언셀러를 찍었다고 합니다. 뚜뚜루뚜뚜 띠리띠. 요 익숙한 멜로디는 개그 콘서트에서도 삽입됐던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에서 따왔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상반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크래비티의 Awake, 그리고 NCT VC의 Ode to Love 바로 쏠게요.

크래비티의 어웨이크, NCT 위시의 오드 투 러브에 이어서 바이 으 차트에서 눈에 띈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와, 정말 우리 찬혁 씨는 정말 뭐 천재라는 말밖에는, 아, 이제 천재라는 말도 이제는 뭔가 더한 걸 써야 될 것, 더한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아. 이러니 안 반하겠냐고요. 자, 이번에 낸 악뮤 노래도 차트에 줄을 세웠고요. 멸종위기 사랑으로는 제23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3관왕에 올랐더랬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찬혁은 그걸 그냥 해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악뮤를 낳아주신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악뮤든 부모님이든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아니면 키우는 강아지라도 괜찮으니까 얼른 보내주세요. 자, 다음은 매의 차트 20위권에 오른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들어가 볼게요. 가무성 김선아 주연의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의 OST죠. 8년 전에 나온 곡인데 아직까지 차트 상위권에 위치할 만큼 스테디셀러입니다. 매의에서 천일 연속으로 차트에 들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이 엄청난 기록을 세운 명실상부 레전드 OST다라는 거, 고막 남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감상하시죠.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디벤.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4만원
4: 회계관리
1: 4만원
4: 재고관리
1: 4만원
4: 생산관리
1: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봤고요. 자, 마지막 곡은 우리 앞자리 뒷자리 모두를 대통합하게 하는 분이죠. 비오 피처링 빈지노의

슈팅 스타 요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내일 또 해도 돼? Wonder.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한계를 넘어 그린비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3: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

전남 순천에 있는 옥리단길. 순천 한가운데를 흐르는 옥천을 따라 양쪽으로 이어진 골목길인데요. 걷다 보면 옛 관사와 주택을 개조한 카페와 공방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옥리단길을 걷다 보면 매산고등학교 담벼락을 따라 노란 목향장미가 빼곡하게 피어있는 곳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담벼락을 가득 채운 꽃가지가 흘러내리듯 늘어져 있어 보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오고요. 레트로한 골목 풍경에 노란 꽃이 더해져 이 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골목을 걷다 보면 예상 못한 풍경에 멈추게 될 때가 있죠. 여기가 딱 그런 곳이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호주의 싱어송라이터 맷 코비의 King of Denial이라는 곡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주 신나는 곡으로 오늘 토요일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신나는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4727 쓰시는 분, 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라고, 갑자기. 아,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몰랐어요. 9629 쓰시는 분, 순디 반가워요. 이렇게 출첵해 주셨어요. 오늘 토요일 완벽한 하루. 오늘 또,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 하는, 시간 있죠. 오늘도 좋은 곡들 2시간 동안 또 특히 또 2주의 노래는 또 좋은 곡도 나오고 또 에피소드들도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재밌는 2시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4: 백조싱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필요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김창완의 초야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리마스터링을 한 곡이라서 사운드가 옛날 곡인데도 참 좀 깔끔하죠. 리마스터링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이렇게 EQ도 좀 조정을 하고 좀 잡음도 조금 없애고 이러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김창완 씨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따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창완의 음악 그리고 또 산울림의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한주희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저는 구리 한강공원

있는데요. 커플들 속에 혼자 캠핑 의자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요. 혼자라 쓸쓸해도 아이스크림은 야무지게 먹었답니다. 아 그래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정말 잘 지내는 사람이 정말 여러 사람하고도 잘 지낸다. 한 주인이 혼자서 아주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곧 아마 한 주인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거기 한강공원 가가지고 텐트 치고 또 꽁냥꽁냥 이렇게 또 놀고 계시겠죠. 아이스크림은 야무지게 먹었으니까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혼자서 야무지게 커피도 한잔 드시기 바랍니다. 노수빈님, 육아에 지쳐서 잠깐 탈출해서 드라이브하면서 와나 듣고 있어요. 이 달디단 잠깐의 휴식시간이 너무 소중하네요. 아, 드라이브 하면서 또 좋은 음악 나오면은 기분 참 좋죠. 맞아요.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창문을 살짝 열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제가 좋은 음악 또 하나 띄워드릴게요. 푸디토리움 피처링 정인의 노래입니다. 우리 기억해요.

0: Heroes on the good side.
1: 푸디토리움 피처링 정인의 우리 기억해요 들으셨고요. 그 뒤로 스텔라 장의 빌런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342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일이 저한테만 몰려서 혼자 출근해서 워낙 크게 틀어놓고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순디가 있어서 다행인가 싶다가 좋은 노래들 들으니까 일하기 싫어지네요. 그래요. 그래도 순디가 있어 다행인가 싶게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잔 드시고 천천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MAT3의 Kim and Jesse 들어드리고 저는 2부 2주의 노래로 돌아오겠습니다.

금호 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고양시의 외

0: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주말인 오늘 날은 흐리지만 기온은 높습니다. 지금도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데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60mm 이상, 서울에는 30mm 정도 많은 비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15도 안팎으로 서늘하겠고 이번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과 충청 내륙, 경북 내륙에서는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전주 부근 사고 처리로 부근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대와 장르 편식 없이 음악 얘기를 나눠보는 2주의 노래 시간입니다. 조아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죠?
1: 네,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0: 5월, 5월의 첫 2주의 노래 시간입니다. 네. 5월 되면 이제 또 공연 많이 보러 다니시죠, 요즘에?
1: 공연이 너무 많아서 그죠. 사실 다 갈 순 없고 다도 반도 아니죠. 뭐 그냥 잘 골라 다니는 게 네.
0: 이제 곧 페스티벌에 이제 계절이
1: 아 정말 있는데. 이달 말에 뭐가 많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이달 말에 저도 이 아시안 팝 네. 페스티벌에 한번
1: 서울 재즈 페스티벌도 있고
0: 너무 지금 라인업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라인업들이 너무 좋아져요.
1: 네, 정말 이게 국내에서 하는 페스티벌이 그러니까. 맞나 싶을 정도로
0: 이제는 해외 뮤지션들이 네. 한국에서 공연하고 싶다. 한국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네. 이런 뮤지션이 정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 그리고 좀 기쁜 거는 한번 오셨던 분들은 아, 또 가고 싶다.
0: 그렇죠.
1: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0: 또 우리 또 관객들이 네. 굉장하지 않습니까?
1: 정말 그 들끓는 피.
0: 네. 그 떼창. 네. 너무 다들 반해가지고. 네. 아, 조아름 작가도 이렇게 가면은 공연 보러 가면은 탁 따라 부르고 막 이렇게 신나게 뛰고 이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1: 뛰긴 뛰어요. 근데 따라 부르지 않아요.
0: 그래요?
1: 듣고 싶어요.
0: 그렇죠. 맞아요. 옆에서 너무 시끄럽게 따라 부르면은 그 사람 목소리가 안 들려요.
1: 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존중을 하고 왜냐하면 이 기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저 사람이랑 내 그렇죠. 목소리를 같이 섞어보겠어요.
0: 맞아요. 네.
1: 그 마음도 충분히 알고 다만 저는 그냥 좀 더 듣고 싶은 쪽이라.
0: 맞아요. 네. 또 거기 이렇게 사람들을 흥분하게 소리가 크고 네. 굉장히 막 가슴이 막 쩌렁쩌렁 울리면서 이렇게 막 안 따라 부를 수 없게 네. 그렇게 만드는 또 그 마력이 있죠.
1: 맞아요.
0: 또 페스티벌이라는
1: 네.
0: 것도.
1: 공기가 좀 다릅니다. 네.
0: 여러분들도 이제 페스티벌 하나씩 예매해가지고
1: 네.
0: 또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때 즐기셔야 됩니다.
1: 맞아요. 봄 소풍 가시는 기분으로
0: 맞아요.
1: 네, 저렴한 공연도 많거든요.
0: 그렇죠. 네. 자, 2주의 노래. 어떻게 어떤 노래로 시작할까요?
1: 네, 좀 봄에 맞는 어울릴만한 곡으로 첫 곡을 골라봤는데요.
0: 네.
1: 소울 보사노바라는 연주곡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1: 좋아하시죠, 퀸시 존스?
0: 너무 너무 좋아하죠.
1: 네. 네, 퀸시 존스의 이 곡이 사실은 뭐 그냥 연주곡이라기보다는 어디선가 네. 많이 나와요. 영화에도 나오고 뭐 코미디 쇼에도 나오고
0: 네.
1: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0: 네.
1: 들어보시면 느낌이 딱 오는데요.
0: 네네.
1: 뭔가 굉장히 개구진 느낌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들고 온 이유는 그 영화 오스틴 파워스. 우리나라에서는 오스틴 파워
0: 맞아요.
1: 라는 이름으로 개봉이 됐던
0: 네,
1: 97년 이맘때
0: 개봉이. 97년이었어요?
1: 네.
0: 이야, 정말 오래됐네요. 참 그때 화제였는데
1: 네.
0: 너무 기발한 기발한 코미디.
1: 네, 기발한

0: 패러디.
1: 맞아요. 네. 기발한 패러디와 코미디가 탁 속절이 섞여가지고 그 주인공의 어떤 그 캐릭터가 정말 대단했어요.
0: 네. 너무 참 익살스럽고
1: 맞아요.
0: 네, 장난기도 많고 이게 이제 007 그 첫 보물 네. 시리즈를 패러디를 한 거.
1: 그렇죠.
0: 네. 주인공 이름이 오스틴 파워스예요.
1: 네네.
0: 근데 우리나라에서 뭔가 S가 붙으면 없애잖아요.
1: 그쵸.
0: 복수라고 생각해서.
1: 맞아요.
0: 그래서 아 오스틴 파워스가 이제 복수다. 이러고 없애서 오스틴 파워로 개봉을 했는데
1: 아, 그렇군요.
0: 이상순을 이상수로 개봉한 거랑 똑같아요.
1: 아. 네. 네. 우리나라는 이상순들. 인 줄 알고 들을 빼고
0: 네, 하지만 순의 니은을 뺀 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오스틴 파워스.
0: 네.
1: 아, 정확하게 이제 해야겠습니다.
0: 네.
1: 요즘에 참 그 캐릭터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0: 네.
1: 어.
0: 이분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목소리로 들으셨을 텐데 슈렉 아시죠?
1: 오.
0: 그 슈렉 그분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 성우입니다.
1: 오. 야, 정말. 몰랐어요.
0: 네, 마이크 마이어스라는 이제 배우 겸 네, 성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인데
1: 네.
0: 이분의 그 영화 오스틴 파워스의 음악이 좋았어요.
1: 그렇죠.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퀸시 존스의 이 곡도 요 사운드 트랙에 들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이 사운드 트랙을 들어보시면 그 특히 이 퀸시 존스의 음악이 뭔가 되게 재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꾸이카라는 브라질 악기가 쓰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드럼 셋에서 가장 작은 북 탐탐
1: 네네.
0: 그거에 한 반 정도 된 정말 작은 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밑바닥이 없어요.
1: 맞아요.
0: 그쪽으로 손을 넣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제 위에 두드리는 가죽 표면 안쪽이 손을 닿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0: 그 중간에 나무 막대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천을 대고 비비면 그 드럼 안에 이제 빈 공간이 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1: 네네.
0: 소리가 뭔가 원숭이 웃음소리.
1: 재밌어요, 소리가.
0: 네. 후후후후. 뭐 이런 소리가 나요.
1: 정말 꾸이까, 꾸이까. 뭐 이런, 네. 이런 느낌이에요.
0: 네. 그래서 이게 삼바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네, 악기고요. 그래서 이 악기가 이 음악에 정말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좋습니다.
0: 네. 퀸시 존스가 이제 60년대 초반에 이제 브라질 음악들이 막 보사노바가 주목을 받을 때
1: 네.
0: 브라질에 갔다 오는 길에 이 곡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녹음을 했는데
1: 네.
0: 사실 이 제목은 소울 보사노바지만
1: 네.
0: 완전히 보사노바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여러 가지 섞여 있죠.
1: 네.
0: 근데 이 같은 스튜디오에서 그 다음 해에 정말 찐 보사노바 명곡이 녹음이 됐습니다.
1: 어떤 곡인가요?
0: 네, 보사노바 하면 다들 떠올리실 그 곡인데요. Girl from Ipanema.
1: 그렇죠.
0: 네.
1: 야. 스탠 게츠.
0: 네. 스탠 게츠와 주앙 질베르토 같이 이제 녹음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주앙의 당시 부인이었던 아스트루드가 같이 이제 피처링을 해서
1: 네.
0: 주앙은 포르투갈어로 노래를 하고
1: 네.
0: 아스트루드는 영어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짧은 버전을
1: 맞아요.
0: 자주 들려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앨범 버전. 네. 5분이 좀 넘어가지만 원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얼른 이 두 곡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퀸시 존스의 소울 보사노바, 그리고 스탠 게츠, 그리고 조항 질베르토의 The Girl from Ipanema요. 아마 익숙한 음악 네. 들으셨을 것 같아요. 퀸시 존스의 그 소울 보사노바에는 그 약간 원숭이 소리 같은 네. 게 계속 나오죠.
1: 맞아요.
0: 이게 바로 꾀까.
1: 네, 꾀까라는 아, 악기입니다.
0: 두 곡 다 너무 좋습니다. 그 이 당시에 60년대 이 보사노바가 네. 미국으로 이제 전해져서 굉장히 유행이 돼서 이 스탠 게츠 조빔
1: 네.
0: 조빔과 또 보컬리스트 네. 재즈 보컬리스트 누구였죠? 그 둘이 이렇게 연주하고
1: 아 이런 노래를, 프랭크 시나트라요?
0: 아 맞아요. 네. 그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또 봤는데
1: 아 보셨구나.
0: 네. 하, 너무 멋있어요.
1: 맞아요.
0: 아 정말 그 프랭크 시나트라도 굉장히 그때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1: 네.
0: 그 조빔도 정말 하나도 그런 뭐 그런 게 없이 네. 기타도 너무 잘 치고 너무 멋있더라고 둘 다.
1: 네.
0: 아 역시 보사노바가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1: 그 뭐랄까요?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두촌쿠
0: 네.
1: 그런 유행이 밀려왔다가 가는 것처럼 60년대에는 이제 미국에 보사노바가 유행이 확 왔었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알려져서 역으로. 아니, 미국에서 알려서 이제 전 세계로
1: 맞아요.
0: 알려지게 된 거죠.
1: 맞아요. 세계로 퍼졌죠.
0: 너무 좋습니다. 다행인 거죠. 제가 또 보사노바를 네, 좋아하는데.
1: 이렇게 좋아하시네.
0: 이렇게 또 들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곡 잘 들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스마트하게 달리고
7: 기름값 걱정 날리고
6: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7: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6: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7: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6: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8: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네, 오스틴 파워스에서 보사노바까지 갔는데요. 네. 사실 오스틴 파워스가 007 시리즈를 패러디한 영화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운드 트랙을 한 곡 들려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원작인 007 시리즈도 음악이 정말 좋고 음악이 그쵸. 참 신경 많이 쓰는 영화예요. 그런데 네. 이제 90년대 들어서 007 시리즈가 인기가 많이 시들어서 그쵸. 이제 끝나가나 이럴 때 새로운 배우를 기용을 하면서 네. 2000년대 들어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 했거든요. 이제 그분이 다니엘 크레이그.
1: 아 맞아요. 네, 너무 멋있었죠.
2: 맞아요. 네. 지금도 제임스 본드 하면 이제 다들 네. 다니엘 크레이그를 떠올리실 텐데 네. 차기 제임스 본드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1: 아 그래요?
2: 네, 오. 감독만 공개가 됐어요. 오. 감독은 그 듄 만드셨던 드니 빌레브.
1: 아 그래요?
2: 네.
1: 또 관심이
2: 없겠죠. 드니 빌레브가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음 제임스 본드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 그래서 다니엘 크레이그가 카지노 로얄. 네, 카지노 로얄을 네. 2006년에 공개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영화가 사랑받은 만큼 음악도 참 좋아서 그 주제가를 준비했습니다. 네, 크리스 코넬. 크리스 코넬이 불렀고요. 네. 이분 이제 사운드 가든이라는 밴드에서 보컬하셨던 분이고요. 네네. 크리스 코넬의 You Know My Name 이라는 노래입니다.
1: 참007 시리즈는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네. 봤어요.
2: 정말 배우가 계속 바뀌긴 했죠.
1: 그렇죠. 네. 너무 많은 배우들도 바뀌고 그래서 좀 중간에 이제는 좀 너무 이거는 좀 너무 오래한다. 네. 007은 왜 이렇게 오래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갑자기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2: 그렇죠.
1: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2: 드니 빌레브의 007은 또 어떻게 매력적일까 굉장히 궁금해져요.
1: 참, 참 007은 사실은 좀 이렇게 권선징악 네. 좀 뻔한 그 영국의 어떤 그런 내용이지만 참 보는 재미가 있고 네. 약간 미션 임파서블 전에는 007이었죠.
2: 네. 네. 그리고 또 음악들도 좋아서 네. 다음에 나올 음악들도 진짜 저는 이미 기대를 하고 있고요.
1: 맞습니다. 네. 크리스 코넬의 You Know My Name 네. 이 곡 같이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연필에 끼워 쓰는 도구를 이르는 말. 연필 보호캡, 연필 커버, 연필 홀더, 연필 익스텐더 등 다양한데요. 연필 깍지라는 우리말이 사전에 있습니다. 뾰족하게 깎은 연필심을 보호하거나 짧은 연필을 쓰기 쉽게 하기 위해 끼워 쓰는 두겁인데요. 여기서 두겁은 가늘고 긴 물건에 끝에 씌우는 물건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연필 깍지, 발음은 깍지, 쓸 땐 깍지로 표기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 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1: 4만원
2: 회계관리
3: 4만원
2: 재고관리
1: 4만원
2: 생산관리
3: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6: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있다. 공익 광고 협의회
1: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토요일의 코너죠.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첫 곡.
1: 네.
0: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네. 참 오랜만에 들어요. 근데
1: 그쵸.
0: 소개해 주시죠.
1: 네. REM이라는 밴드의 곡인데요. 네네. Losing My Religion이라는 곡이었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이 곡이 91년 초에 나와서 이맘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REM이 이제 얼터너티브 밴드 뭐 이렇게 불리면서 네. 락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가
0: 그죠.
1: 이 노래가 사랑을 받게 되면서 이제 락 마니아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대표곡이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이 노래를 맞아요.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0: 맞아요. 네. 좀 이렇게 좀 가볍죠.
1: 네.
0: 좀 저도 약간 그 당시 헤비메탈 네. 빠져 있다가 사실은 처음에는 네. 아 너무 팝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 네.
0: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네. 근데 제목이 뭐 종교를 잃어버리다 이런 뜻인데
0: 네.
1: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성을 잃다.
0: 아.
1: 네, 좌절하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0: 아, 원래.
1: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정말 지독한 짝사랑에 대한 얘기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종교를 잃다기보다 정말 상실하고 좌절한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제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러기엔 참 노래가 살랑살랑합니다.
1: 그러니까요. 아니, 내용은 참 슬픈데 네. 그리고 멜로디만 딱 떼서 생각해보면 슬퍼요.
0: 맞아요.
1: 근데 굉장히 뭔가 좀 찰랑거리고 기분 좋은 느낌이잖아요.
0: 그 보컬의 목소리가 되게 슬퍼요.
1: 네. 네.
0: 왠지.
1: 맞아요. 보컬은 슬퍼요. 네. 진짜로.
0: 맞아요.
1: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시면 보컬이 정말 그 고뇌가 느껴져요. 예전에 레디오헤드 뮤직비디오 보면은 톰 요크가 혼자서 네. 세상 짐 다 짊어진
0: 맞아요.
1: 것처럼 네. 춤추는데 정말 우울해 보이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느낌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 노래 이제 안쪽은 슬프지만 들리는 건 밝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타랑 만돌린 사운드 때문이 아닐까?
0: 맞아요.
1: 네. 그 만돌린 소리가 이제 되게 이제 밝잖아요. 네. 기타리스트가 이 만돌린을 처음 이제 배우고 싶어서 쳐보고 그 친 걸 녹음했다가 그걸 다시 들어보고 요거를 옆에서 보다가 잠깐만 저 리프 쓸 수 있겠는데?
0: 좋은데?
1: 네.
0: 거기서 또 네. 매 눈으로
1: 그렇죠. 매 눈으로
0: 있다가.
1: 지켜보다가 그걸 딱 주워가지고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해서
0: 역시.
1: 이 곡이 네, 나왔고 그래서 이 만돌린 연주를 하다가 뭔가 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정말 녹음을 했대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보면 조금씩 소리가 작아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일부러 자연스럽게 다 놔뒀다고 합니다.
0: 만돌린이 좀 그런 약간 좀 하이가 많아가지고
1: 네.
0: 좀 가볍게 들리는 그래서 찰랑찰랑하게 들리는 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좀 허전해서 어쿠스틱 기타를 따로 또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아, 아무튼 오랜만에 참 좋네요. 오랜만에
1: 네.
0: 들으니까. 자, 잠시 광고 듣고 이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0: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돌아온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에어니플.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이벤트!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주의 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그 R.E.M의 노래 네. 그 Losing My Religion이 좀 찰랑거리는 기분 좋은 기타 팝이었잖아요. 근데 또 뭐 음악 전문가나 음악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걸 또 정의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쟁글 팝이라고 그렇죠. 사실 진짜 이런 쪽에
0: 쟁글 팝.
1: 쟁글이 그 찰랑거리다, 쨍그랑 뭐 이런 뜻이에요.
0: 쟁글.
1: 네, 소리를 표현한 단어인데 그래서 또 쟁글을 가지고 와서 네. 붙였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이런 종류. 그러니까 사실 옛날부터 있긴 있었어요. 뭐 비틀즈 노래라던가 이런 쭉 있었는데 이제 네. R.E.M이 이 노래가 워낙에 R.E.M이 이 노래로 큰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건 쟁글팝이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0: 그러니까 이제 네. 평론가들은 장르를 구분해야 돼요.
1: 그렇죠. 설명을.
0: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이제 만드는 걸 해야죠.
1: 그렇죠.
0: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1: 네. 그래서 90년대 쟁글팝 한 곡 들려드려서 네. 비교적 요즘 쟁글팝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2017년 곡이고요. 네. 맥 드마르코라는 캐나다 네. 네,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네네. Still Beating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0: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맥드마르코의 Still Beating 들으셨습니다. 아주 뭐 음악 자체가 네. 쟁글쟁글하네요.
1: 그렇죠.
0: 정말 왜 쟁글팝이라고 한지 네. 딱 들으면은 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1: 네. 네. 그분들도 나름 또 열심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네. 네.
0: 이 맥드마르코는 또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1: 네. 그리고 완벽한 하루에도 제가 종종 선곡을 하는 네. 아티스트이기도 한데요. 이 맥드마르코는 인디 뮤지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크라이너처럼 인디를 고집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네. 지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네, 유명한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0: 저도 워낙에 예전부터 좋아해가지고 네. 이 아주 소리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 되게 싼 악기들을
1: 맞아요.
0: 많이 모아가지고 네. 소리가 아주 아기자기하고 너무 좋아요.
1: 네, 그런 네. 옛날 사운드를 참 좋아하는
0: 맞아요.
1: 분이고 그래서 이런 쟁글쟁글한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으시면 맥드마르코의 노란색 앨범이 있어요. This Old Dog이라는 네. 제목의 앨범인데요. 이 앨범이 이제 오늘 들려드린 노래가 들어있는 앨범이고 그 이후에 나온 앨범들은 조금 사운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쟁글쟁글 찰랑거리는 네. 소리가 듣고 싶다 그러면 그래요. 1집, 2집, 3집 네, 이렇게 3장 정도 열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오늘 선곡해온 마지막 곡 들을 차례네요.
1: 네. 우리나라 뮤지션이고요.
0: 좋습니다.
1: 네. 이름이 Sun Was Here.
0: Sun Was Here.
1: 네.
0: 태양은 여기 있었다.
1: 네.
0: 지금은 없다.
1: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Sun Was Here라는 분의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의 본명이 이선이에요. 그래서 서원이 그 선.
0: 아, 네. 그 선이군요.
1: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어디서 활동을 하셨냐면 페퍼톤스가 네. 초기에 네. 객원 보컬을 참 많이 기용을 했었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 뎁 이런 분들, 연진 이런 분들.
0: 네네.
1: 근데 이선 씨도 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3집에서 여러 곡을 불렀고 그리고 이제 Sun Was Here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그게 아마 2019년. 네. 근데 활동이 좀 더디다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자신이 좀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네. 주변에서 많이 용기를 좀 주고 해서 드디어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0: 이야, 그래도 그 활동한 건 예전부터 했는데 네. 이제 드디어
1: 네.
0: 결실을 맺고 네.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나왔군요.
1: 네, 그래서
0: 너무 궁금합니다.
1: 앨범 제목은 Good Nothing이라는 앨범인데요.
0: 네.
1: 사실 이 Sun Was Here한테 굉장히 많은 힘을 준 아티스트가 있어요. MOT의 이희연 씨.
0: 이희연 씨.
1: 네.
0: 아, 제가 또 좋아하는.
1: 네,
0: 또.
1: 사운드 장인.
0: 아, 그렇죠.
1: 네.
0: 아주 집요한.
1: 네. 그래서 이분이 공동 프로듀서.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편곡도 해주고.
0: 그렇다면은 정말 이 앨범 그냥 좋다고
1: 그쵸.
0: 딱 생각이 드네요.
1: 네, 일단 사운드는 정말 걱정 안 하고 들으셔도
0: 그렇죠.
1: 됩니다.
0: 그러면 Sun Was Here의
1: 네.
0: 가끔 매일
1: 네.
0: 이곡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Sun Was Here의 가끔 매일 들으셨습니다. 아주 이현 씨가 네. 모세 이현 씨가 프로듀싱을 해서 그런지 그 느낌도 나고요. 목소리는 네. 약간 양양 씨 같은
1: 느낌. 아, 그런 느낌 있죠.
0: 네, 네. 맞아요. Sun Was Here. 아, 좋습니다.
1: 네. 사실 그 이현 씨가 이렇게 편곡을 한 곡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프로듀싱을 같이 했다고 하니까 네. 약간 그런 느낌도 들지만 또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뭐 기타리스트 이능용 씨가 같이 한 네, 곡도 있고 뭐 데카당의 보컬 진동욱 씨가 또 같이 부른 곡도 있고 하니까 앨범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들어보시면 또 기분 좋은 앨범이 되지 않을까.
0: 아, 네. 좋습니다. Sun Was Here. 이선 씨.
1: 네, 이선이라는 분의 네, 활동명이 Sun Was Here입니다.
0: Sun이 또 Sun 완벽한 하루 이상순님 딱 왔다 감. 이런 거군요. 네. 자, 이렇게 2주의 노래 오늘 선곡한 곡 잘 또 들어봤고요. 조름 작가 보내드리면서 2050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윤도현의 사랑 2 듣고 전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0: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청.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밤 10시 정도에 서울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비가 서울 등 내륙 지역의 건조함은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양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는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 산지 최대 120mm 이상,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40mm 정도 내리겠고요.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모레 오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비가 내리는 동안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총 36km 구간 정체 심한데 설악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2001년 오늘 5월 2일은 가수 겸 배우 장나라가 데뷔한 날이었습니다. 장나라 하면 뉴 논스톱에서 보여준 귀여운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MBC 논스톱 시리즈는 우리나라 시트콤 가운데 가장 많은 1000회가 넘는 에피소드가 방송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미국에서 방송 횟수가 가장 많은 시트콤은 프렌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프렌즈. 프렌즈 최고죠. 저도 프렌즈 정말, 프렌즈 모르는,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정도로 프렌즈는 정말 요즘에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시트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캐릭터들마다 너무너무 이제, 너무 개성이 너무 뛰어나고 너무 웃기고, 이런 시트콤이 참 없었어요. 미국에서 방송 횟수가 가장 많은 시트콤, 프렌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즈가 사실 최고의 시트콤 아닐까요? 그렇다면 방송 횟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요? 재방송도 막 하고 막 이것저것. 그리고 길잖아요. 잠깐만. 프렌즈가 가장 길었을까요? 뭔가 되게 긴 시트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렌즈는 시즌 몇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방영되고 있는 시트콤이 있을 수도 있다. 혹시 약간 병원 관련된 그런 것도 막 있지 않나요? 병원 관련된 어떤 시트콤? 아, 드라마인가? 드라마랑 시트콤이 또 다른가요? 아, 헷갈립니다. 정말. 아, 참 이게 알쏭달쏭한 이 상승 퀴즈. 저는 오늘 그래도 오! 그래요. 프렌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프렌즈, 그리고 프렌즈 배우들이 정말 제일 많은 어떤 개런티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 맞다. 프렌즈다. 5호를 택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방송 횟수가 가장 많은 시트콤은 프렌즈다. O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렘브란츠의 I'll be there for you. 아, 이 노래 프렌즈 보신 분들이면 다 아는 노래죠. 정말 이 노래가 끊임없이 계속 프렌즈는 그리고 계속 연속으로 보기 때문에 한번 볼 때 이 노래를 되게 오랫동안 몇 번이나 들어야 하는 그런 노래라서 다 외웁니다. 아니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만 외워요. 확 넘기거든요. 빨리 봐야 돼가지고. 자, 오늘 상승 퀴즈. 미국에서 방송 횟수가 가장 많은 시트콤은 프렌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도 이제 프렌즈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몇몇 시트콤이 생각이 났어요. 코스비 가족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참 많았는데 그래도 제일 인상 깊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 시트콤은 프렌즈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O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근데 방송 횟수랑 어떤 인기랑은 사실 다를 수 있어요.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럴 줄 알았어. X입니다. 미국에서 방송 횟수가 가장 많은 시트콤은 프렌즈가 아닙니다. 프렌즈는 지금까지 총 236회 에피소드가 방송되었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방송된 시트콤은 지금까지 800회가 넘게 방송되고 있는 심슨 가족입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시트콤이에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애니메이션 시트콤이라고요? 시트콤으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이야, 참 대단한. 심슨 가족은 지금까지 방송이 되고 있는 건가요? 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슨 가족을 시트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지만 그래요. 미국에서는 시트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있겠죠. 애니메이션 시트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피소드를 기록 중인 시트콤은 중국의 외래식 부본지랑 외래식부 본지랑인가요? 4,330회 이상이 방송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판 전원일기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참 전원일기가 엄청 오래 했는데 아 오늘 이렇게 또 틀렸네요. 심슨 가족 그래요. 저는 뭐 어쨌든 뭐 저는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항의할 게 있으면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저 제작진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아 그래도 프렌즈가 많이 되긴 한 거네요. 그래요.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정말 지금 갸우뚱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주 갸우뚱하지만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죠. 2401 쓰시는 분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구화 숫자들의 노래입니다. 높은 마음.

0: 9화 숫자들의 높은 마음에 이어서 3412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홍이삭의 Doesn't Matter까지 두 곡 드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상승 퀴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프렌즈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심슨 가족이 시트콤이냐? 제가 또 A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시트콤으로 심지어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가장 방송 횟수가 많은 시트콤은 뭐냐 물어봤더니 심슨 가족이라고 나오네요. 정말 맞네요. 심슨 가족 같은 그것도 애니메이션 시트콤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 심슨 가족이 아니라도 프렌즈보다 더 많은 방송을 한 방송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정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맞추면 되죠, 뭐. 자, 광고 듣겠습니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9: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8: 그니까

0: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유통 골뱅이.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8: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오늘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텔레파시의 넌 마치 UFO 들으시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저희 MBC 충북 청주 충주 AM 방송은 현재 폐지되어 방송 송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존 AM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MBC 라디오 방송 청주 107.1MHz, 충주 96.1MHz, 제천 94.7MHz, 단양 94.1MHz, 보은 옥천 영동 96.3MHz로 동일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MBC 충북 라디오 주조정실 청주 043-229-7221번, 충주 043-841-84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하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2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5: 2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 봐도 생기발랄, 어디서 봐도 명랑쾌활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항상 활기차고 생기가 넘칠 수 있어요? 아, 비결이 뭔가요? 그러자 간단 명료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 뭐 간단해요. 아,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뿐이죠.

보니까 명랑소녀를 만나도 그 아이에게 밝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도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여유만만한 모습인 선배가 사실은 초조하고 불안할 땐 누구를 만나기를 기피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이상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자신의 이상형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와 얼마나 다를까요?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것마저 안 하면서 쉬기. 그렇게 쉬는 겁니다. 이번 연휴에는 더 잘 쉬고 싶습니다. 자,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마돈나의 할로데이. 자, 연휴를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 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긴 지금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으신다는 건 뭐 휴일이든 아니면 오늘 뭐 근무를 하시든 별 이상이 없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마돈나 할로데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돌아온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에어니플.
5: 안녕하세요. 현대에서

0: 식당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풀스 가든 레몬 트리 들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배운 팝송이래요. 오, 아, 이 얘기를 벌써 몇 번째 듣는데 아, 요즘 학교에서는 참 예, 팝송도 가르치고 좋네요. 근데 왜 팝송 듣는 예, 인구들은 점점 줄어가는 거죠? 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아하.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92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풀스 가든의 레몬 트리. 자, 김은주 씨. 진짜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배철수 아저씨 목소리 나오는데 어쩜 예전하고 똑같으시네요. 저만 늙나 봐요. 예, 그럴 리가요.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 자,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예. 김은주 씨가 이때 뭐 엄청 팬이셨던 모양이에요. 저를 그때 비난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죠? 제가 New Kids on the Block 팬들에게 비난 참 많이 받았거든요. 김은주 씨 고맙습니다.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Forget You. 오늘은 글리 사운드트랙에서 귀네스 펠트로가 부른 버전입니다. 노래 참 잘해요. 귀네스 펠트로. Forget You. 앞에 들으신 음악은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이었고요. 6044번으로 주말이니까 이 노래 듣죠. 뭐 주말 아니라도 뭐 듣습니다. 예. 반조비 You Give Love a Bad Name.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7: 하이퍼스.
1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1: 힘이 되는 이웃.

0: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60mm 이상, 서울에는 3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한풀 꺾이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내리면서 서울 등 내륙에 이어지던 건조함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 완주간고속도로 완주 방향 용암 3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 부근 정체가 심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52km 구간 정체가 더 심해졌는데 특히 당진에서 포승 구간이 어렵습니다. 김유정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닐 다이아몬드, 송송 블루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제목의 영화도 있었죠. 예, 닐 다이아몬드 노래를 전문적으로 커버하는 부부 가수 이야기. 네. 닐 다이아몬드, 송송 블루. 이종표 씨 고맙습니다. 예. 아, 5236번으로 예. 아, 오늘은 평소보다 많이 힘드네요 하고. 저는 집에서 백햄 35주년 티셔츠 입고 생활합니다. 밖에 입고 나가긴 좀 창피하죠? 아, 그래서 집에서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밖에도 막 입고 다닙니다. 5236번 고맙습니다. 자, 음악은 에릭 클랩튼 Let It Grow.

레인보우의 연주한 노래 The Temple of the King 들었습니다. 기타리스트 리치 블랙모어가 디퍼플에서 나가서 결성한 밴드가 레인보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보컬리스트가 로니 제임스 디오. 그 리치 블랙모어하고 로니 제임스 디오가

만나서 좋은 곡들 많이 발표했습니다. 예. The Temple of the King. 이런 기타 연주한 거 보면 리치 블랙모 이 양반도 참 서정적이에요. 사람이.

Knocking on Heaven's Door. 여러 버전의 노래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밥 딜런의 노래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 취향이겠죠? 하긴 Knocking on Heaven's Door는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밥 딜런이 만들었거든요. 밥 딜런 버전은 오히려 듣기가 어려운. 야, 참. 자, 오늘 듣겠습니다. 밥 딜런, Knocking on Heaven's Door.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투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됐네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생겼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영화 아마겟돈 사운드트랙에서 에어로스미스 I don't wanna miss a thing. 7490번으로 백햄 5일차입니다 하고. 와, 반갑습니다. 네. 자,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건 즉시 나를 깨워라. 나폴레옹은 위급 상황은 당연히 즉시 보고를 지시했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편지들은 답장을 참 늦게 해주는 걸로 유명했다죠. 이유는 받은 편지를 일부러 늦게, 도착한 지 3주 뒤에 열어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웬만한 일에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3주 정도면 이미 해결됐거나 거의 흐지부지 되더라. 요즘으로 치면 문자나 톡, DM 같은 걸 텐데 늦게 알거나 몰랐어도 됐겠다 싶은 게 꽤 많으니 나폴레옹이 참 영리했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에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번 주 미국 싱글차트 1위로 하샤 데뷔한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랍데드 들었습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날짜 5월 2일자 차트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8: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스마트하게 달리고
11: 기름값 걱정 날리고
1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돼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I was born
5: by the river.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현 씨,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랍 데드가 벌써 올리비아의 네 번째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인데요. 어. 알고 봤더니 네 곡이 이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랑 굿 포 유, 뱀파이어에 이어서 이 곡인데 다 1위로 데뷔를 했었답니다.
5: 아, 모든 곡이다.
6: 네. 와. 굉장하죠?
5: 네.
6: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아티스트들 중에 두 곡 이상 빌보드 싱글 차트 낸 사람은 올리비아 로드리고 하나래요.
5: 아하.
6: 빌리 아일리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 곡밖에 없더라고요.
5: 아, 그래요?
6: 네. 이 곡을 4월 18일에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라이브로 공연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5: 네.
6: 자, 이번 주 10위는 지난주 9위였는데요. 켈라니의 폴디드가 한 계단 내려왔고요. 이번 주 9위, 지난주 7위였는데요. 헌트릭스, 이제 오드리 누나 앤 레이 아미의 골든이 두 계단 내려왔습니다.
5: 진짜 오래 있는데 차트에, 그죠?
6: 차트에 지금 44주째 머물고 있거든요.
5: 그럼 한번 들어야죠.
6: 네.
5: 자, 9위 곡을 듣겠습니다. 헌트릭스, 이제 오드리 누나 And Ray Ami, Golden.

0: 이번 주 9위 헌트릭스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아미의 골든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18위에서 10계단 껑충 뛰어서 올라왔는데요. 저스틴 비버의 데이지스입니다. 4월 11일하고 18일에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저스틴 비버가 공연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곡 중에 하나가 이 곡인데 이 곡이 2025년에 발표됐거든요. 그때는 2위까지 올랐었는데요. 한동안 차트에서 빠졌다가 지금 다시 탑10 안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0: 네. 자, 이번 주 8위 저스틴 비버 데이지스.

0: 이번 주 8위 저스틴 비버 데이지스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7위는 지난주 6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가 한 계단 하락했고요.
0: 네.
1: 6위도 한 계단 떨어졌는데요. 알렉스 워런의 Ordinary입니다. 이번 주 5위도 지난주 4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는데요. 엘라 랭리의 Be Her고요. 이번 주 4위, 지난주 2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가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0: 자, 3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0년으로 갑니다. 1960년 이번 주 1위, 델 쉐넌 Runaway.

데쉐논의 Runaway. 1960년 이번 주 1위. 자, 1970년으로 갑니다. Three Dog Night. Joy to the World.

트레이딩 라이프 조이 투 더 월드. 1970년 이번 주 일이 자 1980년 이번 주 일입니다. 쉬나 이스턴 모닝 트레인 9 to 5.

모닝 트레인 9 to 5. 1980년 이번 주 1위. 자, 1990년입니다. 에이미 그란트 베이비 베이비.

에이미그런트 베이비 베이비. 1990년 이번 주 1위. 자, 2000년으로 갑니다. 2000년 제넷 잭슨 All for you.

네, 자넷 잭슨 All For You 2000년 이번 주 1위. 자, 2010년 이번 주 1위는 케이트 페리 피처링 카니에 웨스트 E.T. 금지곡입니다. 제가 금지시킨 건 아닙니다. 네, 늘 얘기 드립니다만. 자, 2020년으로 갑니다. 2020년 이번 주 1위 홀로 G 랩스타.

폴로지의 랩스타 2020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과거로의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3위 브루노 마스 I just might.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늘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모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대 60mm, 남부 내륙에도 최대 40, 수도권과 충청에도

0: 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제주에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김유정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2위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지난주까지 7주간 1위를 차지하다가 한 계단 내려왔고요.
2: 네.
3: 이번 주 1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롭 데드가 1위로 데뷔했습니다.
2: 예.
3: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4월 24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 지난주 5위였는데요. 도미닉 파이크의 베이비 돌이 5계단 떨어졌고요. 이번 주 9위, 지난주 6위였는데요. 자라 랄슨의 러쉬 라이프가 3계단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8위, 지난주 7위였는데요. 도미닉 파이크의 화이트 키스고요. 이번 주 7위, 지난주 4위에서 3계단 하락했는데요. 솜버의 홈 레커입니다. 이번 주 6위, 지난주 3위였는데요. 알렉스 워런의 피버 드림이 3계단 내려왔습니다.
2: 자, 영국 싱글 차트 6위 곡입니다. 알렉스 워런, 피버 드림.

0: 영국 싱글 차트 6위 알렉스 워렌 Fever Dream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5위는 지난주 15위였는데요. 저스틴 비버의 Daisies가 10계단 상승했고요. 이번 주 4위, 지난주 2위였는데요. Tame Impala and Jenny의 Dracula가 2계단 내려왔습니다. 네. 이번 주 3위는 지난주 11위였는데요. 8계단 올라왔습니다. Justin Bieber featuring Nicki Minaj의 Beauty and the Beast인데요. 올해 코첼라 공연이 화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초기 히트곡을 좀 메들리 형태로 불렀는데 그때 이 곡이 또 포함이 됐고 이 과정에서 자기의 옛날 동영상을 보면서 과거의 자신의 노래에 화음을 맞추는 장면을 선보여서 팬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코첼라에서 니키 미나쉬는 나오지 않았고요. 저스틴 비버가 혼자 부르긴 했습니다.
0: 네. 자, 영국 싱글 차트 3위 곡입니다. 저스틴 비버 피처링 니키 미나쉬 Beauty and a Beat.

0: 네, 영국 싱글 차트 3위. 저스틴 비버 피처링 니키 미나쉬 뷰티 앤 어 비트 들었습니다.
1: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이번 주 5위는 지난주 9위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베스트 앨범이 올라왔고요.
0: 네.
1: 이번 주 4위는 4위로 데뷔했는데요. 제인의 코나콜입니다. 제인의 벌써 5집 앨범이고요. 이게 남인도 카르나틱 음악에서 타악기 음절을 보컬로 연주하는 기법을 코나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0: 어렵네.
1: 네. 자, 이번 주 3위는 지난주 1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 두 계단 하락했고요. 2위는 2위로 데뷔했는데요. 제시 웨어의 슈퍼 블룸입니다. 6집 앨범이고요. 이번 주 1위 스킨드레드의 You Got This가 1위로 데뷔했는데요. 웨일스 출신의 밴드고요. 이번 앨범은 9집 앨범입니다.
0: 네. 자, 영국 앨범 차트 1위 스킨드레드의 You Got This 앨범에서 This is the Sound 듣겠습니다.

영국 앨범 차트 1위 스킨드레드의 You Got This 중에서 This is the Sound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미국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0위는 모건 월런 One Thing at a Time. 9위가 Bad Bunny의 David Trarmas Photos. 8위는 Don Toliver Octane. 7위 K-POP Demon Hunters Soundtrack입니다. 6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 자, 미국 앨범 차트 5위는 저스틴 비버의 Swag. 4위가 BTS의 아리랑. 3위는 Tomorrow by Together의 Seventh Year. A Moment of Stillness in the Thorns EP. 야, 이 K-POP 계열 음악들이 사운드트랙이 지금 탑10 안에 속정이 있는 거예요. 와. 2위는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자, 이번 주 앨범 차트 1위 엘라 랭리 댄들라이언 민들레라는 뜻이죠. 자, 지금 싱글 차트 2위에 있는 Choosing Texas 듣고 계십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랍 데드. 팝 에어플레이 1위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는 알렉스 워렌의 오드 내리가 1위입니다. 핫 락 앤 얼터너티브 송 차트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가 1위입니다. 자, 이 노래 듣겠습니다. 테임 임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잘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

0: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2위는 지난주까지 8주간 1위를 달렸는데요.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이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1: 네.
2: 23일부터 올리비아 딘이 스코틀랜드에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주 1위, 1위로 데뷔한 곡인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입니다. 영국 싱글 차트 역시 네 번째 1위 곡이고요. 올리비아랑 올리비아가 1, 2위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1: 자, 영국 싱글 차트 2위 곡을 듣겠습니다.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전주현 씨 수고하셨고요.
2: 네, 안녕히 계세요.
1: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음사 편집자 김민경입니다. 저는 고전문학 편집자지만 책을 어려워하는 분들께는 안 읽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인도에 가져갈 인생책 한 권, 이런

식의 거창한 압박감이 오히려 책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양치하면서 두 페이지 읽고 재미없으면 언제든 덮어버리세요. 매 순간 대단한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장씩 넘기는 하루가 우리를 더 멀리 가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3: 얼어붙은 길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눈 내리는 낮에는 전조등을 켜 주위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정상 주행이 어려우면 비상등을 켜 사고를 예방하세요. 두 번째, 눈길 운행 시 앞차에
4: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5: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6: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며 기다리기만 하기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계기와 안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가 청소년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일하는 꿈포로 그 첫 걸음을 함께합니다. 고립, 은둔, 취약계층 15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주 3회, 총 6주 동안 지역재생, 환경실천,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시간당 2만 원의 활동 지원금도 지원됩니다. 참여 및 연계 문의는 043-715-9072번으로 연락주세요.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이 있는데 막상 동기부여가 안 될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우리의 뇌는 보이는 대로 믿는 편이라 막연하게 그리던 목표를 시각화하면 좋대요. 자신이 원하는 꿈이나 삶의 방향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스크랩해서 하나의 판으로 만드는 거죠. 이걸 비전보드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또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네요. 꿈은 저 먼 곳에 둘 게 아니라 자꾸 들여다봐야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 번 되새길수록 가까워지기도 하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비전보드 이야기 꺼내면서 시작했어요. 꿈에 대한 이미지를 스크랩해서 시각화하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도서관에서 책 읽는 사람의 사진을 스크랩해서 자꾸 꺼내보는 거래요. 비슷한 얘기일진 모르겠지만 제 주변인 중에 한 분이 예전에 반지하에 사는 부부였어요. 큰 개랑 고양이랑 반지하에 다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침대 머리맡이랑 책상 앞에 똑같이 프린트를 해놓고 거기에 되게 구체적인 세속적인 꿈을 쫙 적어놨었어요. 그중 하나가 뭐 이제 한강이 보이는 뭐 몇 평대 아파트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십몇 년 지나고 나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물론 근데 그 전에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분의 성

0: 공을 지금 그분은 한강이 보이는 곳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정말 놀랄 노짜죠. 그 본인이 그려놓고 맨날 보던 계획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써놨던 것보다 훨씬 크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거 진짜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 4부 펜타곤 후이 씨와 별밤 초대석으로 함께해요. 후이 씨의 신곡과 더불어 음악 얘기 나눌 거니까 9시까지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는 부엉이들 이야기 만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임영웅의 폴라로이드 들었습니다. 윤선희님, 간만에 사연 보내요. 남자친구 기다리면서 김치찌개 끓이다가 두부를 깜빡해서 사오는 길에 대장부원과 함께하고 있어요. 맛있는 냄새를 맡았더니 너무 배고픕니다. 다들 맛있는 저녁 드셨나요? 저도 데리고 가야죠. 아니, 사오는 길에 저랑 함께하시면 식탁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희님? 맛있겠네요. 네, 멤버만 있어도 되는 김치찌개. 부럽고요. 9192님, 대장부엉 중학생 부엉입니다. 저 얼마 전에 친구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저희 삼총사 중에 저 빼고 둘이 사귀는 눈치입니다. 아는 척 할까요, 말까요? 놀려주고 싶다가도 저만 소외될까 봐 아직 말 못하고 있어요. 아, 저 같으면요. 약간 계속 지켜보면서 데이터를 이제 쌓아놓고 짜잔 하고 어느 날 둘을 축하하는 선물을 사주면서, 근데 약간 저는 기다려주는 이유는 스릴을 즐기라고. 그래서 좀 즐기게 냅뒀다가 이제 편하게 사겨라. 근데 이때 뭐 이런 거 연기하는 거 굉장했어. 이러면서 뭐좀 놀리고 그러면서 더 돈독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둘이 근데 사귀면은 헤어지지 말아야 할 텐데. 그죠? 4230님, 엄마 집에 들러서 저녁 먹고 가는 길이에요. 같이 먹으니 좋으신지 잘 드시더라고요. 나이 들어 혼자 살고 계신 엄마가 그동안 밥 생각 없다고 끼니를 거르고 계셨거든요. 뭘 먹는지보다 같이 먹는 한 끼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좀 울적해졌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울적해지지 마세요. 이렇게 함께 드실 때잘 드신다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시간 내서 기쁜 식사 시간 함께 자주 만드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너무 잘하셨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윤미래의 Always.

윤미래의 Always 이어서 크러쉬의 By Your Side였습니다. 김나혜님께서요. 대장부엉 제 나이 부록인데 게임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변 남자 사람 친구들이 예전에 하던 게임이 다시 나왔다며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시작한 지 보름 정도 됐어요. 아직 수익은 못 냈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이걸 자랑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 싶지만 이 나이에 아직도 안 해본 게 있다는 건 오랜만이라 자랑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 게임 이 진짜 현질 돈 쓰는 거 많이 하게 되는 게임으로 유명하거든요. 아, 저 뭐 브로그 게임에 빠지는 게 어디가 어때서요? 저 지금 지천명을 바라보며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걸요. 아, 근데 문제 이 게임인데 진짜 이왕이면 뭐 그 수익을 내시면 좋겠지만 너무 쓰는 쪽으로는 가지 마세요. 진짜 제가 충원드립니다. 2158님, 대장부엉 저 얼마 전에 수생식물 기를 거라던 부엉이에요. 그날 이후 스킨답서스를 예쁜 화병에 꽂아서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한 2주 정도. 지금까지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끌어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맡기면 제 마음에 드는 만큼 못해주니까 그냥 내가 하자 싶어서요. 근데 일은 점점 늘어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요즘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계시는 거군요. 제가 딱 요 단계에서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마음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나아서. 근데 그게 어떤 제 능력의 부재라는 거를 깨닫게 됐죠. 이렇게 뭐 그때부터는 내가 일을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료 또는 후배들을 다루면서 그들을 역시도 키워내야 되는 건데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분배가 능력이고 신뢰가 능력이고 또 싫은 소리 해야 되는 것까지가 능력에 포함되는 건데 저는 오직 실무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일인 줄 알았거든요. 3512님은 지금 잘 성장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제이슨 브라즈의 Have It All.

0: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북도가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주택은 무료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도 간단하고 빠르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충청북도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제주도와 강원, 충북, 경기 북부 일부 쪽에 일부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이지만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는데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최대 60, 남부 내륙에는 최대 40, 수도권과 충청에는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제주도에는 초속 25m 이상의 태풍급 돌풍도 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김유정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NCT DREAM의 Broken Melodies 들으면서 별밤 2부 시작했어요. 부엉이들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이윤정님, 앞집 할머니께서 조카에게 노트북을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 하시는 거예요. 같이 골라드리다가 저도 키보드 하나 장만했네요. 아이고, 너무 좋은 일 하셨네요. 아이, 또 막 어떤 스펙 골라주셨을까 궁금합니다. 아무튼 진짜 할머님께는 큰 도움 됐겠어요. 친척이나 가족도 아니고 앞집 할머님인데 조카도 너무너무 좋아하셨겠죠. 또 0592님, 올해 고등학생이 된 부엉입니다. 저는 동생들이랑 나이 차가 꽤 나는 편이에요. 3살? 5살? 이게 많은 건가? 아무튼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미리 해두면 좋은 것들이 보여서 요즘 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동생들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요? 다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엄마 마음이 이런 건가 싶네요. 너무 귀엽고 기특해요. 어떻게 이렇게 벌써부터 어른이 되었죠? 사실 이게 3살, 5살이 큰 나이 차이가 아니면서도 학생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그 노하우 차이가 나는 나이죠. 그리고 사실 그 나이 차이를 가진 언니, 오빠가 동생들한테 잔소리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 그냥 내 할 일 하느라 바빠가지고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근데 참 그래요. 0592님도 그랬을 거예요. 어른들이 얘기해주는 거 나중에 보니까 맞는데 내가 또 겪어봐야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제 길잡이만 살짝살짝 해주세요. 0592님도 이제 바쁜 시기잖아요. 4152님께서, 저는 아직 차가 없어서 차에서 혼자 라디오 듣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어릴 때 부모님 차 타고 다닐 때는 언젠가 교통정보 들으면서 도로 상황을 판단하는 멋진 어른이 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추벅입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라디오 듣는 느낌 어떨지 궁금해요. 이거 어디서든지 할 수 있죠. 고정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이어폰 꼽고 어디든 있으면은 그게 이제 나만의 공간이 되는 게 라디오의 힘인걸요. 어디서든 그냥 나의 친구가 휴대용으로 함께 다닐 수 있다라는. 아무튼 그게 그만큼 막 꿈으로 그리셨다니 참 라디오 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기분 좋은 사연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이어서 심규선의 5월의 당신은 들으셨습니다. 김명희 님께서요. 자영업자예요. 오늘은 유난히 손님이 없어서 1시간 더 장사하고 마감합니다. 어쩜 낮손님이 이리도 없었을까요? 힘든 하루였어요. 아이고, 진짜 이게 몸이 고생하는 게 마음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래도 총량이란 게 있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다른 날 갑자기 사연 남길 시간 없이 진짜 소식 없어도 좋으니까 너무너무 북적거리고 바쁜 날 꼭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 구비해두세요. 알겠죠, 명희님? 2488님, 대장부엉, 저는 힘들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

어젠 별밤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아주 오래간만에 미니를 끄고 있었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건 지금은 제 마음이 조금은 평안해졌다는 뜻이에요. 이문세의 사랑 그렇게 보내네 신청합니다. 너무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과 그래도 오늘이 괜찮아졌다는 안부까지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문세의 사랑 그렇게 보내네 듣고 올게요.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0: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고요. 1122님께서 저는 주말만 되면 고삐가 풀어집니다. 정신줄 놓는다고 하죠. 이럴 때는 퇴근 시간만 돼도 피곤한데 주말에는 숨어있던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늦게까지 쌩쌩해요. 아, 그래서 월요일에 피곤한 걸까요? 진짜 이상해요. 전 진짜 밤새고 뭐 일이 있어서 너무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오면 왜 그때 눈이 땡그랗게 떠지는 거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2부 마무리하면서 이승윤의 너의 둘레 듣고요. 3부에서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셔올게요.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 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 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 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0: 한계를 넘어 클린비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2026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12개국에서 진행되는 30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입니다.
5: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0: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지 1년하고도 8개월 만에 막내 코너지기에서 어엿한 초대 손님으로 모십니다. 별밤 초대석 오늘은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후이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밤의 막내 네, 막둥이 후이입니다. 네.
0: 세상에 우리가 이 밝은 네. 조명 아래에서 네. 무엇보다 이 후이 씨의 이 약간 이 분칠한 모습,
1: 네네,으로
0: 뵙는 것,
1: 네,
0: 너무 낯설어요.
1: 저는 일단 보통은 저희가 이제 제가 앞을 보면 누나가 계셨는데,
0: 맞아요.
1: 제가 왼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이게 문득 어색한 거 있죠.
0: 그래요. 네. 진짜 아무튼 기분이 좀 남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부엉이들이 후이 씨 초대서 한다고 하니까 네.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세일로 시작한 아이디 쓰시는 분은 토요일에 노래 기대는 밤이 아니라 초대석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하셨고, 후이 빛나리님 문자.
1: 네, 우와, 우리 후이 별밤 초대석이라니, 별밤 진짜 최고예요. 아, 최고죠, 진짜.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H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도, 헐, 후이 초대석이라니, 대장봉 생일 기념으로 발매한 앨범 토크 하나 봐요. 라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네. 그, 저기, 제 생일을 기념해서.
1: 네.
0: 앨범을 내주셨는데요. 자, 아무튼 후이 씨와 함께하는 초대석은요. 오늘 방송 끝나고 유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의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 네.
0: 자, 그동안은 우리가 추천곡으로 가끔 이제 후이 노래 들은 적이 있었긴 한데
1: 그쵸.
0: 우리가 후이의 음악에 대해서 막상 깊게 얘기를 나눈 적은 많이 없었어요.
1: 네. 항상 약간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음악을
0: 맞아요.
1: 약간 저의 약간의 그런
0: 해석과,
1: 네, 해석과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 얘기는 한 적이 없네요.
0: 그래서 오늘 아주 양껏 얘기 나눠보려고 준비했고요.
1: 네.
0: 아, 후이 씨의 신곡입니다. 내일의 나에게. 별밤에서도 당연히 네. 바로 틀었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어쩐지
0: 아, 그래요?
1: 이게 노래가 조회수가 네. 상당히 아유. 훅훅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 역시 그 별밤에 부엉이 분들이 또
0: 난리 났었어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래 듣고 와서도 야, 후이 씨의 야망이네.
1: 아, 그런가요?
0: 네, 이 의미는 네. 야망이 있다고 보다 이렇게 되게 왜 주먹 꽉 쥐고 만든 느낌의 앨범이 있고 푹 앉아서 만든 앨범이고 둘 다 미학이 있는데
1: 네.
0: 이번 거 저는 좀 꽉 쥐었다고 느꼈거든요.
1: 이번 거는 그쵸. 음악적으로 조금 뭔가 독특함 플러스 후이가 할 수 있는 맞아. 특별함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네, 냈어요.
0: 일단 근데 테크닉적으로도
1: 네.
0: 좀 후이가 가진 모든 그 난도를
1: 맞아요.
0: 다시 하며
1: 아 근데 사실 이 노래를 좀 잘못 만든 게 제가 요 근래 이제 라이브 할 일이 몇 번 있어서
0: 아, 잘못됐죠.
1: 라이브를 했는데 네. 잘못됐더라고요.
0: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항상 다 그래요.
1: 네.
0: 크게 잘못됐다. 만들 때 라이브를 생각

0: 안 하고 하지만 듣는 우리들은 참 저는 이런 스타일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저 과시형 음악들 좋아.
1: 아 나 이 정도다.
0: 네. 아, 네. 왜냐면은 또 뭐 누굴 탓할 수 없습니다. 주로 네. 이런 아 이거 어떻게 불러 싶은 노래들 많은 경우 놀랍게도 본인이 쓴 곡이에요.
1: 네,
0: 후이 씨의 이 노래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1: 맞습니다.
0: 곡 소개 글 후이 씨 목소리로 한 번만 읽어주세요.
1: 네, 아직 오지 않은 내일로 인해 오늘의 나는 벌써 두려운 마음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어디를 향하든 결국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계속 넘어지더라도 멈추지 말고 더 찬란할 내일의 나 그리고 우리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길 바라본다.
0: 오, 네. 뭐야. 너무 감동적이에요.
1: 사실 이거를 회사에서 이제 보통 발매하기 전에 곡 소개를 여쭤보시잖아요.
0: 네.
1: 그때 이제 작곡가 친구가 먼저 1차적으로 보통은 장르 설명이나
0: 맞아.
1: 이런 것들을 저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한테 보내줬길래 제가 그걸 쭉 읽다가 다 지우고 그냥 이제 이거 같이 쓴 동생이 종훈이라는 동생인데 보니까 갑자기 실명 나왔어. 종훈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이것을 음악적으로 어떤 장르라고 해석을 한들 이 곡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게 아닌데
0: 맞아.
1: 해서 그냥 제가 이 노래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0: 네. 아니 진짜 저는 요즘 바뀐 트렌드 중에 가장 기쁜 게 이거예요. 앨범 소개글.
1: 아 그쵸.
0: 물론 그것도 가끔 저는 유용하긴 해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소개글은 아예 그냥 따로
1: 네네.
0: 넣기는 넣어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걸로 막 파고 싶어하는 오. 분들도 계시거든요.
1: 그쵸.
0: 이게 무슨 뭐 음향적으로 뭐가 어떻고 저렇고. 근데 팬들이나 리스너들 입장에서는 이런 네. 만든 사람의 마음이
1: 네.
0: 어땠는지가 요새 곡 소개, 앨범 소개 글들은 좀 이런 추세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전 사실 이 곡 전까지도 대부분 테크니컬한 소개
0: 그래.
1: 메인에 약간 이런 내용을 곁들이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테크닉을 막 고민하긴 했지만 그게 맨 앞으로 내세울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확신이 있어가지고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뒤로 제쳐뒀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보가 있었는데요. 후이 씨가 라방에서
1: 네네.
0: 별밤이 없었으면 안 나왔을 가사가 있다.
1: 네, 이건 진짜 팩트 진짜요? 100%예요. 네.
0: 가사 중에 긴 밤을 견딘 메아리 별빛과 함께 미끄러져 내릴 때.
1: 네.
0: 진짜예요?
1: 그럼요.
0: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 그러니까 긴 밤은 사실 제가 이제 겪어왔던 약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딪혔던 시간들. 그래서 그 메아리가 이제 별빛들. 네. 이 별밤이죠. 별밤과 함께 저에게 내려올 때 난 다시 날아오를 거다. 네, 이런
0: 진짜 이게 장난이에요. 진짜예요.
1: 아, 진짜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쓴 가사고 당연히 별밤 뭔가 이걸 메인으로 생각했다면 거짓말이지만 근데 이런 그 시간들이 저한테 없었다면 이런 아이디어가 그냥 안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0: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가사가 되게 파워풀하면서도
1: 네.
0: 와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진짜 후이가 꽉 채웠는데 급하지 않은 느낌으로 뭔가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1: 네.
0: 가사가 이제 이 사운드와 발음적으로
1: 네.
0: 완벽하게 그 리듬을 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1: 네.
0: 눈으로 읽었을 때 완벽하게 서사적이에요. 곡 먼저 나오고 썼나요?
1: 아 사실 이 노래는 거의 동시였는데 작업을 하게 된 시작점은 그냥 피아노 한 대 요 그냥 따라라라따따따라 허밍으로 제가 불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가져가서 이제 곡을 빌드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1절의 가사를 쓰면서 녹음을 그냥 같이 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가사 쓰는데 사실 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편인데 이 곡은 그 중에서 조금 수월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
1: 네.
0: 그렇구나. 근데 약간 제가 뭐 후이 씨가 쓴 모든 가사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솔직히
1: 네.
0: 이게 거의 지금 본인이 봤을 때 탑3에 들지 않아요?
1: 예. 이 가사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0: 네. 네. 너무 좋은 표현들 투성이인 것 같고요.
1: 네, 사실은
0: 또 뭐
1: 죄송해요. 사실은 고백한... 제가 그 30살부터 책을 좀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0: 역시
1: 그러면서 글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0: 그죠?
1: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읽으면 내가 글을 잘 써진다고?

0: 사실 그게 일맥상통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치. 그냥 막연히 많이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표현을 약간은 조금 은유적인 표현들을 좀 찾게 되고 너무 약간 그런 거에 매몰되나 싶은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뭔가 그런 표현법들을 좀 다양하게 써보려고 노력하는 건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1: 아니 확실히 이게 코어가 생긴 느낌이 있어요. 아. 책을 읽으면 제가 전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사 특히 쓰는 분들이나 글 쓰는 분들한테 책을 읽는 게 그걸로 인해서 어떤 표현력이 길러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그냥 그 글자와 표현을 관장하는 뇌의 어떤 부위를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0: 맞는 거 같아요.
1: 그냥 글자를 읽는 행위 자체가. 네. 그래서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기계적으로라도 읽고 나면은 나오는 글의 느낌이 달라진다니까요.
0: 정말 요 근래 많이 느끼고 있어요.
1: 완전. 네. 아, 그래서 되게 요번 가사가 좀 유난히 저한테는 네. 다르게 느껴졌었고 근데 그리고 제가 항상 후이 씨한테 느끼던 그런 모든 감정과 네. 약간 되게 왜 그 애니메이션 같은데 나오는 네. 주인공 얘기 있잖아요. 네. 햇볕은 찬란한데 약간 잔디는 젖어 있어서 팍 뛰어가면서 눈물인지 잔디물인지 모를 몰방울들이 날리는 네. 그런 정서가 있는 곡이에요. 네. 하지만 아름다운 정서이지만 부르는 사람은 생 고생을. 네.
0: 아 이게 진짜 라이브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1: 아니 근데 이걸로 라이브를 오늘 해주신다고.
0: 네 맞습니다.
1: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니 사실은 제가 수많은 라이브 중에 라디오에서 하는 라이브를 제일 무서워해요. 아, 사실.
1: 그죠 그럴만해 그럴만해.
0: 뭔가 기댈 곳 없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이 어떤 후이로서 노래를 하나 냈을 뿐인데 이런 시간도 만들어주시고
1: 아니 뭐가 감사해요 가수가 노래 내서 초대석하고 와주신 게 감사한 거죠
0: 그래도 그냥 너무 감사해서 아 그냥 뭔가 그래도 목 놓아 노래 한번 불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인데 그 이왕 이렇게 해서 춤도 추시는 거예요?
0: 아 이 노래가 춤은 없다
1: 까비 격렬한 안무가 있었다라면 네네. 그것까지 제가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0: 다행입니다
1: 아, 아무튼 되게 좀 사람을 좀 울컥하게 만드는 곡인데 네. 와 저 이거 라이브로 쓰는 거 내가 떨리지?
0: 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1: 나 이거 약간 좀 말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난도와 네. 그치만 너무 멋있는 곡인데 아무튼 함께 감상을 해볼 겁니다 후이 씨 신곡 내일의 나에게 라이브 준비해 주셨어요 후이 씨 출동하시죠
0: 가보겠습니다
1: 와 후이가 각 잡고 노래하는 거 처음 봐요 여러분 세상에 후이해 님께서 너무 기다렸어요 후이만의 음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약간 이거 이 노래 듣고 팬분들은 좀 눈물도 좀 났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하체는 되게 신나는데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후이 씨 준비되셨나요?
0: 네, 준비됐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후이의 내일의 나에게.

0: 이게 되네요. 후이씨씨의 신곡 내일의 나에게를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1: 네.
0: 이게 되네요.
1: 아,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0: 아, 그죠. 노스레 좀 떨지 마세요.
1: 진짜 살면서 이 노래, 와, 진짜 벌벌 떨면서 노래했습니다.
0: 아, 진짜 새삼스럽게 정말 잘한다.
1: 아, 아닙니다.
0: 뭐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1: 아, 많이.
0: 이거 근데 아무도 챌린지는 하지 말라는 곡인가요?
1: 아, 너무 어려워. 그래서 보컬 챌린지는 없습니다.
0: 아, 그래. 네. 양심이 그래도 있군요. 섣불리 하기 힘들기는 할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근데 감정선도 너무 잘 살리면서 세상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잘 부르고, 그리고 원래 그 원곡 느낌보다 조금 더 네. 긁어주신 거예요?
1: 아, 이게 제가 지금 긴장이 많이 되니까 약간 음정이 약간 흔들흔들할 것 같은 거예요.
0: 그래서 확 긁은 거예요?
1: 그래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0: 너무 마음에 들어요.
1: 안 돼가지고.
0: 역시.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 나오기 전까지 아 너무 깔끔하게 부른다.
1: 아~
0: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더 좀 막. 근데 이제 거기서 긁어줘가지고 네. 확실히 라이브란 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좀 가수가 그 뭐 CD랑 똑같이 부르려고 있는 게 라이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1: 네.
0: 라이브는 그날그날의 가수의 감정이 느껴지는 맛이 있어야지 라이브잖아요.
1: 네.
0: 오늘 약간 긴장감 버전.
1: 아니, 사실은 뭔가 그 1년 8개월 동안 제가 가족으로 있다가 가수의 입장에서 노래를 그러니까. 제대로 부르려니까
0: 나도 이상해.
1: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긴장되고 뭔가
0: 남처럼 느껴져.
1: 네.
0: 옆에 이렇게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일부러.
1: 네, 아 그래요.
0: 약간 감사합니다. 언뜻 보는데 아 네. 우리 후이 씨 비율도 좋고 맞다 우리 후이 아이돌이지.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좀 막둥이에요.
0: 네.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아직은 좀 낯설어요.
1: 네.
0: 자 아무튼 별밤 에디션 여러분 제가 볼 때. 후엉이들 특히 후엉이들 이제 후이 씨 팬들을 제가 혼자서 후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1: 네.
0: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버전.
1: 아,
0: 약간 완전 거친
1: 맞아요.
0: 남자의 버전.
1: 진짜 진짜 그냥 와, 그냥 넉넉히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0: 너무 멋있었어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아, 0828님께서 넘어져도 좋아라는 가사에서 한참 멈춰 있었어요. 요즘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힘나는 노래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뭔가,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노래 부르니까 사실 제가 그 전에 라이브를 할 때는 잘 몰랐어요.
0: 네.
1: 근데 이 가사가 뭔가 제가 너무 뭉클한 거 있죠.
0: 그냥? 이거 약간 이게. 제가 볼 때 이거 언젠간 울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너무 힘들어서
1: 네.
0: 아직 초반에는 울 겨를도 없겠지만
1: 맞아요.
0: 이거 약간 들을 때도 조금 이게 막 오더라고.
1: 아...
0: 팬들은 무조건이고 후이 씨도 네. 이게 노래가 익숙해지면은 오열 여기저기 구간을 미리 정해두세요. 아 여기쯤에서 울어야지 내가 다음에 호흡을 잡고 들어가겠다.
1: 네네.
0: 아무튼 어마어마한 곡이고
1: 감사합니다.
0: 진짜 그리고 약간 이 즈음해서 여전히 진짜 이런 초여름 에너지를 담은 곡을 가지고 온 후이 씨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가 얼마나 제가 음악적으로 후이 씨가 고민했는지는 그래도 나름 좀 알고 있잖아요.
1: 네네 그렇죠.
0: 근데 이 끝에서 후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택한 것 같아요.
1: 아...
0: 제가 볼 땐 분명히 그런데 후이 씨가 스스로 판단할 때
1: 네.
0: 프로듀서 제3자의 눈으로 보는 후이 본인이
1: 네.
0: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1: 일단은 당연히 조금 유려한 멜로디가 좀 나와야겠다. 그러니까 저의 장점이 제가 이번에 녹음하면서 느낀 건 약간 멜로디가 이 레인지가 좀 좁으면 그 제가 잘하는 뉘앙스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트라라라라나나 트라라라라나나나 스타라라라 약간 이렇게 뭔가 그 연주하는 듯한 보컬의
0: 맞아.
1: 느낌을 줘야겠다.
0: 오른손으로 쓰는 멜로디 스타일.
1: 네, 맞아요.
0: 건반으로 쓰는 멜로디.
1: 근데 이게 막상 불러보면 네. 뭔가 잘못됐네.
0: 잘못됐다.
1: 네.
0: 훨씬 그 건반으로 쓰죠.
1: 건반으로 쓸 때도 있고 이게
0: 있나?
1: 반반인 것 같아요.
0: 반반이야.
1: 네.
0: 이거는 기타 치면서 나오는 멜로디는 절대 아니거든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피아노로.
0: 그죠. 아, 그 맞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가창력을 막 여과 없이 과시하고 사실 이거는 근데 그 음의 높낮이 표현력보다
1: 네.
0: 그 와중에 지키는 리듬감이거든요.
1: 아,
0: 그 톤이랑
1: 네.
0: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별밤 SNS로 질문 남겨주셨는데 민트님이요 신곡 내면서 인간 이회택으로 혹은 솔로 가수 후이로 성장했다 싶은 부분 있을까요?
1: 저는 정말 아까 누나가 한번 짚어주시긴 했지만 가사적으로
0: 맞아.
1: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하게 담아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맞아. 네. 그리고 후이답게 성숙해서 막 억지로 무게 잡는 느낌도 하나도 없고
1: 네네.
0: 적당히 소년스러우면서도 지나치게 막 그런 어떤 영한 표현에 집착하지 않은
1: 네,
0: 게
1: 네,
0: 막 보여요.
1: 네.
0: 아, 파크님은 밝고 희망적인 노래 나와서 너무 좋아요. 저 이런 거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제 출근송 당첨입니다. 덕분에 웃으면서 출근해요. 근데 요즘 후이를 웃게 하는 건 뭘까요?
1: 요즘 저를 웃게 하는 거요?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요즘에 음악 작업들이 좀 많아요. 어쩔 때는 약간 버겁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쌓여있는 느낌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0: 네네.
1: 근데 그게 저를 웃게 만드는 것 같아요.
0: 요즘 한창 그럴 때구나.
1: 네. 그냥
0: 다행이다.
1: 사실은 작업물이 이렇게 쌓여있지 않았다면 오히려 슬럼프가 왔을 수도 있거든요. 고민만 하다가.
0: 그래.
1: 근데 막연히 쌓여있고 이걸 해결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참. 멋있기도 하고 환스럽기도 네. 해. 그냥 그 기분 뭔지 알거든요.
1: 네네.
0: 그냥 뭔가로 꽉꽉 채워져 있어서 숨 차는 게 막
1: 네.
0: 빈칸인 것보다 나은.
1: 네.
0: 그 약간 그 이 노래가 그래서 저한테는 좀 울컥한가 봐.
1: 근데 저는 진짜 누나한테 이런 말씀 가끔 드리긴 하잖아요.
0: 네.
1: 음악적인 고민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행운한 게 이렇게 음악적으로 먼저 길을 저 멀리까지 가본 선배이자 누나가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진짜 저 이제 아무래도 원로
1: 네네네네.
0: 이제 음악인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1: 네.
0: 지금 진짜 후이 씨는 음악 인생의 진짜 거의 초여름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 네네.
0: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근데 이 약간 그 본인이 느끼는 그 불안함 있잖아요.
1: 네네.
0: 저는 그게 청춘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네. 모든 게 편안해질 때는
1: 네.
0: 이제 그 다음 챕터예요.
1: 아.
0: 네. 그 불안함마저 언젠가 봤을 때는 분명히 후이의 미학일
1: 네.
0: 겁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후이 씨는 요즘 과도한 업무로 인한
1: 네.
0: 즐거움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후이 씨와 4부에서 얘기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흠뻑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오늘은 노래 잘해, 곡 잘 만들어,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우리 별밤의 막내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이 씨랑 음악 얘기 더 나눌 텐데요. 네. 부엉이들에게 좀 더 알리고 싶은 내 노래라고 네네. 한다면 뭘까? 새 곡 골라와달라 부탁을 드렸다는데 네. 어떤 노래를 가져왔을지 첫 번째 곡 들려주시죠.

0: R 이라는 곡인데요.
1: 네네.
0: 와, 딱 한 10년 전.
1: 네, 맞습니다.
0: 펜타곤 데뷔 앨범에 실린.
1: 네.
0: 후이곡이죠.
1: 네, 연습생 때 이제 저희 팀 단체 미션곡? 단체 평가곡으로 만들었던 노래인데, 그냥 되게 좋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발매를 하게 되었고,
0: 와.
1: 제 인생에서 사실 이때까지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음악으로 혹은 노래로 약간 수입이란 걸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0: 네.
1: 처음으로 이 노래를 이제 앨범에 넣으면서 저작권 수입이라는 것도 한번 받아보고 또 그냥 내 노래가 아 이렇게 발매라는 게 되는구나 는 것도 배워보고 되게 많은 터닝포인트의 음악인 것 같아요.
0: 그랬던 또 시절이 있군요.
1: 네네.
0: 참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후이 씨? 이 들어보면요. 이때 만든 노래가 지금보다 더 어른스러운 그 기조가 있지 않아요? 음악
1: 맞아요,
0: 자체에서?
1: 맞아요.
0: 이게 참 희한해요.
1: 사실 이때는 왜? 아무것도 몰라요.
0: 그러니까.
1: 가사도 쓸 줄도 몰라서 그냥 아무 말이나 적는 거잖아요, 사실.
0: 그래요. 아, 근데 되게 왜 그 사실 이제 그러니까 가사가사해요.
1: 네네.
0: 하루를 1년처럼 살아가는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 이렇게 난 기도하죠. 또 그래서 난 노래하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괜찮은 게
1: 네.
0: 막 억지스럽게 멋부리려는 거 없이
1: 네.
0: 편안하게 썼어요.
1: 예전에는 가사를 정말 그냥 썼어요. 진짜
0: 그치.
1: 아무것도 모르고
0: 또 그런 거 치고는 잘 썼다고요.
1: 네. 그냥 막연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 노래를 통해 또 회사에서
0: 그치.
1: 아, 이 친구 음악을 만드는구나 라는 인정을 또 받게 되었고
0: 회사에서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1: 사실은 회사에서 깜짝 놀란 노래는 다른 오디션 때 불렀던 곡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서 데뷔할 때 나온 노래가 이 노래.
0: 그렇구나.
1: 그래요.
0: 후이 씨는 사실 한참 활동하실 때 이제 유독 그러니까 후이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1: 네네.
0: 물건이다. 진짜로요. 그때 또.
1: 아, 그쵸. 네. 감사하게도 많이 예쁘게 봐주셨죠.
0: 그래요. 아무튼 참 그 오히려 어릴 때 만들 수 있는 되게 좀 그 대곡들 어릴 때 쓴 대곡이 주는 풋풋한 네. 느낌이 있어요.
1: 완전 그런 것 같아요.
0: 아, 이거 너무 소중한 곡입니다. You Are라는 곡이었고요. 자, 다음 곡도 들려주시죠.

0: 자, 이 노래는 오디션 프로 프로듀스 101 시즌 2에서 컨셉트 평가곡이었던 노래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버라는 곡이고 프로젝트 팀 이름이 국민의 아들.
1: 맞아요.
0: 아, 팀 이름이었던 거죠.
1: 그때 이제
0: 그때 엄청난 분이었네.
1: 국민 프로듀서 분들께 투표를 받는 거라서
0: 맞다.
1: 국민의 아들로 이제 팀 이름을 지어주셨고
0: 이때 멤버가, 제가 아는 정도면 진짜 네. 엄청 김재환, 김종현, 라이관님, 박우진, 옹성우, 이대휘, 황민현.
1: 네, 맞아요.
0: 난리 났습니다.
1: 사실 녹화장에 딱 갔는데 거기 저 말고도 작곡가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근데 약간 저를 뭐랄까요, 부러움, 약간 시샘, 약간 이럴 정도로 멤버가 유독 좋았던 팀이었었어요.
0: 그렇겠다.
1: 네.
0: 와, 근데 역시나 우리 후이 씨가 이때는 이제 뭐 작곡 타짜가 됐을 시기네요.
1: 이때요?
0: 아니에요?
1: 이때도 똑같아요. 얘가 유아라는 곡을 쓰고 이 노래를 발매하는 게 불과 이 사이에 한두 곡 정도밖에 없어요.
0: 진짜?
1: 네. 근데
0: 뭐야, 처음부터 노래를 서사가 없잖아. 그냥 처음부터 잘 됐네.
1: 정말 서사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이 노래를 그냥 만들고 있었어요. 사실은
0: 그냥
1: 목적 없이
0: 와.
1: 그냥 트랙을 받았고 그때 당시 같이 하는 플로우블로 작곡가 분들께 이 트랙을 받았고 목적 없이 그냥 노래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노래가 있냐 그래서 이 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려드렸는데 야, 이 노래 좋다. 보내봐. 저는 여기 프로그램에 이 노래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목적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드렸는데 돌이켜 돌아서서 보니까 이 큰 프로그램에 제 노래가 이제 콘서트 평가곡으로 들어가 있었고 또 발매가 되면서 눈 떠보니까 음악 차트를 올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하고 아직도 제 핸드폰에 그 사진이 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0: 아니, 그 후이 씨는 이제 힘든 그 어떤 작곡가로서의
1: 네.
0: 고난과 어두운 시간 이런 것 따위

0: 없이 바로 그냥 뭐 문 열고 나오자마자 네. 햇살이 쨍쨍한 정오에 그냥 이렇게 활짝 피어난 어쩌면... 그런 새싹 작곡가였군요.
1: 왜냐면 사실 이 노래 바로 다음 곡이 에너제틱이었으니까
0: 후이 씨. 네. 그런 서사에 비해서 이번 가사가 너무 지금 갑자기 좀 자기적 예. 아 갑자기 나 지금 되게 좀 배신감 느껴지거든요.
1: 아 뭔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열심히 바득바득 올라온 것 같은데.
0: 굉장히 막 언제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난 그래도 괜찮아 내일을 기다려라고 하기에는 네. 바로 그냥 처음부터 광명 보셨는데요. 아 나 조금 배신감 느껴지네요. 후시 괜히 울 뻔했네 이거.
1: 그러니까요. 사실은 진짜 근데 이때는 그래서 제 기분이 막 좋다 혹은 신난다가 아예 없었고
0: 뭐, 그치. 어안이
1: 그냥
0: 봉봉하지.
1: 네, 어안이 봉봉하고 그냥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 그냥 바위 밑에 보니 금괴가 하나 있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0: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후이 씨는 참 네. 물론 제가 그때 뭐 후이 씨를 가깝게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왜 나이 든 사람들이 네네. 한두 번만 봐도 느껴지는 그 사람의 그 질감이 그래도 아, 예. 희한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전혀 들떠있지 않았었네요.
1: 전혀 없었어요.
0: 왜 그랬어요?
1: 그냥 막연하게 사실은 또 이 이후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 두 곡을 통해서 저를 약간 작곡 관련된 뭐 예능 프로나 뭐 이런 네. 프로그램들도 섭외를 주셔서 전 당연히 무조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긴 하니까 나가서 봤는데 거기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윤종신 선배님도 계셨고 네. 정재영 선배님도 계셨고 뭐 그레이 선배님도 계셨고 뭐 다 뵀는데 이게 저는 운 좋아서 어쩌다가 여기 나오게 됐는데 이 선배님들은 진짜 음악인이시고
0: 하다가 무슨 소리세요? 후이 씨들,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후이 씨 같은 처음이 있고.
1: 그렇죠.
0: 괜히 그러니까 그 후이 씨를 거기 섭외하는 분들을 네.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1: 아유 무시가 아니. 아니
0: 무시 사과하세요.
1: 아유 죄송합니다.
0: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거기 앉혀놓은 거죠. 눈으로 안 나.
1: 그렇기는 한데. 네. 근데 이제 그냥 보면서 이거에 만족.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0: 그냥 계속 어안이 벙벙, 어안이 벙벙.
1: 사실 조금 부끄럽기도 했었어요.
0: 뭐가요?
1: 그냥 이 분들 옆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 음악적 역량이 거기까지가 아닌데.
0: 무슨 말인지 알아요?
1: 어? 음원 차트에서 막 그래. 며칠을 막 이렇게 1등을 하고 있으니 음악을 되게 잘한다고 저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걸릴까봐.
0: 가다 그 마음 뭔지 너무 알아요. 네. 이게 내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1: 네, 맞아요.
0: 아주 건강한 마음이에요. 다행히도.
1: 네.
0: 저도 그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네. 이게 내가 내 진짜 내 능력치 또는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들킬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이 있죠.
1: 네, 네, 맞아요.
0: 그게 꽤 그래도 창작자들에게는 건강한 네. 뭐 스스로에게는 조금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쵸? 아슬아슬한 기분이지만 네. 그게 있어야 되게 건강한 사이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어릴 때부터 그게 있었구나. 보통 그렇게 되면 코가 여기까지 뭐 훨씬 코가 높긴 하지만 더더욱 높아져가지고 내가 내다.
1: 근데 저는 진짜로 뭐 이게 뭐 거짓말을 애도 안 보태고 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다는 건 없었고.
0: 그래요?
1: 아, 왜냐하면 또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아무튼 흥하긴 했잖아요. 으흠. 근데 타이틀곡 펜타곤 곡을 들고 가면 매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0: 달라.
1: 흥할 수가 없. 그러니까 제가 흥이 나기에는 근데 어쩌면 그 당시에 계시던 회장님께서 일부러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드네요.
0: 어 그래요?
1: 되게 많이 돌아왔어요. 세 번 드리고 네 번 드려도 돌아오고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취할 새도 없이 계속 노래만 만드는 거예요. 다음 앨범에 대한.
0: 그렇구나. 네. 그리고 물론 또 그게 있어요. 또 내 거 만들 때 마음이랑
1: 아 그쵸.
0: 아, 이상하게 달라요.
1: 완전 다릅니다.
0: 예, 좋습니다. 아주 뭐 그냥 태어나자마자 약간 곡수저였던 우리 후이 씨 네. 함께 얘기 나누고픈 다음 노래 들려주시죠.

0: 무대였어요. 근데 제가 연습할 때부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1: 그래.
0: 이 음악을 편곡을 제가 직접 했는데 편곡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거를 공연 날까지 진짜 꼭 참았어요. 근데 이 노래가 딱 나오고 무대 위에서 진우형을 봤는데 진짜 제가 이 한 일주일 넘게 참았던 그 눈물이 한 번에 터지면서 사람이 눈물이 많이 나면 허리를 필 수가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진짜 맞아요. 허리를 필 힘이 없고 진짜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제가
1: 이렇게 수축되는
0: 맞아요. 저 처음 느껴본 그 느낌인데 그래서 멤버가 옆에서 일으켜줬어요 저를. 제가 허리를 못 펴서
1: 노래를 무대에서?
0: 네 무대에서. 그러니까 노래를 하러 제가 이제 걸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숙여서 울고 있으니까 저희 멤버가 제 허리를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사실 저의 20대는 그냥 펜타곤이에요. 모든 게 저희 멤버들이고 저희 유니버스고 근데 그냥 막연하게 처음이기도 하고 그냥 우리 멤버 형을 입대하는 게 나의 20대의 이 추억이 한 챕터 끝나는 느낌이 너무 막 드는 거예요.
1: 참.
0: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1: 아니지. 그치만 그래도 그때는 어머 저기 어휴
0: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날 제가. 근데 사실은 이 무대를 할 때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회사에서도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어떤
1: 테마로
0: 쓰는 무대가 맞을까 혹은 경연을 해야 될까 우리가 그냥 근데 저희 이제 안무 단장님께서 너무 저에게 감사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했던 한마디가 경연 무대는 또 할 수 있는데 이 무대는 너네 지가 많이 못해. 이 한마디를 저희한테
1: 선생님 또 누구야 빨리 지금 만나라고 합니다 찍어요.
0: 진짜 그 한마디가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1: 진짜 멋있는 선생님이었네.
0: 네네. 그래서 이 무대를 하게 됐습니다.
1: 와, 세상에. 그래도 보니까 생각보다는 허리가 펴지셨어요.
0: 사실은 그 이 노래를 무대로 걸어가기 전에 그 백스테이지에서가 제가 완전 정신이 나가 있었고 멤버가 저를 세워주고 걸어 나가면서는 조금 차렸던 것 같아요.
1: 아예 정 안 되면은 이게 굴러나가면서 부르는 것도 좀 레전드 무대가
0: 그렇죠.
1: 됐을 것 같긴 한데
0: 네.
1: 어쩜 참 이렇게 가사도 그때의 마음이랑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0: 네네.
1: 더 특별했던 것 같고 아 대화부터 오늘 사실 후이 씨 초대석인데 이제 후원이도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다 코 막혀서
0: 네.
1: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다들 좀 못생겨졌을 거예요. 다 붓고
0: 우셔서
1: 눈 붓고 그리고 너무 많이 울면 코도 붓는 거 아시죠?
0: 네네네.
1: 후왕이도 죄송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띵띵 부은 눈들이 네. 선합니다.
0: 근데 또 뭔가 오늘 분위기가 약간 촉촉하네요.
1: 촉촉해. 근데 이게 후이의 기분 정서야.
0: 아, 그런 거.
1: 내가 볼 때 약간 한 그 스프링클러 돌아간
0: 네.
1: 그 잔디 냄새 아침에
0: 네네.
1: 그 냄새 알죠?
0: 네네.
1: 흙에서 그 막 연두색 냄새.
0: 알아요.
1: 근데 약간 되게 촉촉해. 그게 후이 기본 정서가 저한테는 좀 그 느낌이에요. 항상 습도가 있어.
0: 눈 안녕하세요.
1: 뭔가 촉촉해. 아, 아무튼 후이 씨가 직접 골라온 후이가 만든 노래들 얘기 나눠봤어요.
0: 네.
1: 아, 약간 너무 금수저 스토리였지만은 그 안에 또 사람이 참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의 뭐 아무리 그냥 성공 라인인 거와 별개로
0: 네.
1: 그 안에서 그 개인이 걸어가는 그 감정의 길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런 시간들이 있었구나. 좀 어렴풋이

0: 자, 그리고 케이크님께서요. 후이라는 아티스트 색에 대한 고민을 별밤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마주도 뭐 무지 뭐
1: 맞아요.
0: 동안에서 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기준 후이는 어떤 색깔일까요?
1: 지금 기준으로는 어떤 색깔인지는 잘 모르겠고 약간 섬유유연제 향이 나는 그런 비슷한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약간 뭔가 촉촉하면서도 약간 은은하면서도 뭔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 않을까? 그냥 사실은 근데 이것도 제가 누나에게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게 그때 이제 누나께 네. 이거 고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네. 누나가 너무 뭔 소리야? 약간
0: 약간 좀 너무 자기 파악 못하는
1: 네네.
0: 그게 어쩌면은 이제 아이돌 리더 출신이라 네. 끊임없는 지나친 자기 객관화로 인한 오류?
1: 네.
0: 그리고 자기가 뭐 뭐라고 했지? 뭐 무지 티셔츠 같은 뭐.
1: 맞아요.
0: 부차에 전혀 상관이 없어.
1: 그래서 누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0: 그렇죠.
1: 네.
0: 아, 이런 노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무지 느낌으로.
1: 맞습니다.
0: 내일의 나에게. 아, 그래요. 후이, 음악인 후이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언젠가 뭐 각 잡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었습니다.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사실 후이는 저는 색깔로는 지금 생각해도 딱 하나를 짚을 수는 없고 재질로는 정의가 돼요.
1: 어떤 재질?
0: 약간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든 될 수 있는 좀 탄성 있는. 근데 진짜 픽스도 시켜놓을 수 있고, 네. 근데 말랑말랑했다가 다시 또 이걸로 만들었다가.
1: 네네.
0: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근데 얘기가 넘쳐가지고 훈 씨 잠깐 좀 클로징까지 있어 봐봐요.
1: 알겠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환자와 상담할 때 늘 개와 함께였습니다. 개가 환자의 긴장을 푸는데 유용해서였죠. 개가 조용히 환자 곁에 앉으면 사람들은 편안해져서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았죠. 프로이트보다 개에게 더 많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알았던 겁니다. 어떤 판단이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마음은 절로 열린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8: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토요일 코너직인 후이 씨의 초대석으로 오늘 채워봤어요. 내일의 나에게라는 곡이 나왔는데 엄청난 곡. 후이가 왜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했는지 그 이상이 증명된 그런 곡인 것 같고요. 자, 앞으로 활동 계획이랑 우리 후엉이들 그리고 부엉이들 모두에게 네. 하고 싶은 말 남겨주시죠.
9: 일단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음악을 또 들고 나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되게 기분 좋게 제 음악을 그래도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올해는 음악으로 꽉 채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서 앞으로도 멋진 음악 많이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후이가 부른 버전의 청춘창가 원곡 세븐틴 준비해놨는데, 이 노래는 어떻게 언제 커버하셨죠?
9: 정말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공개가 된 저의

0: 커버 영상이자 노래인데 사실 세븐틴 분들의 곡이고요. 요즘에 그냥 누나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막연한 내일에 대한 불안감 혹은 약간 왜 마음이 가끔 힘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나 말씀대로 청춘이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가 저에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편곡을 조금 해서 네, 커버를 한 버전이 있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후이가 청춘을 통보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후이가 부른 청춘찬가 들려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김유린,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0: 네, 저는 별밤의 막내 펜타곤의 후이였습니다.
1: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민음사 편집자 김민경입니다. 저는 고전문학 편집자지만 책을 어려워하는 분들께는 안 읽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인도에 가져갈 인생책 한 권, 이런 식의 거창한 압박감이 오히려 책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양치하면서 두 페이지 읽고 재미없으면 언제든 덮어버리세요. 매 순간 대단한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 장씩 넘기는 하루가 우리를 더 멀리 가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통증을

0: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제24회 청원 생명살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한 대청호의 바람, 건강한 청원 생명살의 기운, 그리고 함께 달리는 감동까지 최고의 힐링 코스에 전국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km 이상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일본 기쿠치시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기회와 벽걸이 TV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19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니
2: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아이돌 라디오의 첫 곡 베리베리의 레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헌디 아니죠. 똥디 베리베리 동원입니다. 예! 네, 아돌라 시즌3에서 베리베리가 다 같이 출연했을 때 강민 씨와 함께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 이렇게 혼자 DJ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제가 사실 너무 긴장이 돼요, 지금. 너무 긴장이 돼서 제가 팬분들과 이런 소통 이런 걸 전혀 못하고 왔거든요, 오늘. 너무 긴장해서 실수할까봐 오늘 열심히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베리 스페셜한 헌양이 똥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INI와 함께 돌아올게요.

0: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0: 더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1: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분들 때문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2: 터지지 않아. 심장은 잘 터지지 않아.
1: 심장은 터지지 않지만 출연할 때마다 빵빵 반응은 터집니다. 글로벌 팬덤을 사로잡은 육각형 그룹 INI 여러분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셋, 넷.
4: 러이다스! 안녕하세요, 아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네, 이어 드마스케다
1: 오네. 자, 이번엔 개인 인사도 들어볼게요.
6: 예, 아이나의 히로토입니다. 하이. 오늘은 서준항, 사미랑 같이 왔어요.
7: 어? 어? 어? 한 사람 어? 누구요? 누구?
1: 네?
7: 누구?
6: 저기 있어요. 아!
1: 미니!
6: 네, 우리 미니 여러분들
8: 인사 안 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다음.
9: 네.
10: 넷. 안녕하세요. 전 일본에서 온 순대국 킬러 아마사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1: 순대 킬러.
10: 순대국 킬러.
11: 네, 안녕하세요. 펀펀이라고 합니다. 요즘 취미는 밤에 한강 혼자 산책하는 것입니다.
1: 오, 날씨 너무 좋죠, 요즘.
11: 네, 맞아요.
1: 네네네. 다음, 히로무 씨.
12: 네, 안녕하세요. 히로무입니다. 처음 여기에 왔을 때보다 어른스러운 햄찌가 되었습니다.
1: 아,
13: 햄찌.
12: 햄찌.
1: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14: 귀여워요. 자,
1: 다음, 박혜루.
15: 하이, 안녕하세요. 언제나 힘이 넘치는 모두의 BT 선생님 다케루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1: 아, 뭐 무슨 선생님이요? PT 선생님.
15: 네.
16: PT.
1: 운동을 좋아하시는구나.
15: 파스널 트레이너.
17: 안녕하세요. 저는 다크미입니다.
15: 기대가.
18: 보라스.
17: 좋아하는 음식이 해물 볶음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해물볶음밥을 좋아하십니다.
19: 파럼.
5: 안녕하세요, 교수께입니다. 다시 아이돌 라디오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INI 전사 산유대라고 합니다. 이전에 아이돌 라디오는 정말 재미있어서 오늘도 신나게 하고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7: 네. Let's go. Let's go.
2: 안녕하세요. INI 맏형 아니죠. 만드라인 잘생긴 목소리 리쇼입니다. 소리쇼로.
1: 아이고. 대단합니다.
11: 안녕하세요. INI의 MG 전재 만네 지문이다. 잘 부탁드립니다.
12: 소리 질러.
1: 소리 질러. 와.
3: 매체 허리데.
1: 네네네. 아, 에너지가 벌써부터 감당이 안 돼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사용해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18: 예, 감사합니다.
1: 자, 저희 통역사 배수빈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10: 통역님
1: 감사합니다. 또 에너지 넘치는 멤버 쇼고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어요. 네, 쇼고 씨의 빠른 케어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벌써 네 번째 아돌라에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처음 뵙는데요.
20: 오, 잘 부탁드립니다.
21: 반갑습니다.
22: 아이나입니다.
1: 아,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아이나이 여러분은 무대 전에 또 기합을 넣기 위한 뭐 파이팅 구호 같은 게 있을까요?
23: 네, 있어요.
24: 있어요.
25: 있어요.
26: 한번 해보도록.
1: 아, 좋습니다.
27: 네,
28: 시작.
29: 가라가라.
30: 세, 넷.
31: 뭐야? 아이, 아이.
1: 혹시 뭐 가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32: We are INI. 그냥 We are INI.
1: We are INI. 아, 저도 같이 한번 해도 될까요?
33: 네.
34: 진짜요?
35: 골.
32: 제가 세노 말하면
33: 오케이.
32: We are INI로.
33: 네. 오케이.
32: 세노.
31: We are INI.
32: 감사합니다.
1: 네.
36: 최고.
1: 오늘 또 덕분에 제가 또 힘을 얻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진행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36: 오.
1: 저도 긴죠. 방금 We Are INI로 이 긴장을 다 털어버렸어요. 한국 미니 분들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32: 네, 저희가 거의 일본에서 활동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뭐 그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1: 맞아요.
32: 그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뭔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1: 많이 보고 싶었죠?
32: 네, 많이 보고
0: 싶었어요.
1: 네.
0: 보고
1: 마살 씨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32: 네, 깜짝 놀랐어요. 하고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11: 역시 마사야.
32: 네. 역시.
1: 네, 또 INI 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아돌라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죠. 자, 여덟 번째 싱글 앨범 펄스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32: 감사합니다.
1: 예스. 예스 예스. 자,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8: はい、こちらエイスシングルになっておりまして、すごい苦い青春もいい青春もすごい全部含んだ、シングルになっておりまして、中でもそうですね、全曲、メンバーが携わっていて制作に、すごい思い入れのある作品になっていますので、ぜひ韓国の皆さんにも、いたら嬉し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9: 네, 이번 여덟 번째 싱글 앨범은 테마가 청춘인데요. 힘든 청춘과 좋은 청춘 모두 담은 싱글 앨범입니다. 네, 전국의 멤버들이 제작에 참가해서 만들었으니까요. 한국의 여러분들도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저희 또 이번 앨범 펄스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좀 신경 쓰는 점이 있을까요? 뭐 녹음에 좀 신경을 썼든지 안무에 아니면 힘을 줬다든가.
13: 아, 이번 타이틀곡 안무 중에 네네. 너무 어려운 스텝이 있어서
1: 네네.
13: 이 부분을 다 같이 많이 연습했어요.
1: 아, 연습했어요. 아, 저도 사실 뮤직비디오를 보고 왔는데
32: 오, 감사합니다.
1: 아니, 춤이 엄청 진짜 어렵더라고요.
32: 어려웠어요. 네. 사실. 네.
1: 끝까지 좀 체력적으로는 좀 괜찮으세요? 관리하기가?
14: 대죠.
0: 네. 괜찮아요.
14: 더 기쁠 격이.
1: 다행이네요. 네. 네. 자, 이쯤에서 축하드릴 일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싱글 펄스가 일본 발매 이틀 만에 50만 장 이상을 판매한 네, 하프 밀리언 셀러를 기록했습니다.
0: 야바이네.
1: 네, 벌써 아홉

0: 첫 번째 하프밀리언 셀러 기록을 달성 중이신데 소감 한
1: 그러면 저희 이제 리더 마사야 씨 네.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또
2: 네네네 이번에 그 저희가 팬분들 덕분이고 정말 저희도 열심히 해서 그 뭔가 좋았다 이런 느낌을 느껴서 정말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대단한 기록이에요 정말.
2: 네.
0: 네네네. 자 그럼 이번 싱글 타이틀곡 All For You 먼저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노래 주세요. 안녕하세요.

0: 축하드립니다.
1: 네, 이 곡은 그 뭐 리히터가 작사에 참여해주면서 그 저희 네 저희도 뭔가 지금까지 나왔던 곡 중에서 너무 소중한 곡이 된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리고 뭐 저희랑 멤버과 그 회사 스태프분들이랑 너무 얘기 나눠서 그 정해진 곡이니까
0: 네.
1: 너무 저희도 자신 있게 그 만 자신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0: 네. 아이나이도 처음 시도한 장르죠. 이런 EDM.
1: 네, 네, 맞아요.
2: 아, 맞아요.
1: 네네네. 새로운 아이나이 보여드리자라고 해서 이번에는 네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곡 선택했던 것 같아요.
0: 도전해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방금 리토 씨의 리액션도 보니까 굉장히 쪼쪼 하면서 네네네. 신나하시는데 도전하면서 좀 즐거운.
1: 네. 네.
0: 예, 예.
1: 뭔가 들으면서 다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인.
0: 네, 사실 연습하면서도 좀 신났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죠?
1: 네. 스텝은 어렵지만, 네, 민나래 다노시쿠.
0: 아, 다노시쿠.
2: 팬분들의 그 반응도 너무 좋고, 그 응원법도 신나게 할 수 있고. 그 만들었어요.
0: 아, 네, 진짜 너무 신날 것 같은데 노래만 들어도.

0: 오.
1: 네.
2: 와우.
0: 네, 가사를 이렇게 빼곡히 채워주셨는데.
3: 사실 아직 시도.
2: 아,
0: 네, 어디서 영감을 보통 얻으세요?
2: 메모가.
0: 메모에서 영감을 얻는 건 아니고, 네.
2: 약

0: 하고 싶다.
1: 네. 그러니까 네. 뭐 2번, 2번 전부.
2: 네. 그 파트 2의 그 노래 파트 2에 있는 2번. 가사 전부.
1: 2번 전부.
0: 아, 좋다. 네, 네, 네. 혹시 리토 씨가 직접 쓰신 부분?
2: 지분들 카이타.
1: 아, 써냈어.
0: 아, 역시.
1: 맞아요.
0: 네, 역시 네.
2: 부분입니다.
0: 네, 또 그럼 또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궁금해지는데요.
3: どうですか? 도우가나?
4: 아니요, 고동의 사키니 키니가 이르카라.
2: 고동 끝에 너가 내가 있으니까라는 부분을 좋아합니다.
0: 고독 끝에 내가 있으니까.
2: 고동.
5: 고동.
2: 고동.
0: 아, 고동. 아, 이 심장 고동. 아, 낭만적이네요, 진짜 가사가.
2: 로맨틱 드레스네.
3: 로맨틱.
0: 네네네. 자, 녹음 비하인드 영상 또 공개됐죠?
2: 레코딩 네. 비하인드도 공개されました. 네.
0: 사실 저도 봤어요.
6: 오, 네. 감사합니다.
7: 진짜요?
0: 네, 멤버들 녹음하는 장면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2: 레코딩 감이랄 때 너무 이나때문에.
1: 우와, 감사합니다.
0: 아, 사실 리토 씨가 네. 그 자신이 쓴 가사와 이 컨셉에 대해서 너무 또 심취해 계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2: 지금가 카이타 가시니 좀또 하이짝들을.
1: 아, 어떠셨어요? 하이리콘드 맞죠?
0: 네, 인터뷰 보고 아, 정말 만족하는구나 지금 이 작품에.
2: 만족했습니다.
1: 아, 나기성이 날리나가
2: 네, 그랬어요. 거의 울 것 같은 느낌으로. 아.
0: 네, 또 타이틀곡 녹음하면서 또 노래 굉장히 어려워 보였는데 어떠셨어요?
8: ディレクションしてくれた作家さんがとても優しくて本当に気分を上げてくれるようなディレクションだったのですごく楽しくレコーディングできました。
2: 그 디렉팅 해주시는 작가님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분위기도 막 좋게 해주시고 해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아, 또 제가 보니까 작가님이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네, 네. 네 또
3: 맞아요.
2: 네,
7: 맞아요.
0: 혹시 유독 내가 칭찬을 많이 들었다.
2: 소프카타니
0: 褒められた方いますか? 와, 유독 아 나한테 칭찬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이런 분 있으실까요?
1: 褒められた.
0: 또 역시 리피가 저는 리피짱이 손을 들 줄 알았어요.
1: 리피가네.
0: 네.
1: 리피와 이네한테 말했습니다.
2: 네, 저는 좋다고
1: 랩프가.
2: 칭찬을 들었습니다.
1: 랩프가 두근이 하얀인데요.
2: 랩을 빠르게 잘한다고.
0: 네. 뭐 또 2절 파트에 리토 씨 파트에 굉장히 빠르게 쏟아붓는 랩이 있더라고요.
2: 2번이すごく速いラップがあります。僕とヒロトのめっちゃ速いラップがあるんですけど。
0: ね、그 부분에서 혹시 칭찬 많이 들으셨어요?

0: 또 이번 곡이 유난히 어려웠지만 혹시 그래도 난 그래도 좀 잘했다, 이번에 잘한 것 같다, 만족스럽다 싶은 분, 우리 리피 말고 다른 분 계실까요?
1: リピ満足して、リピ満足した、リピ満足したと思う。タケルとかどうよ、リピ。あ、タケル。タケル。はい。タケルも歌パート頂いて、ヒロムとのハーモニー。それがすごくうまくいったなと思うのと、僕のパートからすごくリズムが
2: 入ってくるんですよ。これね、あ、っていうリズムが入ってきて、その32ビートをちゃんと感じることができる。あ、じゃあ若干ちょっと調子が悪くて、ねえねえ。あ、で、いきなり。はいはい。いきなりや、感じる。ビート、いきなり。8ビート。違う、違う、プロのドレ部分でそう、ヒロムランが、ハーモニーをプロの部分で、ここでそう、ちんちゃんのリズム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感じが、
0: INI의 All For You를 진짜 제대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감사하게도 오늘 한국어 버전으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3: 네.
0: 네, 여러분은 의자 놓고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3: 네, 감사합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Let's go, let's go.
4: 감사합니다.
0: 자, 돌랑이 여러분은 그동안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INI에게 하고 싶은 말, 질문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003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5: 네, 준비됐어요.
0: 네. 오케이. 가자, 가자. INI의 All For You, 라이브 무대로 만나볼게요.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7: 해펌이 에디!
8: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9: Are you Prince On?
8: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에디!
10: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11: 네, INI의 All For You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세요. 아, 오늘의 댓글 또 만나보겠습니다. 메인님이 노래 너무 좋다. 진짜 옛날 생각나요.
12: 예.
11: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또 타케루 오시님께서 일본에서 일하면서 INI를 응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돌 라디오에 나오게 된 걸 봐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고 싶어요.
12: 감사합니다.
13: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진짜.
12: 감사합니다.
14: 감사합니다.
11: 아, 이게 듣는 것보다 실제로 라이브를 들으니까 에너지가 남다른 것 같아요.
15: 우리는 뭐 이만 매차 타노시카타.
14: 네.
16: 정말 진짜 즐거웠습니다.
11: 저도 사실 이제 아이돌 라디오에 많이 나왔거든요.
14: 네.
11: 근데 이렇게 라이브 무대를 즐기시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16: 갔다 와 하지
12: 마세요.
14: 감사합니다.
11: 네네. 저도 오늘 가입하겠습니다.
14: 감사합니다.
11: 자, 이번에 All For You 퍼포먼스 이야기 또 안 나눠볼 수 없겠죠?
14: 네.
9: 네.
11: 네, 아까 안무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1에서 10 중에서 몇 정도 되는지 얘기 부탁드릴게요.
12: 산주.
11: 아, 1부터 10인데 산주?
14: 30.
15: 진짜 難しいよ.
11: 아, 진짜 힘들었어요. 네, 또
15: 어려워.
11: 나는 좀 쉬웠다 분 계신가요? 나는 괜찮던데? 왜 형 못하지?
14: 빠져들면은
16: 할 수 있습니다.
11: 아, 네네네. 역시 또 실망시키지 않을 리토 씨였고, 자, 이번에 All For You의 뮤직비디오 이야기 나눠볼게요.
14: 네.
11: 한국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으셨다고.
17: 네, 뮤직비디오 같이
18: 찍었어요.
11: 네, 부산 다대포와 거제도 갔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19: 민나데 고한 타베트 맛있다.
14: 하이, 먹었어요. 네.
16: 다 같이 밥을 먹은 게 기억에 남아요.
19: 부산 가나?
14: 부산. 네. 부산에서 그 다대포에서

0: 중식 어떤 중식 드셨어요?
1: 짬뽕.
0: 아 짬뽕.
1: 짬뽕.
2: 짬뽕 다보다. 짜장면.
1: 짜 짜장. 짜장면도 먹었어요.
3: 네네.
2: 미쳐 짜장면 같잖아. 미쳐.
4: 엄청 짜장면이었어.
3: 엄청 짜장면. 네. 아 엄청 짜장면. 네. 아 또 해물 짬뽕 드셨다고. 네. 바다 쪽에 있으니까. 네. 어떠셨어요? 해물 짬뽕 맛있었어요?
1: 너무 맛.
3: 좀 맵지 맛있... 않아요? 근데 드시게?
1: 좀 매웠어.
3: 매웠죠.
1: 네.
3: 아 네. 좀 매울 수 있어요. 혹시 또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5: 바다에서 찍었는데 네네. 좀 너무 추워가지고.
3: 추워서 아...
5: 죽을 것 같아요.
3: 아 사실 그 저도 뮤직비디오 봤는데 뛰는 장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4: 하시루 씨가 스고쿠 오이.
2: 아, 아
6: 맞아요.
2: 음이베데. 소 음이베데. 뭐 매치학자 삼의 음이베데 뭐 미즈노 가케아시데 매치학자 삼 같다는 데스케도. 근데 뭐 僕は 冬毎朝水を浴びてるので、なんかその時みたいな気持ちになって目が覚めました。
4: 엄청 추운 바닷가에서 물 뿌리면서 달려가는 신을 찍었었는데요. 저는 겨울에도 매일 아침 차가운 물을 뿌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2: 빠지에메 이랬다. 빠이! 날리마샤.
3: 네, 아, 또 리터의 강인한 그런 습관들이 그래도 또 뮤직비디오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2: 타모시크 되기 마셔. 타모시크 되기 마셔.
4: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3: 네. 아, 또 뮤직비디오에서 눈물 흘리는 멤버가 있었어요.
2: 아, 맞아요. 배우야, 배우가.
3: 두 분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시죠?
1: 나는 했어요.
3: 유? 아, 혼자?
1: 네네네네.
3: 아, 정말?
1: 아, 눈물 흘리는 타이밍이 네. 정말 어려웠어. 몇 번 해도 있어요.
3: 아, 몇 번, 어느 정도 찍었어요?
1: 세 번?
3: 세 번.
1: 아마도 세 번.
3: 아, 그 혹시 눈물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눈물 흘리신 거예요?
1: 아, 비밀이에요.
3: 아, 아
6: 눈물이죠.
3: 아, 눈물. 네.
6: 진짜 눈물.
7: 눈물이죠.
6: 진심으로.
3: 혹시 어떤 그때 눈물 흘리면서 아,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겠다. 왜냐면 저도 옛날에 예전에 이런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들어가기 전에 엄청 슬픈 영화를 보고 들어갔거든요.
1: 난 이모 강가대나 갔대.
4: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 진짜
4: 그냥
3: 뭐
2: 메그 소리 되네. 메그 소리 되겠다.
3: 네, 그러면

0: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감자전.
0: 아 감자전.
1: 감자전.
0: 감자전. 감자전. 어때?
2: 너무 너무 좋아요.
0: 너무 너무 좋아요. 아.
2: 사랑해요, 데스.
0: 감자전. 히로토 씨 배운 감자전. 다음 마사야.
3: 저는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이.
0: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이. 오.
3: 이거 배웠어요.
0: 왜 배웠어요 이거를?
3: 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배웠어요.
0: 아 그냥 배웠어요. 네. 네. 어 재밌네요. 진짜 어려운 말을 배웠네요. 네. 자 다음 펑펑 씨.
4: 네. 늦죠. 느낌이 좋. 늦죠.
0: 늦죠. 늦죠. 자 다음 히로무 씨.
5: 네. 에 나야로. 불가사이.
0: 불가사이? 불가사이.
5: 불가사이.
0: 불가사이. 이건 어떻게 배웠어요?
5: 아 어, 한국 레슨.
0: 한국어 레슨.
5: 한국어 레슨에서. 선생님과
6: 가르쳐주셨어요.
0: 네, 참 기대되는 타케루 씨.
7: 네, 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0: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7: 아니에요.
0: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어떤 상황에서 쓰려고 배웠어요?
7: 아, 이거 한 가지인데, 한국.

0: 아니에요.
1: 아니 또 타케로 씨는 공깃밥도 이번에 배우셨다고.
2: 공깃밥. 만나봤어요. 네.
0: 네, 맞아요.
1: 이거 왜 배우셨어요?
0: 기노 어제? 어제 모두 야키니쿠
2: 어제 고깃집에서
0: 네. 이때 기마사. 네.

0: 짱.
1: 아, 리토짱은 네. 맛형 소리 질러.
2: 맛형 소리.
1: 맛형 배웠는데 이거는 왜 배우게 되신 거예요?
2: 사인해주. 예, 소우데스네. 僕は 조금 미타메가 맛형 맛형 포인트ですけど.
3: 제가 외모가 좀 맛형 같아 보이는데.
2: 매차 맞네 라인.
3: 완전.
4: 애교가 있네. 애교가. 애교가.
1: 아,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초채강. 아, 천재.
5: 어떡해요?
1: 여러분, 어디 있어요?
5: 마음이 없는데요?
6: 어디 있어요?
1: 아니, 자, 진. 진,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도대체?
7: 아, 그래요. 가시なんですけど.
3: 이거는 가사인데요.
1: 네.
7: 카이さんの 응って曲を カバーさせ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
3: 카이의 응이라는 곡을
1: 네네.
3: 커버한 적이 있는데요.
7: その時に覚えました.
3: 그때 배웠습니다.
7: 가사.
1: 그때 누나 다른 생각은 하지 마. 네, 잘 배웠습니다.
7: 本当は 섹시나 感じなんですけど, 今日はちょっと可愛くやってみました.
3: 원래는 섹시한 느낌의 부분인데 오늘은 좀 귀엽게 해봤습니다.
1: 아, 네,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5: 귀여웠어.
7: 감사합니다.
1: 네, 또 지금 방송 중인 프로듀스 101 재팬 신세계 에 출연하신 분도 있죠? 네. 어, 혹시 누구실까요?
2: 아, 민나.
3: 신세계.
1: 다 나왔어요.
2: 다
1: 나왔구나. 네, 아, 그러면 펑펑 씨랑 네. 유다이 씨 또 후배 참가자들 만나니까 어떠셨어요?
8: 약간 저희 저희가 그 오디션 참가했을 때 거의 5년 전이어서 약간 초심?
1: 네.
8: 다시 생각났어요.
1: 아,
8: 많이.
9: 연습생들은 너무 신선하고 너무 귀여웠어요.
1: 아, 제 옛날에 했던 그 할 때는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8: 맞아요.
1: 친구들도.
9: 맞아요.
10: 가족들이랑 보고
1: 싶었어?
10: 보고 아. 싶어 하.
1: 아, 가족들 그리워하고.
8: 아. 同じ 경험 僕たちもすごい 경험してるから 가장 こうわかり こう会えてあげれるかなと思って少しでも皆さんのこう助けになれたなと思って
3: 저희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을 보면서 같은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 네, 또 이제 가족들을 보고 싶어하는 다른 멤버들, 다른 출연자들, 연습생 친구들 보면서 좀 공감이 되셨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어, 또 출연한 다른 멤버들 우리 리히터짱
2: 출연했다 갔다. 아, 네, 뭐,
1: 아, 네, 비하인드 좀 들려주세요.
3: 네, 저도 만나러 갔었습니다.
2: 어, 네, 네. 個性的な性格の子が結構いっぱいいて、なんか結構なんか刺激になった。楽しかったし、なんかうわなんかこんな表現力の子いるんだみたいなのは、はい、感じました。
3: 개성적이 고 특이한 성격의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저도 큰 자극을 받았고요. 매우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표현력 같은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 네, 또 저도 이제 보이스플래닛2에 출연을 했었는데 네, 이제 또 그런 친구들 보면서 굉장히 또 새로운 자극을 얻는 것 같아요.
2: 심하시다.
1: 사실 오늘 INI 친구들의 이 에너지를 보면서 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2: 이야,
5: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 앨범 수록곡 전체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릴리즈 기념 이벤트에서 미니분들과 함께 노래를 들으셨다고. 네,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우리 타키루 어땠어요?
11: どうでしたか？すごく、なんか僕たちのシングルの中でも結構爽やかだったりテンション上がるなんかそういう曲が集まってたと思うし、まあそれとは逆にすごくなんだろうな ダウナー系というか、もう本当にかっこいいクールな楽曲も入ったので、みんな皆さんもすごく喜んでくれてたと思います。
3: 이번 싱글 앨범은 저희가 지금까지 낸 앨범 중에서도 청량감이 느껴지고 텐션이 되게 높은 곡들이 많은 싱글 앨범인데요.
1: 네.
3: 어, 그와는 반대로 좀 다운어 느낌? 어, 멋지고 그러면 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곡들도 있어서 팬분들이 아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1: 아,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많은 미니분들을 감동시킨 이번 앨범 이번 트랙 Hours부터 노래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예, 연애
1: 네. 네, 노래 주세요.

0: 노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아워즈는 이번 싱글 테마는 청춘이라서 이 곡에는 청춘들의 고민을 포커스한 네. 가사입니다.
0: 고민에 집중을 한 네, 가사라고 하는데 또 작사에 참여한 멤버들 누구시죠? 히로모와 히로토.
2: 네, 맞아요.
0: 가사를 쓰면서 또 곡 작업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1: 저는 보통 일본어로 가사를 네. 작사하는 게 많지만 하는 게 많지만 곡에 맞춰서 영어 가사를 많이 넣었습니다.
0: 아, 많이 넣었어요? 네. 영어 가사를? 평소에 영어 가사를 즐겨 쓰는 편이 아닌데 곡 분위기가 약간 밝아서 영어 가사를 많이 쓰는
1: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히로토 형은 멜로디 라인도 만들었습니다.
0: 랩파트와 멜로디 라인을 작곡에 참여를 하셨다고.
3: 맞아요.
0: 아니 진짜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데
4: 소해가
0: 혹시 실례가 안 되면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3: 예, 고구가 스키 됐어요.
4: 이분을 좋아합니다.
0: 아, 네네네. 좋습니다. 자, 다음 트랙 덤 들어볼게요.
4: 次のトラックです.

0: 드릴게요.
1: そうですね、ダムはあの今回のシングルは結構青春をテーマにしてるんですけど、あの歌詞がすごくあの若々しい青春のイメージした歌詞になってて、それにあってやんちゃな僕たちの表現がされてるので、そこに注目して聴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曲になっています。やんちゃボーイでございます。
2: 이번 싱글 앨범은 청춘이 테마인데요. 어, 이 덤이라는 곡의 가사는 굉장히 젊은 청춘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장난스러운 저희들의 모습도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어, 또 굉장히 힙한 곡 같은데 히로토 씨가 또 곡에 참여하셨어요.
3: 맞아요. 아.
0: 히로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이케맨.
4: 네, 이케맨.
0: 아, 네. 또 작업하면서 혹시 뭐 히로토 뭐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3: 아, 근데 뭐 타지토.

0: って思います。本当にあの曲もすごい楽しい感じなので、すごいなんかあのタジと僕の色が出てて、アイナイの色もすごい出てるかなと思います。
1: 이 곡은 타지랑 제가 같이 가사를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곡의 분위기도 굉장히 즐거운 느낌이니까요. INI 의 느낌도 같이 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또 지금 굉장히 즐거운 노래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덤 무대를 이번 K-콘 에서도 볼 수 있다고.
3: 볼 수 있어.
4: 네, 있어요.
2: 아니저도이노래를들어서너무기대가되는데그럼어떤무대가될지한단어로스포부탁드립니다.
0: 스포 이 한 단어로
2: 한 단어
4: 제가 다
5: 스포예요?
4: 예, 예, 게임
5: 아, 스포?
4: 아
5: 마마소울스포아니야아そうですね、スポーですね。わかりました。じゃあ行きますよ。
2: オッケーオッケー。準備ですよ。
3: ね。
5: 行きますよ。
1: 하겠습니다。
5: ゲームでおられた。わー！わー！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ね。
2: あー、ね。あー、진짜벌써부터보지않아도에너지가느껴져요。
1: まだ見てないのにエネルギーが感じられますね。
3: Yes, yes,
2: yes. 저도꼭찾아보도록할게요。
1: ぜひ見させていただきます。
3: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2: 자、그러면마지막트랙。이도 들어볼게요.
1: 마지막 트랙 이도 업.
2: 뮤직 큐.

0: 자,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 この楽曲は今回のアルバムシングルの中でも特にメンバーの声をすごく活かされている楽曲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이 곡은
2: 이번 싱글 앨범에서 멤버들의 목소리를 아주 잘 들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또 곡 작업에 참여하신 분이 있으세요?
3: 아, 에리씨입니다. 네.
4: 정환이죠. 아,
0: 네, 저 얼보유랑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저
5: 지가이마스.
0: 네, 네, 가사 쓸 때나 뭐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있을까요?
5: 아, 진짜 맞다.
0: 아, 오케이. 네.
5: 못는다, 못는다, 못든다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가사를 썼고, 네. 완자처럼 여유 있는 말투로 표현해봤습니다.
0: 아,
5: 예.
0: 네, 먹는다를 테마로 네. 바탕으로 아 먹는다는 테마를 바탕으로 가사를 썼고 왕자님처럼 여유 있는 말투 아
5: 예
0: 네 여유 자 대표로 쿄스케 씨가 한 소절 라이브 들려주시죠.
1: 쿄스케さんお願いします。はい。僕がお気に入りのポイントはさっきリヒトもちょっと小声で歌ってたんですけど、サビのリヒトのパートなので、じゃあそこまで。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헌디 아니죠 똥디 베리베리 동원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구 종말 소식을 들으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으세요? 저는 가족, 멤버들, 친구들,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다 생각나겠지만 제 옆을 지켜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저는 사랑을 읽었거든요. 오늘 또 다정한 마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함께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곁에서 변하지 않는 빛으로 이 밤을 밝혀드릴게요. 아이돌 라디오 샤이닝 라이트.

0: 아이돌 라디오 첫 곡 베리베리의 솜사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똥디 베리베리 동원입니다. 네, 오늘 선우 선배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요. 아, 급한 연락을 받아 제가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똥디 선배님, 빠른 쾌유를 바랄게요. 빨리 나오세요. 자, 지난 시간은 정말 많이 긴장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또 경력직이라 그런지 긴장이 더 되네요. 긴장이 많이 되지만 네,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작가님이랑 도움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수신호를 만들었거든요. SOS. 근데 안 쓰고 잘 진행했습니다. 오늘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1: 네!
0: 다시 아셨죠?
1: 네!
0: 네, 복복복 쓰다듬고 싶은 똥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클로즈와 아이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연하 기분이 나쁠 땐 거울을 보면서 이분들의 포즈를 따라해보세요.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지구종말이 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고 싶은 아이돌 1위 Close Your Eyes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Close Your Eyes입니다.
0: 자, 개인 인사는 여러분과 닮은 동물을 수식어로 붙여서 귀엽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0: 자신 있죠?
3: 네. 네. 그럼요.
0: 오케이. 민욱 씨부터 갑시다.
4: 네,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저만의 까칠한 고양이 민욱입니다.
0: 까칠한 고양이. 귀여워요.
5: 네. 늑대가 되고 싶은 강아지 송송우입니다.
6: 늑대.
0: 좋아요. 좋아요.
7: 네, 클로저에게 계속해서 플러팅하는 여우 여준입니다.
0: 플러팅 여우.
8: 요즘 밥 잘 먹는 돼지 햄스터 경배입니다. 돼해미 경배입니다.
0: 지금 켄시 씨.
8: 켄시 씨 미안해요.
5: 다시.
9: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저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수달 켄시입니다.
0: 클로저를 사랑하는 수달.
10: 네, 안녕하세요. 클로저의 사랑을 야금야금 먹을 티라노사우루스 성민입니다.
0: 티라노 성민 씨.
11: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돼지 햄스터 대혜미 경배예요.
5: 대혜미 경배.
0: 네, 우리 대혜미 경배 씨까지. 아, 진짜 방송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아,
0: 오늘 저도 두 번째인데 굉장히 많이 되는데 잘 부탁드리고요.
1: 잘했습니다.
0: 네, 오늘 아쉽게도 또 마징시향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클리오의 근황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좋은 일이 있었네요.
3: 맞습니다. 네.
0: 벌써 데뷔한 지 1년이 됐어요.
1: 와!
0: 축하합니다.
3: 어느덧 2년차 아이돌.
1: 야, 2년차 아이돌.
5: 뭐야?
10: 와, 감사합니다.
8: 맛있겠다.
1: 진짜 맛있겠다.
8: 진짜 맛있겠다.
10: 감사합니다.
8: 한 살이다.
10: 준비해 주셨는데.
9: 한 살.
0: 네, 한 살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데뷔하셨죠?
3: 저희가 2025년 4월 2일에 데뷔했습니다.
0: 네, 아직 아기네요, 아기.
8: 아직.
0: 귀엽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직접 1주년 기념 티셔츠를 또 디자인해서 그걸 입고 가.

0: 가족 사진 또 찍었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아요. 아, 네, 네.
2: 찍었어요.
3: 네, 제가 보고 왔는데 오, 이 티셔츠.
1: 와.
3: 네, 이 티셔츠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됐는지 궁금해요 지금. 네.
4: 아 저희끼리 조금 네. 특별한 티셔츠를 만들어 보자 하고 좀 회의를 했었는데 누가 시작했죠? 성민이었나요?
1: 성민이었나요?
4: 성민이가 맞아요. 본인의 잘생긴 사진을 꼭 넣고 싶다. 오. 해서
3: 어디?
4: 가운데 있습니다.
1: 가운데 사람.
4: 본인이 또 센터를 차지했고요.
1: 맞습니다.
4: 그래서 아 그럼 다른 멤버들도 각자 잘 나온 사진을 넣자 하고 근데 또 이런 티셔츠는 좀 킹 받아야 네. 또 좋으니까 거기 맞아, 맞아. 선글라스를 씌워서. 네. 근데 성민이는 실제로 저 사진을 쓰고 있는
1: 아~ 맞습니다. 지금.
4: 그래서 다른 멤버들도 가짜 선글라스를 좀 씌워서 이런 재밌는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5: 맞습니다. 맞습니다.
3: 근데 이 선글라스로 잘생긴 얼굴을 다 가리면 어떡해요? 잘생긴 얼굴.
1: 선글라스를 껴도 잘생긴 얼굴 유지되네요.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6: 승원 2년차 됐는데 좀 늘었네.
3: 네네네. 자, 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또 쑥쑥크는 롱런하는 클리오아가 되길 바라면서 또 축하할 일이 있어요.
1: 뭐죠?
3: 또 클리오아의 성장이 느껴지는 디지털 싱글 오버 익스포즈드 발매를 축하합니다. 와!
6: 직접 축하해 주시니
3: 예예.
6: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자,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그 과도한 빛에 의해서 형체가 하얗게 날아가는 현상을 오버 익스포즈드라고 하는데요.
3: 네네.
4: 어떤 순간에도 저희만의 방법으로 저희를 증명해내겠다 이런 저희의 서사를 담은 디지털 싱글이고 총 두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3: 네네. 이름만 들어도 뭔가 화려해요 벌써. 1년 동안 네 번이나 컴백을 했어요.
1: 맞습니다.
4: 아, 네, 맞습니다.
1: 네.
4: 맞습니다.
3: 컴백 주기가 진짜 진짜 빠른 편입니다. 네. 네. 덕분에 특이한 별명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4: 뭐죠?
3: 연쇄 복귀왕? 오~
6: 연쇄 복귀왕
4: 좋은 것 같은데 나는
6: 좋은데요, 맞아요. 좋은데요.
3: 아 이름만 들어 어마무시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준입니다. 뭔가 뭔가 저희가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것 같고
3: 네네.
1: 또 저희 클로저 보고 싶어하는 저희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연쇄 복귀왕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3: 아 근데 저희 팀도 데뷔 초에는 1년에 3번 컴백을 해봤는데 아 4번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괜찮아 체력적으로 좀 괜찮으세요?
1: 네.
3: 아닌 것 같은데.
1: 그럼요.
3: 괜찮습니다.
1: 아 체력이
5: 아직은
1: 안 괜찮은 적이 없습니다.
3: 아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연쇄 복귀한 클리어의 느낌 좋은 곡 포즈 들으면서 얘기 나눌게요. 음악 주세요. 네,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 타이틀곡 포즈는요 브라질리안 바일레 펑크를 장르 기반으로 2000년대 힙합 사운드를 재해석한 곡이고요. 그리고 찰나의 소중한 순간을 역동적으로 담아낸 곡입니다.
3: 아, 네, 민욱 씨와 여준 씨가 포즈 네. 작사에 참여하셨어요.
4: 맞습니다.
1: 맞습니다. 오~
3: 회사에서 또 가사를 써보라고 네. 제안했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또.
4: 회사가 저희가 근데 저는 데뷔 앨범부터 조금 참여를 했었고
3: 네네.
4: 2집부터는 아예 모든 멤버들에게 작사를 해봐라. 항상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기회가 왔을 때 실제로 모든 7명 전원이
3: 네
4: 가사를 써서 제출을 했는데 또 운이 좋게 이렇게 두 명이 됐는데 딱 기회가 왔을 때 아 이번에 무조건 내 가사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또 본인이 쓴 가사로 활동하면 또 더 좋으니까
3: 뿌듯하죠.
4: 네
1: 맞습니다.
3: 야망이 있네요. 여준 씨는 작사가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1: 맞아요. 사실 혼자 뭐 무료 타입비트 이런 거 좀 써보고 난 이런 건 해봤어도 이렇게 진짜 찐또배기로 적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욕심이 네네네.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또 운이 좋게 제가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 아 근데 여준 씨 단어 선택하는 뭐 찐또배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진짜 점점 성장하는 작사가 될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4: 와우.
3: 네 민욱 씨 가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어떤 네. 부분이 또 민욱 씨 가사인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4: 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긴 한데요. 조금 많이 들어간 파트들을 말씀드리면은 2절 벌스의 뒤에 반
3: 네네.
4: 이 제 가사고요. 그리고 브릿지가 전부 다 제 가사.
3: 많이 쓰셨네요 진짜. 멤버들은 두 사람이 쓴 가사 보고 어떠셨어요?
1: 뭐 여준이 형의 가사를 보고 섹시함을 느꼈다라든가.
3: 네 좋아요.
1: 뭐 여준이 형의 가사를 보고 이 사람 왜 이렇게 똑똑한가 뭐 이런 걸 느꼈다든가.
3: 약간 강압적인 모먼트가 있는데
1: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5: 민욱이 형의 가사를 보고 똑똑하다 느낀 거 같아요.
3: 좋습니다. 우리 경배 씨 어떤 점에서 느끼셨어요?
5: 물론 여준이 형도 다 너무 잘 써주신 것 덕분에 써주셨는데 네네. 민욱이 형의 약간 그

0: 영어까지 잘 섞인 그런 가사들이 너무 좋던 것 같아요.
1: 여준이 가사가
2: 영어가
0: 잘 섞였지만
1: 아차차차
0: 확실히 연륜이 느껴지는
1: 연륜이
3: 칭찬인가요?
0: 오래 하셨으니 또 고마워요.
4: 저희 멤버들은 제가 작사를 하면 싫어하거든요.
1: 오 왜요?
4: 아 싫은 거 싫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1: 아
4: 형 방송 나가면 웬만하면 또 아 좋은 거 같아요 뭐 얘기해줄 법한데 별로라고 얘기해요.
3: 이 부분 싫었어요.
4: 상처 안 받으세요 그런 거?
3: 저는 아 저한테는 싫은 말 잘 안 합니다 애들이.
1: 못합니다.
5: 절대 하지 못합니다.
1: 매번 그런 가사 받고 싶습니다.
4: 네. 혹시 그러면 다른 멤버들 켄시 씨 최애 가사가 있을까요?
6: 최애 가사요? 아 저는 미니게임에서는 My Pulse라는 가사 후렴에 들어갔는데 거기
4: 네.
6: 너무 멋있고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는데 제가 만든 안무랑 잘 맞아서
4: 오.
6: 네, 그 가사가 좋아합니다.
4: 네 기대가 됩니다.
1: 알았어요 다들 민욱이 형 가사 좋아하는 거.
5: 저는 형 거 좋아요.
4: 여주 씨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저는 안 서운하고.
4: 아 네네.
1: 오늘은 밥을 혼자 먹으려고.
4: 네, 또 이쯤에서 녹음 비하인드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후렴이 굉장히 낮고 목소리에 또 집중되는 파트더라고요.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4: 녹음하면서 오히려 좀 이런 저음 파트들이 어렵잖아요. 네, 어려움을 겪는데 섹시 약간 그 섹시하게 느낌 살리기가 힘들잖아요.
1: 맞아요.
4: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1: 아무래도 이게 저음 톤으로 가다 보니까 음역의 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네. 다이나믹이나 좀 루즈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목소리를 깔고서 그 리듬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4: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또?
7: 후렴 부르신
0: 후렴 불렀죠.
4: 네. 정배 씨는 어떻게 어땠어요?
0: 후렴 사실 제가 저음 잘 못하거든요. 저음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최대한 여기 힘주고 빡빡 불렀던 것 같아요.
4: 아 좋아요 좋아요.
1: 흉성을 이용해서 체스트를 이용해서.
4: 네 경배 씨는 아직 애기라서 목소리가 좀 떠 있어요.
1: 아,
4: 네.
1: 맞아요,
4: 그래서 맞아요. 저음 부분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너무 또 섹시하게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멋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아 민욱 씨가 경배 씨 직접 또 디렉을 봐주셨다고.
3: 네 맞아요.
1: 섹시.
4: 자
3: 네.
4: 아니 민욱 씨 또 하시고 싶은 얘기.
3: 디렉을 이제 막.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오로지 저 혼자 본 건 아니고 이제
4: 네네.
3: 작가님 계신 상태에서 제가 조금 아무래도 제가 쓴 가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박자라든지 가사가 좀 잘 맞게 그런 부분을 디렉을 봐줬습니다.
4: 아 경배 씨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멤버 형이 디렉을 봐주면
0: 멤버 형이 디렉을 봐주면 네 처음이었어요.
4: 어떠셨어요?
0: 아 일단 민웅 형이 한숨을 좀 많이 쉬셨던 거
4: 같아요.
1: 살벌하다.
0: 쟤는 왜 저렇게 하지? 물론 장난이고요.
1: 감당 아니었어요?
4: 와
1: 저런 애도 있구나. 이런 거 아니었어요?
3: 아 근데 막 완벽하진 않긴 했어요.
4: 아쉬웠다. 아쉬움이 있었다.
1: 이제야 안다
5: 실패?
4: 네 저희 멤버들은 디렉을 봐주면 뭐 이런 데 나와서 아 형이 너무 추상적으로 디렉을 줘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쵸 그쵸.
4: 경배 씨 그런 거 없으셨어요?
0: 그렇다기보단 조금 약간 여기는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좀 추상적인 것보다도 그냥 너 이렇게 해.
4: 진짜 좋구나.
1: 경배야 너 이렇게 해.
0: 이렇게 해는 아니고
1: 해.
0: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볼래?
3: 아 그 녹음 귀엽네요. 전에 이제 연습할 때 들은 그건 잘했는데 부스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4: 네 그럼 혹시 또 녹음하면서 나 칭찬 들었다 아 이건 진짜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나 너무 칭찬 들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6: 제가 있어요.
4: 사실 네
6: 예 제가 지금까지 냈던 곡은 너무 귀여운 목소리고 약간 멋있다고 말할 수 없는 목소리여가지고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어서 발음도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이번에 많이 뉘앙스를 많이 신경 쓰는데 리액다님한테 진짜 많이 녹음 제 목소리를 많이 녹음하고 그걸 많이 보내고 피드백 받고 그리고 녹음실 들어가서 제가 받은 디렉팅은 호랑이 목소리
4: 호랑이 목소리
6: 귀여워.
4: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6: 맞아요.
4: 막 들으면서도
6: 그 하우 했을 때 나는 그 낮은 목소리로 노래 불렀으니까 잘 나왔던
4: 것 같아요. 아 잘 나와.
6: 예.
4: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자랑할 시간입니다. 자 본인 파트여도 또 아니어도 좋으니까 나만의 포즈 최애 파트 또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세 분 어느 분부터 또
3: 제가 해볼까요?
4: 오케이.
3: 네 저는 2절 랩에 제가 쓴 가사 부분이 또
4: 본인

0: 2000년에
1: 뉘앙스를
2: 제 파트는 아니지만
0: 아, 네네.
2: 제가 쓴 부분이기 때문에 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3: Let's go, let's go.
2: Yeah. 분위기는 오로지 더 가빠진 호흡이 이 담은 모르지 Yeah they are wild me I know you bounce in my tempo get you wild I keep it bouncing you know I keep it keep it keep it wow.
4: yeah. Yeah. 저는 저희 민우 형이 랩할 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0: 네, 진짜 멋있어요.
5: 너무 멋있어요.
3: 저 항상 멋있습니다.
0: 경배 씨 어떻게 멋있어요?
5: 아, 확실히 드랙을 저한테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0: 아,
3: 팬인가 보다.
0: 아, 여기 팀 분위기가 형을 공경해주네요. 아,
5: 많이, 저희 많이 높여서요.
0: 저희 팀에서는 볼 수가 없는 분위기. 아, 부럽습니다. 네, 또 다음 분.
6: 제가 해보겠습니다.
0: 어, 켄신.
6: 또 이거는 호랑이를 안 했다가.
3: 호랑이 불러, 호랑이 불러.
6: 이거, 이거. 가겠습니다. 아예 온 세상이 다 뮤트. 내 돈 조금 세다가 오는 게. 오!
0: 아, 호랑이 느껴졌어.
6: 호랑이 있었죠.
0: 호랑인데 약간 조금 아기 호랑이.
3: 네네 그러면.
7: 다섯 살 정도.
0: 네 다음 분.
4: 어 저는요 아 무대 할 때 여기서 가장 와 그래 우리가 가수고 지금 무대에 서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2: 희열이 느끼는.
4: 경배가 이제 브릿지 마지막에 고음을 한번 해요. 네. 파트가 정말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서 저의 제 파트는 아니지만 너무 최애 애정하는 파트인데 네. 거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6: 오예.
4: 보란 듯이 던져 Throw it all up tonight. 예.
0: 던져. 잘하네요.
5: 잘했어요. 네.
0: 어, 진짜 너무 좋았고 자 이번에는 또 탐나는 파트가 있다 하는 분께 불러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 뺏어볼 기회.
8: 저는 네. 벌스 두 번째 벌스의 경배 파트를.
6: 좀.
0: 아 거의 인기가 많네요. 네 승호 씨.
8: 네 해보겠습니다.
4: Come on roll 준비하고 서 이제 찍어 3, 4 Good MPS We back uh-huh. 아~ 아~
3: 역시 랩버
4: 바로.
0: 네 또 도전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5: 예 저도 하나 있는데요 저는 약간 감미로운 거 좋아하거든요
0: 네.
5: 그래서 성민이 형의 2절 프리코러스죠
6: 흐렴 전에
5: 켄신상과 같이 듀엣을 하는 것도 있고 여준이 형과 같이 듀엣을 하는 것도 있는데
0: 네네.
5: 거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근데 그 왜 여준이 형 파트를 안 하고 성민이 형 파트를 하고 성민이
1: 제가
0: 오늘 바쁜 거 같아요.
1: 여준이 형만 듀엣을 하는 파트고.
2: 아 여준 씨가 좀 잘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3: 아, 오늘 유독 여준이 형을 제가 조금
1: 오케이 알았어요.
2: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준 씨 괜찮아요. 모두
1: 나도 모르게
2: 모두 여준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2: 아 경배 씨는 고향이 혹시 어디세요?
3: 고향이요? 저 계룡 혹시 아세요?
2: 아 충청도에
3: 맞습니다.
2: 제가 또 군을 전역을 해가지고 계룡을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되게 그 억양에서 뭔가 아 지방에서 오셨구나 느껴져가지고 네, 너무 귀엽습니다.
3: 아, 자, 감사합니다.
2: 다음 또 도전하고 싶은 사람.
4: 아 저는 있습니다.
2: 성민 씨.
4: 민욱 형의 외모를 자랑하는 파트인데요. 근데 이 파트가 사실 처음 들었을 때 그 트로트 뽕짝 느낌이 나서 그래서 할머니를 되게 되게 좋아했는데 트로트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이거를 트로트 느낌으로다가
0: 그럼 트로트 버전으로
3: 버전으로 부탁드릴게요.
0: 오케이 오케이
2: 가능할까요?
4: 어 예.
2: 어 좋습니다.
4: 예. 아니야 거기
5: Like a sonido를 삼켜
0: 네 여기 민호를
2: 삼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6: 아 좋아요 좋아요
2: 아 혹시 트로트 버전 아 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트로트 약간 아쉬웠거든요
0: 제가 보여드릴게요
2: 아 여준 씨 갑시다
5: Like a sonido를 삼켜
1: 아이야
0: 네 어려운 아니에요 많이 꺾어줘야 돼요 민호를 삼켜 이렇게 많이 꺾어줘야 돼요
2: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포즈를 또 왕곡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0: 네네네.
2: 자 클리어 분들이 퍼포먼스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0: 아 맞습니다. 네.
2: 멤버들은 의자 놓고 무대로 이동해 주세요.
1: 네. 렛츠 고.
2: 자 그동안 밖에 계신 우리 클로저 분들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7: 네.
2: 아 응원 많이 아직 좀 약한 것 같은데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7: 네.
2: 소리 질러. 좋습니다. 돌랑이들은 쿨리아의 무대를 보는 동안 너튜브와 문자로 응원의 댓글과 질문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3,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준비되-

0: Close Your Eyes의 포즈 퍼포먼스였습니다.
1: MBC FM for you.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 솔루텍 1544-8777.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7: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8: 돌랑이 명예소동만.
0: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9: 와우.
0: 자, 클로저분들 응원법이 너무너무 잘 들렸어요. 멤버들도 들으셨죠?
9: 네, 나이스! 네, 나이스.
10: 잘했다!
9: 잘했어, 클로저!
10: 잘했다!
11: 오케이, 역시 클로저! 진짜.
9: 기가 살아요!
0: 자, 노트북 댓글과 문자도 소개할게요. 1900님, 클로저들 응원 잘해서 듣는 사람도 응원법 외울 것 같아요. 뻔했어요 진짜.
10: 아이고.
0: 네.
10: 우리 클로저 자랑스럽습니다.
0: 또 다음 엔젤 클로저님께서 아 클리어 무대 맛집이기도 하지만 얼굴 맛집입니다. 모두 클리어 하세요. 오,
10: 클리어 하세요.
12: 감사합니다.
0: 힘들어 보이. 괜찮으세요?
10: 예,
12: 괜찮습니다.
10: 태어나서 힘듦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0: 아,
10: 정말로요.
0: 너무 헉헉거리시는
10: 얘기. 아니요. 아니요, 저는 태어나서 긴장해서 숨이 차본 적이 없었는데
9: 긴장해서
10: 네, 잘생긴 동원 선배 얼굴 보니까 긴장돼서.
0: 자, 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자, 네. 이번에는 또 퍼포먼스.

0: 얘기 나눠볼게요. 괜찮으세요?
1: 네.
0: 아 좀 송구를 시간을.
2: 아니 괜찮습니다.
1: 저희는 스타만 합니다.
3: 이제 2년차 아이돌.
0: 네네 또 아 이번 안무에 직접 참여한 멤버가 있다고 하던데 누구시죠?
4: 네 켄씨입니다.
0: 아 켄씨. 네. 자 어느 파트를 맡으셨어요?
4: 네 제가 이번에 후렴 구간을 네 만들었는데. 오. 네 이번에 후렴 구간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웠어. 뭔가 음악 스타일도 너무 새롭고. 네네.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일단 이렇게 멤버 중에 제일 가장 귀여운 켄신이가 어머, 멋있게 귀여워. 나오는 안무를 만들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멋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레전.
0: 아니 사실 이 후렴 안무 채택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5: 맞아요. 네.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어떻게 또 경쟁 상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
4: 경쟁 상대가 뭐예요?
6: 싸우는
0: 컴피티션. 아, This is competition.
1: 어 거의 안무팀이랑 네네. 저희 멤버들 안무 참여에 도전했던 것도 또 민우 형이랑 저 도전했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거의 한 7개 가까이 중에 켄신 안무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간 게 아닌가.
0: 아, 맞아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1: 자랑스러운 또, 아기 호랑이.
0: 또 안무하면 아 우리 여준 씨.
1: 아 예예.
0: 여준 씨 얘기 빼놓을 수 없어요.
1: 아
0: 우리
1: 예,
0: 귀염둥이
1: 예.
0: 여준 씨.
1: 맞습니다.
0: 자 멤버들이 여준 씨에게 좀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안무 창작이나.
4: 네.
0: 아,
4: 네. 네
7: 맞습니다. 안무 맞출 때도 여준이 형이 대부분 리딩 이렇게 다 이끌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혼자서 모니터링 하시고 또 저희한테 또 피드백을 하나씩 해주는 저희 안무 담당님이시죠.
0: 아~ 안무 약간 안무 단장님처럼.
1: 네 안무 단장님입니다.
0: 아 지금 안무를 좀 총괄해서.
1: 아 예예 예, 맞습니다. 아,
0: 저도 약간 안무 단장 같은 역할. 팀 내에서.
1: 제 연생 때 많이 뵀습니다.
0: 아 또 부끄럽네요. 네. 자 안무의 또 디테일한 부분 또 살펴볼게요. 아 팬분들이 숨막히게 타이트 부분에 표정 연기를 좋아하시던데요. 아 저도 사실 이거를 봤어요 오기 전에.
1: 오~
0: 얼굴 감사합니다. 뭐 얼굴 천재 그룹만 소화 가능한 이제 그런 파트라고. 아 전원 비주얼 그룹만 소화 가능한 표정 파트라고 딱 봤는데 이 파트의 표정 연기 딱 한 분만. 딱 한 분만 내가 진짜 진정한.
1: 아니 이거는 파트 주인이 나서 줘야지.
0: 정말 진정한 내가 비주얼이다.
7: 제가 파트 주인이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승우 씨
1: 가자. 승우
7: 기대됩니다.
3: 의식기 해주세요.
0: 준비되셨죠?
7: 예.
0: 음악 드릴게요.
3: 치명적이다.
0: 아 진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1: 숨 막히는 비주얼.
0: 네, 비주얼에 숨이 턱턱 막혔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눈여겨 봐주시고 아 또 분위기는 오르지 더 가빠른 호흡이 파트에서 대부분 또 자켓이나 타이를 그냥 펄럭거리는데 그 와중에 또 그 와중에 가감하게 복근을 공개하는
3: 분이 뭐야
1: 이거지?
0: 저 아기 왠지 호랑이? 엄청 예, 아기 호랑이 귀여운 친구일 것 같은데 누구시죠?
4: 아무래도 저럴 것 같습니다. 근데 복근 공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냥 뉘스자로 하는데 네네. 어쩔 수 없이 나와버려는 거예요.
3: 아 복근이?
0: 예. 복근이? 운동을 평소에 좋아하세요?
4: 아니요 태어나서 생긴 거예요.
0: 아 그냥 날 때부터 날 때부터 피지컬이 이제 준비가 돼 있었다.
4: 날 때부터 있어가지고
0: 식스팩이 준비돼 있었다.
1: 응애 할 때부터 식스팩이
4: 있어가지고.
0: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클리와 친구들이 다 피지컬이 되게 좋아요.
7: 아 감사합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선배님.
0: 갑자기 또 어깨를 펴는데 네 저도 한 피지컬 하거든요.
1: 아 넓이가 51cm인가 네,
0: 제가 또 한 어깨 하기 때문에.
1: 아 그죠 그죠 타고난 프레임.
0: 네네 또 다음에 같이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아 좋아요.
3: 영광입니다.
0: 그리고 켄신 씨 말고도 앞으로 또 다른 분들 또 그 포즈 그 파트를 통해서 혹시 다 같이 복근을 공개할 수
1: 아 뭐 사실
3: 물론이죠 물론.
1: 사실 저희 자기들이 원한다면
0: 자기들이
1: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0: 아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1: 되게 부정한데.
0: 들어볼게요 우리. 클로저분들
1: 여러분 아직 아가 여준이 지켜줘야 되죠?
8: 아니요
0: 아니요
1: 아 아니요
3: 아, 아니요
1: 조만간
3: 보고 싶으세요?
8: 네
0: 보고 싶다고 합니다. 다들 준비돼 있으세요?
1: 아 준비는 돼요. 항상 있죠. 태어나서 준비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선배님.
0: 오케이 오케이
7: 배만 준비돼
0: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아 준비돼 있습니다.
0: 자 9600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똥디님 베리베리도 마청이랑 막내랑 8살 차이나는 그룹이잖아요.
1: 아 맞다
7: 대박.
0: 우리 쿨리아도 막내랑 마청이랑 9살 차이나는 그룹인데 마청이 민욱씨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자 막내 경배씨예요.
7: 네.
0: 아 저는 사실 이 쿨리아 보면서 막내가 그래도 형을 많이 공경하는 것 같고
7: 맞아요.
0: 네, 존중하는 것 같아서 어때요?

0: 민욱 씨는?
1: 아, 많이 약간 저를 일부러 약간 그러니까 나한테 일부러 야, 나를 놀리려고 이러나 싶을 정도로 막 극 존칭을 쓰면서 막 약간 모시려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저는 네네. 뭐든 좋습니다. 사실.
0: 네네. 너무 아 제가 콘텐츠에서 보니까. 봤는데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2: 할아버지.
0: 아, 저희도 막내가 저한테 아저씨까지는 하는데 할아버지까지는 아직 안 했거든요.
3: 아차차.
0: 아 형들도 상처 받습니다. 그래도.
4: 그만큼 존경한다는.
0: 네. 예. 아 형들도 상처 받을 수 있으니까 형들 너무 놀리지 말고 아, 잘 대해주세요. 알았죠?
3: 알겠습니다.
2: 네.
0: 자 이번에 수록곡 얘기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What If I Miss Love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0: 누구신가요?
1: 네, 저 여준입니다. 이 What if I miss love은요,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에 느껴지는 불안함을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고, 애절함과 간절함을 담은 곡으로서 저 여준이와 그리고 저희 리더인 민욱이 형이 작사에 참여한 아주 아름다운 곡입니다.
2: 네, 네, 이 곡도 여준 씨와 민욱 씨가 작사에 참여를 했어요.
1: 와, 맞습니다.
2: 이번에 많이 두 개 다 하셨네요. 네. 어떻게 작업하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또.
1: 이 곡도 사실 회사에서 이제 작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듣자마자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준 가이드라인은 사랑을 놓친다면 이 한 줄이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낼지 고민하면서 많이 썼던 것 같고, 뭐 사실 영감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우리 여보야들한테 받았고요.
0: 여보!
1: 우리 클로저한테 영감을 받아서 썼고,
2: 네네.
1: 막 스케줄 하면서 차에서 쓰고, 막 잠들기 전에 틈내서 쓰고, 막 이렇게 힘들게 썼던 것 같아요.
2: 네네네. 민욱 씨는 일본 스케줄 이동 시간 내내 밤새 썼다고.
3: 아, 네. 제가 조금 가사를 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네. 또 약간 미루는 타입이어가지고, 잘 안 나오면 멈추고 그런 타입이어서, 마감날이어가지고 이제 마감날인데 또 저랑 여준이가 한 7, 8시간을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1: 아, 네. 맞아요,
3: 그 시간 내내 이제 열심히 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2: 고생 많이 했네요, 진짜. 아니, 특히 마음에 드는 가사 있어요, 여준 씨?
1: 저 있습니다. 제 2절 벌스에 제 가사들 중에 2절 벌스에 쓴 가사가 있는데,
2: 네네.
1: 이제 저희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이거든요.
2: 네네네.
1: 근데 파이널 때 제가 이제 연습하려고 작사했던 가사 두 줄을 가져왔는데 채택이 된 거예요.
2: 낭만적이야.
1: 근데 그 가사가 그때도 사실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가사인데, 그 가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2: 가사 한번 알려줄 수 있어요?
1: 난 작은 떨림에도 난 우리가 이 시간에 갇혀있으면 해. 작은 떨림에도 겁이 나, 미친 듯이 겁이 나. 약간 이런 내용의.
2: 낭만적이다. 여준씨가 네.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뭔가 플러팅의 장인 냄새가 지금
1: 완전입니다. 네, 전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조금씩 추파를 던지는 편입니다.
4: 저한테는요?
1: 뭐가요?
2: 네? 소시한테는 안 하고
1: 아차차.
2: 지금 오늘 제가 사실 플러팅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준씨의 매력에 헤어나질 못할 것 같은데.
1: 감사합니다, 선배님.
2: 또 한 소절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은데
1: 네.
2: 가능할까요?
1: 민욱이 형 파트여서.
3: 네, 여준이가 방금 말한 그 여준이 최애 가사 파트를
2: 네.
3: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소리 질러!
1: 그 저도 개인적으로 두 곡 다 사실 오기 전에 들어보고 왔는데 아, 이 감사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얼터너티브 락 장르 좀 그런 아~ 네 장르도 그렇고 요즘 또 클리오아가 이런 뭔가 감성적인 서정적인 아~ 이야기를 잘 다루는 것 같아서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앞으로 또 이런 느낌의 노래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멤버들이 또 애정을 담아 열심히 참여한 이번 앨범 두 곡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엔 클리어의 매력을 보여줄 댄스 메들리 무대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지 한 단어로 또 스포 해준다면
2: 그럼 우리 경배가 과자 들고 있는 경배가 한번 스포 해보겠습니다.
4: 예, 이 과자처럼 좀 킥이 있는
5: 예,
2: 저희 막내입니다.
1: 자, 좋습니다. 여러분은 의자 놓고 무대로 이동해 주시고요.
3: 네.

0: 아, 킥 있는
1: 킥이... 무대.
0: 킥 있는 무대. 진짜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도. 네, 저희 이제 클리어 여러분들의 킥 있는 무대 준비되셨어요?
2: 네.
0: 그럼 음악 주세요.

0: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Close Your Eyes의 X, BTS의 2.5, 에이티즈의 아드레날린, 더보이즈의 메버릭까지 클리어와 여러분의 멋진 댄스 메들리 무대였습니다. 아니, 우리 여준 씨.
2: 예.
0: 우리 애기 여준 씨 복근 지켜주자면서 지금 하는 동안 복근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2: 아, 제 피부가 하얘서 그 음영이 보였나요, 선배님?
0: 아, 피부가 처음 봤어요.
2: 아, 봤어요?
0: 네네네. 또 준비되어 있는 역시 여준 씨였네요.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0: 또 이걸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곡들 선정하게 된?
3: 아, 사실 저희 곡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0: 네네네
3: X를 했고
4: 소리가 너무 같아요.
3: 아, 너무 설레서 말하는 게
0: 설레서
3: 내가 동원 선배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0: 아니 숨 차본 적이 없다고 아까.
3: 아, 근데 진짜 정말 제가 태어나서 숨 차본 적이 없는데 지금 처음 차봐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0: 약간 숨 찬 게 아니라 벅찬 느낌.
3: 아, 벅찬 느낌. 벅찼죠. 맞습니다.
0: 네네네.
3: 역시.
0: 자, 어디까지 가나 볼게요. 자, 그 1900님께서 와 클리어 니 춤 내 춤 미쳤다.
3: 열심히 했습니다.
0: 네네, 좋습니다. 미안한데 그 뒤에 세 곡은 어떻게 선정하게 된 거예요?
3: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동생들이 평소에 하고 싶어 했던 커버 무대들로 하고 싶어 했던 것들로 채웠고 그리고 네. 저희가 사실 저번에 아이돌 라디오를 나왔을 때 선우 선배님이 이제 불참하셨었어요. 네네. 메버릭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아 이번에 다시 보여드리자 하고 네. 아 동원 선배님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베리베리 선배님들 거죠.
0: 네. 아, 또 이렇게
3: 연세대 베리베리 선배님 것이 한두 개 한 게 아니거든요.
0: 그래도 오늘 급하게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진짜. 아, 말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3: 네.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이쯤에서 멤버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지금 괜찮으시죠?
5: 네. 네.
0: 자, 클리어는 꼭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하자면 스케줄 끝나고 서로 수고했다 말해주기. 퇴근 후 성민이 방 방문하기. 민욱 형이 한 달에 한 번 쏘기.

0: 자,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기. 이런 조항은 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1: 아, 이제 저희가 자체 컨텐츠로
0: 아, 네네.
1: 이제 여행을 가는 컨텐츠를 데뷔할 때 찍었고 이제 1주년 기념해서 똑같은 컨텐츠를 또 한 번 갔는데
0: 네네네.
1: 그때 우리 팀워크를 위해서 수칙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제 데뷔한 지 1년 지났다고 장난기가 많이 늘어가지고 조금 짓궂은 그런 수칙도 생기고 좀 더 서로 그냥 재밌게 지내보자. 스케줄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면은 서로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좀 이런 재밌는 조항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2: 맞습니다.
0: 아 근데 스케줄 끝나고 수고했다 말해주기 저희도 이런 룰이 있거든요. 네. 아침에 꼭 아침 인사를 하자. 그래서 저도 이거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맞아요, 이건 너무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태군 후하고 성민 씨 방은 왜 방문하는 거예요? 뭐 목적이 있어요?
3: 저도 되게? 모르겠어요. 이거.
2: 성민이가 네. 성민이 형이 그 독방을 사용하고 있어서 혼자서 숙소에서 외로울까 봐 저희가 한번
4: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성민이를 위해서
0: 아, 위해서 네. 가서 뭐 특별히 하는 행동이 있을까요?
2: 아, 네, 뭐 샤워 안 하고 침대 올라가기라.
4: 아, 그렇죠, 그렇죠.
2: 아니면 성민이 방에는 간식 몰래 먹기 뭐 이런
4: 성민이 형 옷 피팅해 보기.
2: 네.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류들. 아.
0: 이거 성민 씨의 반응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아 저는 이거 조항 생기고 나서 기대를 했어요.
0: 네.
5: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거 생기고 난 다음

0: 방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
1: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오면은 바디 체크 한번 해.
2: 아야 거기서. 네, 굳이 굳이 거기서.
3: 네네.
2: 아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민욱 형이 한 달에 한 번 쏘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일 마트 형이 뭔가를 사고 써야 되는 이 문화가 근절돼야 된다. 네, 아 근절돼야 돼요. 네. 민욱 씨 지키고 있어요? 이번 달에 뭐 쏜 게 있으세요?
0: 아 이번 달에는 총을 많이 쐈어요.
2: 아 총을 많이
1: 쏴요. 총을 쏘시더라고요.
2: 아 딴 걸 쏴도 되구나.
0: 네, 저도 쏴달라고 하면 이런 걸 쏘고 있긴 한데.
2: 네네.
0: 저번 달에 이제 다 같이 밥을 먹었었고.
2: 그때 쐈나요?
0: 네. 네.
2: 어느 정도 나왔어요 금액이? 와.
1: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0: 20만 원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2: 많이 나왔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사랑의 총알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다행이에요. 진짜 이거 문화가 근절돼야 돼요. 마청이 이제 네. 연장자가 뭘 사고 네. 하는 문화가 어서 빨리 하루 빨리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0: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 버는 돈이 비쌀 텐데.
2: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비밀 만들지 않기.
1: 아 맞습니다.
2: 아 그러면 여러분끼리는 진짜 비밀이 없어요?
1: 거의 없는 것 같아요.
4: 만들 수 없어요. 항상 같이
3: 네,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2: 그 비밀 혹시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뭐
1: 한 명한테 말해도 모두에게 소문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멤버들은. 아니면 비밀이 생기면 뭐 거실에 나와서 이게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처럼 한번 붙여도 괜찮을 것 같고.
2: 자 이렇게 클리어의 케미를 알아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여러분과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
5: 아, 네.
2: 경배 씨 오늘 어떠셨어요?
6: 아 오늘 일단 이런 코너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5: 아~
6: 이런 코너로서 우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2: 네네.
6: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우리 동원 선배님과 함께한 시간도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2: 아 승호 씨는 어떠셨어요?
7: 저요? 저도 너무 맛있는 간식들과 함께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와서 동원 선배님과 함께
2: 참
7: 하고 있습니다.
2: 아이 귀여운 녀석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클로저분들에게 민욱 씨가 애정을 담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0: 네, 일단 이렇게 저희 이번 활동 함께 해주고 있는 클로저 너무 고맙고 또 여기 밖에 가드네 늦은 시간에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항상 걱정되게 하지만 우리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여기까지 와주진 못해도 지금 이렇게 영상이랑 라디오 보고 듣고 해주시는 클로저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더 행복하게 즐겁게 활동할 테니까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 와
1: 사랑해요. 그렇죠.
2: 너무 감동스러운데 자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즐겁게 활동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아돌라 스페셜 DJ로 함께 하게 됐었는데요.
3: 네.
2: 아 우리 또 클리어 친구들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3: 네.
2: 너무 좋은 에너지 또 받고 가는 것 같고 다음에 만나면 또 이제 모른 척 하지 말고.
5: 아 그럼요.
2: 저는 사실 여기 마청보다 이제 어르신이기 때문에. 또 공경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다음에 또 형 보면 형 하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 아 감사합니다.
2: 네 끝곡으로 또 클로즈와 아이즈의 포즈 한 번 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제가 동원이도 라고 하면 여러분이 클리어와도 라고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5: 네,
2: 네. 준비되셨죠?
5: 네
2: 동원이도
8: 클리어와도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9: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

하려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선생님이 될 뻔했습니다. 되지 못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배우 한 명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바로 오늘 매직아워 스페셜 F의 주인공 이분이죠. 배우 염혜란.

0: 루이 암스트롱이죠.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었습니다. 염혜란 배우님의 첫 번째 신청곡이에요. 아, 4월 15일에 개봉한 정지영 감독의 영화 내 이름은 네, 주인공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FM영화음악에 이분이 다녀가십니다. 살짝 필모그래피를 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언급해보면 드라마 도깨비도 있고요. 영화 I Can Speak도 있고요. 또 동백꽃 필 무렵도 있고요. 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또 재미있는 드라마도 있었고 테일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목소리 연기도 했고 아, 더 글로리. 크, 더 글로리가 있었죠. 그리고 폭삭 소가수다가 있었고요. 최근에 매드댄스 오피스가 있었고 또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 이름은 이라는 영화로 지금 극장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썩어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8: 1등을 책임지는 1등
9: 하이엠솔루텍.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뭐.

0: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나름의 좀 버킷리스트들이 있는데 오늘 또 그 중에 하나가 채워집니다. 배우 염혜란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염혜란입니다.
0: 이렇게 뵙네요.
1: 네.
0: 바로 한 달 전쯤에 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최성훈 배우가
1: 맞아요.
0: 매드댄스 오피스로 네. 나와서 뭐 많은 인터뷰에서 한 얘기지만 매드댄스 오피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네. 염혜란 선배님과 같이 해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1: 네.
0: 이제는 그런 후배들을 좀 자주 만나지 않으시나요? 선배님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선배님이 저의 롤모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후배들이 이제는 좀 많아지지 않았나요?
1: 조금 많아지긴 한데 이제 전후가 달라지겠죠. 이제 처음에 그걸 보고 선택을 했는데 이제 후에는 별거 없구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0: 글쎄요. 최성훈 배우는 전혀 후회하고 있지 않았는 걸로 그때 네. 인터뷰에서는 느꼈고
1: 네.
0: 최근에 네. 그 인터뷰를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온전히 불린 지가 얼마 안 됐다.
1: 네.
0: 주로 별명으로 불린 것 같다.
1: 네.
0: 그래서 아직도 염혜란 씨 모십니다와 같은 말을 들으면 어색하다.
1: 맞아요.
0: 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염혜란 씨 오셨다고 그랬어요.
1: 네, 네.
0: 여전히 어색하신가요?
1: 이제 조금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것 같긴 해요.
0: 근데 주로 네. 어떤 별명으로
1: 다들 이제
0: 거예요?
1: 이름이 염씨니까 특이하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염탱구, 염탱이, 뭐 염라대왕, 염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염으로 네. 시작하는 별명이 많았고 그 뒤에도 이제 연극하던 분들 때는 이름으로 불려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0: 제가 오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름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네. 아무래도 이번에 출연하신 영화의 제목이
1: 네.
0: 내 이름은.
1: 네.
0: 이라는 작품이에요.
1: 네.
0: 4월 15일에 개봉을 했고
1: 네.
0: 이미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FM 영화음악 청취자분들도 이미 보고 후기를 남겨주고 계세요.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지만
1: 네.
0: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을 극장으로 가게 만들려고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1: 네, 네, 네.
0: 이게 배우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긴 한데
1: 네, 네.
0: 일단 내 이름은
1: 네.
0: 어떤 작품인지 아직 이 영화를 모르는 분들께 네. 배우님께서 직접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들은 자기 이름이 너무 여자 이름 같다고 촌스럽다고 바꾸고 싶어하고 저는 어떻게 좀 지키고 싶어하고 그걸 반대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잃어버린 과거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또 저의 아들은 또 아들 나름대로의 학교 생활에서 뭔가 얻게 되고 이제 두 이야기가 만나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그래서 정순이를 연기하셨고 영옥이라는 아들과 이제 함께 살고 있는
1: 네.
0: 그 역할이신데
1: 네.
0: 일단 여기서 청취자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김현우 씨가 배우님께서는 혹시 대본을 받으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더해서 이 내 이름은이라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네, 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1: 시나리오를 처음 볼 때는 가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걸 좀 믿으려고 하는 편이어서 아주 상세하게 읽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루룩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루룩 읽어지는 게 제일 처음 보는 관객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래서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니까 뭐가 더 많이 느껴지긴 하되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놓치지 않고 쭉 쿨투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보통은.
0: 네. 네.
1: 그랬고 내 이름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이제 감독님께서 4.3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에겐 너무 많은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0: 네.
1: 어떤 예상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예상의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을 좀 많이 비켜가더라고요.
0: 보통 그런 역사적인 흔히 말하는 비극이라고 불리는
1: 네네.
0: 사건을 다룰 때에 우리가 많이 좀 보았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1: 네네.
0: 혹시 그런 방식으로 또 이번에도 만드는 건가요? 라는
1: 네네.
0: 걱정을 하신 거죠.
1: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뭐지?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완성본으로는 조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처음에 읽었을 땐 굉장히 문학적이고 서정적인 작품이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0: 그 문학 작품처럼 읽히는 시나리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사실 관객은 잘 모르거든요.
1: 아.
0: 네. 그 우리는 대부분 뭐 나중에 각본집이 나오는 영화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나리오를 보지 못한 채로 그냥 영화를 보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 이거는 문학 작품 같다라고 느끼는 시나리오는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걸까? 좀 궁금해지네요.
1: 약간 생략된

0: 지문이 많고 그냥 둘 간의 침묵이 좀 많은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둘 간이 어떤 생각을 하지?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뭔가 포즈가 있는 것 같고 침묵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고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완성본이랑은 약간 달라졌겠지만 또 하나는 이름이라는 그 소재로 풀리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는 4.3 사건이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네. 4.3 사건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1: 네네.
0: 왜냐면 그랬는데 5.18이랑은 좀 다르게 이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름이 없었구나.
1: 그러니까 5.18은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어떤 공식적인 명칭이 생겼죠.
0: 네네.
1: 그러고 보니 4.3은 그냥 사건이네요.
0: 네네.
1: 그냥 4.3 사건. 뭐 항쟁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게 약간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표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저 때만 해도 이제 5.18은 뭐 5.18 폭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5.18 네. 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4.3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름이 없었다고? 그럼 이름이라는 게 어떤 의미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부를 수 있지?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 때문에 약간 문학적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1: 정지영 감독님 인터뷰 보면 그 전에 소년들을 같이 이제 작업을 하시고 이제 그때 좋은 배우다라는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여메란 배우로부터 다음 작품도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자마자 그를 떠올리며 정순을 써내려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랬는데 저의 전에 굉장히 많은 배우님,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배우님한테 다들 뭔가가 대본이 갔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애초에는 그 주인공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아야 되고 연륜 좀 있으신 분이 하셔야 되니까 아, 여매란 너무 젊은데?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마스크 걸로 보았냐.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될 수 있었지. 아 감독님께서 처음부터 막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네.
1: 마스크 걸을 저도 보았지만 마스크 걸하고는 또 달라요.
0: 네네.
1: 아마 영화를 보러 가신 분들은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보았던 배우 여메란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만한 모습이거든요. 확실히 훨씬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0: 그래요?
1: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영화를 위해서 일부러 염색을 하신 거죠.
0: 뭐 아니 그때 함께 찍는 뭐 때문에 직접 염색은 못하고 그거 다 칠한 거예요. 네, 가발도 쓰고 감쪽같죠.
1: 진짜요?
0: 네네. 앞머리만 내고 여기서부터 이제 가발 맞춰서 쓰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근장 선생님이.
1: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문학 작품처럼 쓰여 있는 뭐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좀 여백이 많은 아주 인물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백이 있는 시나리오를 받고 정순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준비하게 되면 이제 배우가 그 활자로 존재하는 인물에 이제 숨을 불어넣는 역할이잖아요.
0: 네.
1: 내가 숨을 불어넣은 정순이라는 인물이 영화에 어떻게 담겼으면 좋겠다. 이 정순이 관객들에게 어떤 인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0: 일단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물이긴 하지만 그게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가가기 말 붙이기조차 어려운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쓰여 있기도 했고 그냥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 그냥 일상적인 사람, 뭐가 좀 우리랑 비슷해 보이는데. 아들이 조금 뭐 나이 들어서 낳았구나 그냥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 다가가기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또 그렇게 써져 있는 작품이긴 했어요. 감독님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그 내 이름은 그 4.3 사건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4.3 사건을 찾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막 무겁거나 막 보기가 고통스러운 그런 인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아들과의 나누는 그 일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중요했고 그렇게도 표현이 잘 됐으면 좋겠다. 둘이 굉장히 친해 보이고 친구처럼 보이는 것들 그러다가 점점 그녀의 비밀을 알수록 아 내가 당신을 몰랐던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네.
1: 인터뷰 보면 정수는 쿨한 여자고
0: 네.
1: 그런 쿨함은 정지영 감독님을 닮아서
0: 맞아요.
1: 감독님을 열심히 관찰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정순이란 캐릭터에서 정지영 감독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매치가 안 돼서 어떻게 정지영 감독님의 그 성격이나 이런 모습들이 정순이란 캐릭터에 좀 반영이 되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0: 일단은 이제 그뭐 내면도 채우지만 외면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감독님이 연세가 그래도 좀 있으세요? 좀 있으신데
1: 알죠.
0: 굉장히 멋스러우세요. 굉장히 멋스럽고 멋있으시고 아직도. 근데 저 정순이란 캐릭터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지만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고 어린 자녀와 말이 되고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감독님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굉장히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청년 정지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좀 쿨해서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너의 얘기 뭐 들을 건 들을게 말해봐. 항상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고 그런 대화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순이랑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지점을 좀 차용해보고 싶었어요. 정순이라는 인물이 아무래도 녹아있는 것 같고 감독님 많이 각색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좀 관찰해보고 싶어요. 감독님 어떻게 반응하시나? 네.
1: 그럼 이런 것도 직접 준비를 하신 거예요? 선글라스나 아니면 스카프 같은 경우에.
0: 아.
1: 스카프의 경우에 제주의 바람을 표현하는 소재가 있었으면 했다라는 인터뷰를 보면
0: 네.
1: 배우님께서 준비한 설정한 소품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0: 선글라스는 원래 있었어요. 선글라스는 애초부터 이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소품으로 쓰여서 그거는 대본에 나와 있었고 시나리오에 나와 있었고 스카프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상팀과 저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찾아지게 된 건데 이제 무용을 찾게 되면서 사실은 어떤 무용을 하게 될까 어떤 장르에 춤을 추면 가장 잘 어울릴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살풀이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살풀이 천이 그맨 마지막에 뭔가 도구적으로 쓰이지 않고 늘 그녀의 몸에 지니고 있는 또 연배드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목을 항상 감싸고 그런 뭐 리얼리즘에도 좀 가깝고 그리고 제주의 바람을 표현하기엔 그렇게 흩날리는 차원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카프는 제가 먼저 했는지 의상 선생님 먼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정해졌어요. 네.
1: 한국 관객은 물론 사삼에 대해 정확히로 모르고 있다고 해도
0: 네.
1: 사삼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대부분 알고 있는 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정보가 전혀 없는
0: 네.
1: 외국 관객들은 어떻게 보았을지가 좀 궁금해져요. 가령
0: 네.
1: 베를린 영화제 가셨을 때나 그렇게 뭐 외국 관객에게 혹시 반응을 좀 들은 적이 있는지 그들에게 이 영화는 혹시 어떻게 좀 다가갔었는지
0: 네.
1: 배우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0: 저는 인터뷰가 없어서 가지고 많이 없어서 기자님 얘기들은 리뷰로 봤었거든요. 봤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굉장히 특수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보편적으로 그 고통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시기를 이 얘기가 왜 이제서야 나왔냐.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이 나오긴 했었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야 할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저도 베를린에서 이제 처음 상영할 때이 영화를 완성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 볼 때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의 연기 보느라고 전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거의 숨어 보듯이 봤는데 그 엔딩 크레딧에서 저는 눈물이 제일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또 베를린 관객분도 느끼시더라고요. 뭔가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놀라웠어요. 어떻게 같은 지점에서 울컥하시지? 그 부분이 좀 놀랍긴 했었어요.
1: 그 엔딩에 여메란 배우께서 부른 노래 때문에 울컥하신 건 아닐까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전혀.
1: 저는 오늘 그 노래를 신청하실 줄 알았는데,
0: 네.
1: 예. 그 노래는 신청 안 하시고
0: 네.
1: 김민기 선생님의 다른 곡을
0: 네,
1: 신청하셨어요.
0: 김민기 선생님 친구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친구를 좀 여러 번 틀어서 이번에는 좀 다른 노래 들려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래서 선택을 해봤는데
1: 근데 이 곡은 보통 우리가 방송에서는 흔히 듣지 못하는 곡이거든요.
0: 아, 네.
1: 어떻게 이 곡을
0: 알고
1: 신청하셨나?
0: 계셨어요, 이 노래?
1: 솔직히 잘
0: 아,
1: 몰랐어요.
0: 그러시구나.
1: 그러니까 이게 개똥이라는 작품에
0: 맞아요.
1: 쓰였다고 되어 있어서
0: 네.
1: 개똥이가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0: 네.
1: 사실 제가 그 노래극을 본 적은 없어서 이 노래 날개만 있다면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었어요.
0: 제가 이제 신입단원 때 완전히 연기 이제 초짜일 때이 노래를 듣고 많이 울었던 노래예요. 네,
1: 아,
0: 그래서
1: 정말요?
0: 개똥이가 날개가 없는 개똥이가 날개만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 절절하고 그래서 이 노래 듣고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추억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1: 배우 여메란의 초짜 시절에
0: 네, 맞아요.
1: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든 노래. 네. 아, 그 전에 네. 아까 첫 번째 곡으로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네네네. 신청하셨어요.

0: 저는 루이 암스트롱을 잘 모르고 네. 그냥 뭐 진짜 몰랐는데 얼마 전에 어쩔 수가 없다 이제 다니면 박찬욱 감독님이랑 같이 다니면 네. 항상 감독님과 만나고 나면은 메모장이 가득 차요. 봐야 네. 될 영화와 봐야 들어야 될 노래와 이런 네. 것들이 메모장이 가득 차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스쳐가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한여름밤의 재즈라는 곡이었는데 이게 본인이 재즈 입문하게 된 영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봤더니 아 루이 암스트롱이 그렇게 위트 있고 재밌는 사람인 줄 몰랐었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니까 또 막 그 시대의 자유, 낭만, 젊음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서 네. 오늘은 잘 모르는 노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1: 네. 네.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아까 들려드렸고 네네. 이번에는 초짜 시절에 많이 우셨던 그 노래 네. 김민기의 날개만 있다면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0: 김민기의 날개만 있다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울고 있을 배우 염혜라는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네요.
1: 술을 먹고 와서 아무도 없는 소극장에 이 노래를 틀어놓고 혼자 네. 부르면서 질질 울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네.
0: 물론 스포가 될까 봐 영화의 많은 장면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화 네. 포스터로 쓰이기도 하고 네. 또 영화 예고편에도 나온 네. 춤 장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네네.
0: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클라이맥스라고 그 할 수 있는 장면이 배우 염혜란의 춤으로 어쨌든 그 장면이 구성되어 있고 공교롭게도 네. 그 전에 매드댄스 오피스에서도 춤을 추셔서
1: 맞아요.
0: 갑자기 한국 영화 춤의 아이콘이 되셨습니다. 자, 일단 좀
1: 아이콘이 됐나요?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0: 일단 좀 쉬운 질문부터 네네. 쉬운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매드댄스 오피스의 플라멘코와 네. 내 이름은의 한국 무용 중에 네. 어느 쪽이 좀 더 힘든가요? 배우기에는
1: 아 그건 진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저는 네. 박자 감각이 너무 없어서 네. 그래도 한국적인 박자가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0: 원래 춤을 좀 추실 수 있어요?
1: 아, 잘 못 추지만 항상 좋아하긴 했어요. 춤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잘 췄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소망은 있었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데 네. 그런 케이스였는데 공교롭게 그 두 영화를 그 춤 연습을 같이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같이 하는 시기 때 제가 플라멩고 공연을 보러 갔는데 네. 너무 신기하게 플라멩고 스페인 댄서분이 살풀이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걸 봤어요. 살풀이 음악에 맞춰서.
0: 네.
1: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 전통 가락에 맞춰서 플라멩고를 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한국 무용 선생님이 그런 게 둘이 비슷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완전 다른 춤 같은데 그런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춤의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네네. 춤을 추는 이유는 비슷할 수 있겠다
1: 네. 싶어요. 그러면서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플라멩고는 엇박이 춤이라서 네. 저는 그 박자가 익숙해지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0: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1: 네. 네. 좀 친숙한 느낌이죠. 네. 한국 무용이. 네.
0: 그 한국 무용이 네. 내 이름은이라는 영화에 아주 네. 중요한 장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나리오를 볼 때부터 네. 또 연기를 준비할 때부터 네. 네. 그 장면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정순에게 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또 이 영화 내 이름은 에서 춤이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라서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1: 처음에는 살풀이라고 적혀있진 않았어요. 그냥 춤사위라고만 적혀있어서 어떤 춤을 추면 좋을까 저는 근데 살풀이라는 게 너무 이제 사삼과 너무 딱 붙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0: 너무 좀 전형적인 네네. 춤인 것 같다.
1: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아직 춤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그 연습실에 갔더니 막 북도 있고 막 장구도 있고 부채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살풀이를 이제 기본으로 배우면서 아 정말 이 춤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형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다. 안 보이게 춤을 좀 춰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하지만 그 장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0: 아쉬움이라면 네. 조금 더

0: 좀 찍어보고 싶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1: 제 실력이 네. 이렇게 계속 뭔가 작품을 위해서 춤 연습을 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람이었으면 네. 훨씬 더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막 그런 아쉬움이죠. 네.
0: 근데 거기서는 사실 춤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맞아요.
0: 춤을 추는 정순의 감정이 중요한 거라
1: 네, 네.
0: 그 감정은 여미란 배우님 아니면 안 됩니다. 네. 왜 우리가 맘마미아를 보면
1: 네네.
0: 아바의 노래를 기술적으로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1: 네.
0: 메릴 스트립이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딸에게 부르는 그 감정은 메릴 스트립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간 비슷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저도 사실 처음에 예고편만 봤을 때는 저 춤추는 저 장면이 영화에서 어떻게 담길까에 대한 궁금함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저 그 장면 되게 근사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삼키게 하는 장면이라고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눈물을 막 펑펑 흘리게 만드는 식의 연출이 아니라 정순도 아마 그 순간에는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눈물을 삼키는 감정이었을 것 같아서
1: 네네.
0: 그게 그 춤으로 잘 표현됐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1: 아유, 다행이네요. 네. 네.
0: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겠는데. 보통 그 영화에서 해질녘이라는 것이
1: 네.
0: 관객이 보기에는 굉장히 근사한 장면이나
1: 네, 네.
0: 현장에서 담아낼 때는
1: 네, 네.
0: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1: 네, 맞아요.
0: 엄청 전쟁터처럼 네.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네.
0: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게?
1: 여러 차례 그 보리밭을 갔는데 나중에는 오늘 회차에 없는 날이었는데도
0: 네.
1: 오늘 날이 좋다 이러면서 막 거기를 다 이동하고 오늘 다 그 씬 한 번 더 찍습니다 이러면서 막 갑자기 바뀌기도 네. 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가긴 했어요. 그런데도 감독님도 아쉬우시대요. 뭔가 이렇게 그 공간이 좀 제주도 바람을 많이 담고 싶었는데 그 공간만 담으면 이렇게 폭 안기는 구조여가지고 바람이 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잦아들지 이러면서 좀 아쉬워하시고 약간 예.
0: 근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건 뭐 감독님도 배우도 스태프도
1: 네.
0: 그 장면이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선택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 폭삭 소가수다에 이어서
1: 네, 네.
0: 이제 또 한 번 제주 사람을 연기했단 네, 네. 말이에요. 이제 제주는 좀 편해진 거예요?
1: 아, 그 폭삭 때 그 공교롭게 제가 그 보리밭을 봤는데
0: 네.
1: 여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랬어요. 폭삭 소가수다 맨 마지막 장면에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했더니 이제 소나무만 갖고 그곳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바꾸신대요. 해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채꽃을 심으셨고 이번에는 이제 이 영화를 위해서 저희 영화를 위해서 보리밭을 다 심어주신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많이 보던 공간인데요. 그래서 참 공교롭다.
0: 네.
1: 네. 제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찍을 수 있을까. 물론 그 폭삭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찍진 않았지만
0: 네.
1: 신기했어요.
0: 제주 사투리는 어렵지 않았어요?
1: 아,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못해요. 지금도.
0: 이 영화 제주에서도 상영하고 했었잖아요.
1: 네.
0: 네. 네. 이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사투리를 연기를 좀 도움 주시는 분들도
1: 네네.
0: 계시고 혹시 그분들의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1: 네네. 네.
0: 저희 평가를 받으셨나요?
1: 저희 영화에 해녀분으로 나오시는 분 있어요. 저의 선생님.
0: 중간에.
1: 네.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작하시는 분도 이제 제주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항상 근데 현장에서 애드립이나 약간 추가되는 대사, 변경되는 대사들이 많아서 그때그때 그걸 또 사투리를 여쭤봐야 돼서 항상 이제 연출부가 우리말 나들이요 이러면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고쳐주시고 그랬고
0: 네.
1: 약간 이제 저도 사투리를 쓰는 배우로서 사투리는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는데 감독님께서는 그거보다는 뭔가 전달이 중요하고 나는 이 작품이 대중영화로서 그냥 그 자막 없이 읽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뉘앙스만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그게 더 어려워요 이러면서 제가 막 불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0: 네.
1: 그랬어요. 그런데 제주도 분이 그때 시사회했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 잘 들리고 사투리 잘하셨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조금 안심이 됐었죠.
0: 네. 네. 그건 정말 최고의 칭찬인데.
1: 네 맞아요.
0: 근데 I Can Speak도 그렇고
1: 네.
0: 이 작품도 그렇고
1: 네.
0: 그리고 애니메이션 테일이도 그렇고
1: 네.
0: 배우로서 그냥 작품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1: 네.
0: 그 작품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1: 네.
0: 아무래도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한 좀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
1: 네, 네.
0: 그런 걸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

0: 이런 작품에 좀 참여를 할 때는 네. 다른 작품을 할 때와 네. 좀 마음가짐이 좀 다르다거나 뭐 그런 약간 태도의 좀 차이 같은 게 좀 혹시 있을까요?
1: 뭐 태도의 차이라기보다 조금 이제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역사적인 일이나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룰 때 이제 이 영화를 보고도 어떤 분들은 재밌다는 말씀을 못 하세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네.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걸 영화로 소비하는 것들이 맞나 싶고 저도 그렇고 약간 엄숙하게 다가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런데 그 이제 창작물로 보고 영화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있지만 이게 창작물로서 많은 얘기들이 얘기되고 그랬으면 좋겠는 바람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거는 그런 거는 작가분이나 연출님이 생각하실 거고 저도 동의를 했다면 살을 붙이 치고 창작물로 보이게 하는 거는 이제 배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 그건 기본값인데 어떻게 더 재밌게 할까 어떻게 흥미를 느끼게 하실까 따라오시게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저는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셨겠지만 애니메이션 테이리에서의 목소리 네. 연기 되게 좋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는 염혜란 배우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아. 얼굴이 보이지 않는 작품인데 얼굴이 보였어요. 아.
1: 네. 어렵더라고요. 저는 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애니메이션이니까. 네. 제가 목소리 근데 와 목소리 연기 목소리만 하는 게 더 힘들구나.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목소리만 해야 되는 거여서 네. 그래서 또 더 어렵더라고요. 뭔가 어려운 걸 하고 나면 그래도 좀 깊어질까요? 좀 달라질까요?
0: 아, 저 테일이 마지막 장면에서 엄청 울었어요.
1: 아 그건 네. 안 울 수가 없긴 하죠. 네.
0: 네. 그때는 테일이 에서 그 엄마의 목소리 때문에 사실 울게 엄마의 말 때문에 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 순간들이어서 제가 만나면 그 테일이 목소리 연기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1: 제가 너무 요즘 감사하다는 네. 인사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유.
0: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네. 이혜경 씨 저희 청취자분의 질문은 네. 이 영화를 보셨대요. 네. 영화를 보고 이제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관객인 저는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네. 뭔가 좀 비극적인 감정에 좀 잠기게 되고 네. 뭔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 정작 그 인물의 삶을 영화에서 자기의 몸으로 살아낸 염혜란 배우님은 혹시 이런 작품의 촬영이 좀 끝나고 나면 그 좀 무거운 감정 때문 그 감정으로부터 어떻게 좀 자신을 좀 지켜내게 되는지 그 감정에서 어떻게 좀 빠져나오는지에 대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1: 저는 뭐 어떤 작품 좀 힘든 작품 하면 저는 좀 빨리 빠져나오는 스타일이고 네. 바로 또 삶을 사는 배우라서 밥도 해야 되고 충분히 자고 싶어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뭔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좀 많이 돌아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극할 때도 선배들이 그거 잘해야 된다라고 많이 알려주셨고 그거에 너무 오래 일하려면 그거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결국 나를 좀 지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어서 그래서 이제 너무 깊이 그런 뭐 그랬다가도 얼른 돌아오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러고 나면 한번 찍고 나면 다 뭐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득 이제 몸이 아프다든지 큰 작품 끝내고 나면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 이제 제주도는 사실 그 전에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만 느껴지다가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도 좀 미안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아우 세상에 예, 막 양가적인 감정이 막 떠오르고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그렇게 접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또 어떤 분들은 그 포스터를 보고 너무 무거울까 봐 너무 네. 힘들까 봐 또 못 보시는 분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냥 네. 찾아가는 얘기라 점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도 따라가시기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0: 엄마와 아들의 시퀀스들은 저 되게 좋았어요.
1: 네네. 저한테도 숨구멍이었어요. 네. 숨구멍.
0: 제 기준에서는 I Can Speak 때부터 염혜란 배우님이 확 제 네. 시야에 좀 들어온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전에도 계속 활동을 해오셨지만. 네네. 근데 보통 어떤 작품을 많이 지금 만나면 관객분들이 이야기를 하나요? 어떤 작품부터 뭐 배우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뭐 이런.
1: 저는 그래서 너무 복받은 배우인 것 같아요. 다 좀 네. 작품이 다르세요. 와. 가장 많은 작품이 폭삭이긴 하고요.
0: 네.
1: 폭삭

0: 때문에 팬클럽도 생기고 약간 그랬는데 폭삭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더글로리 네. 말씀도 하시고 마스크걸 말씀도 하시고
1: 네.
0: 또 맞아요. 드라마는 또 디어 마이 프렌즈라고 나문희 쌤 찍었던 네네. 옛날 것도 말씀하시고 이래서
1: 네.
0: 아, 저 진짜 너무 재산이 많은 배우 같아요. 좋은 작품 맞는 게 제 재산이잖아요. 근데
1: 네.
0: 아, 좋은 작품을 이렇게 많이 하다니 웬 복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네.
1: 그러니까요. 제가 여별한 배우님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세상 필모그래피를 보는데
0: 네.
1: 와.
0: 그쵸, 좋은 작품 많죠. 세상에.
1: 다른 배우들이 보면 진짜 배 아프겠는데
0: 네네, 맞아요.
1: 싶은 필모인 게 네. 배우분들이 늘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0: 네.
1: 뭐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작품이 저의 좀 대표작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 새로운 작품이 대표작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0: 네,
1: 하지만
0: 네.
1: 그게 실현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뭐 10년 전에 찍은 게 아직도 자기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는 경우도 많고
0: 그러네요.
1: 근데 지금 작품이 매년 찍을 때마다 그 작품이 새롭게 대표작으로 지금 갱신이 되는 필모를 쌓아오셨어요. 근데 I Can Speak 당시 인터뷰를 보면
0: 네.
1: 연극을 15년간 하면서 오히려 좀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다면 지금은 계속 좀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게 좀 재밌다란 말씀을 그때 좀 하셨거든요. 그렇게 좀 조금은 목적을 갖고
0: 네.
1: 나의 새로운 쓰임새를 계속 좀 찾아내려는 선택의 결과인 걸까요, 이것이?
0: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올 때마다 너무 좋은 작품이어서 덥석덥석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무조건 해야지 이랬던 작품이 최근에 정말 많았고요.
1: 네.
0: 그래서 저의 선택의 결과로 뭐 이거 놓고 선택하진 않았었어요. 오히려 그냥 선택이 쉬웠죠. 이건 해야지 이런 작품들만 최근에 많이 있었고
1: 네.
0: 근데 이제 요즘 쉬는 기간에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작품을 앞으로 하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 아 약간 이제 저는 고정화되는 건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판에서도 뭔가 고정화되고 있다. 지금 뭔가 나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생기고 있다 그럴 때 이제 조금 뭔가 아 좀 실증도 나고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연극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서 굉장히 저에게 새로운 얼굴들을 자꾸 제시해 주는 작품들이 들어오니까 아 이거 재밌다 하면서 앞으로도 뭔가 조금 제 도전이 좀 되고 새로운 얼굴을 보여드리는 작품을 선택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1: 지금까지 필모 중에서 그래도 제 기억에 제일 새로운 쓰임새는 어쩔 수가 없다.
0: 맞아요. 네.
1: 배우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0: 네.
1: 나한테 이런 배역을 준다고?
0: 네.
1: 라고 하는 어떤 좀 놀라움의 정도가
0: 네네.
1: 어쩔 수가 없다가 좀 제일
0: 맞아요.
1: 좀 크지 않았어요?
0: 네네.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그 가장 그냥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로 여배우 같은 배우는 아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직업이 여배우래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도 감독님 앞에서 30명 이상은 떠오른다라고 얘기했어요. 30명이 뭐야? 200명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보다 잘할 수 있는 배우들이.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그냥 어떤 고정관념으로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는 작품하면서는 아니 내가 20년 넘게 배우를 했는데 내가 여배우가 아니면 누가 여배우야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만의 것을 찾을 걸 왜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1: 그렇게 새로운 쓰임새를 찾는 과정 중에 할리우드 진출
0: 네.
1: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지금 그건 구체적으로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지훈 감독님 작품은?
0: 네네. 편집하고 계시고.
1: 아, 촬영은 다 끝났어요?
0: 촬영은 다 끝났어요.
1: 네.
0: 네네. 오히려 내 이름은 보다 촬영은
1: 네.
0: 먼저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거 촬영하고 바로 내 이름을 찍었어요.
1: 그게 뭐 네. 내용이 잘 알려진 게 없어서 거기에서 그럼 영어로 연기를 하시나요?
0: 저는 영어로 하지만 한국말도 많이 하고요. 저는
1: 네.
0: 영어를 막 유창하게 쓰는 사람은 아니고
1: 네.
0: 그리고 한때 젊었을 때 유학파였던 사람이 쓰는 언어.
1: 오,
0: 네.
1: 기대가 됩니다. 네. 제주도 사투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어로 연기하는 여멸한 배우님을 만날 수 있는 거네요. 장르 정도만 좀.
0: 장르? 그걸 네. 스릴러라고 해야 될까요? 스릴러? 네. 네.
1: 그렇군요. 1388번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은 지금 배우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어떤?
1: 네. 지금까지는 어쩌면 그 전까지는 네. 그냥 연기만 하면

0: 되는 어떤 네, 네. 그런 배우였다면 네. 이제 스타가 되셨잖아요. 네. 연기만 할 때와는 다르게 연기 외적인 활동 어떤 뭐 이런 뭐 인터뷰를 포함해서 네, 네. 연기 어떤 외적인 모습까지 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네. 어떤가.
1: 아~ 네. 네, 사실은 피하고 싶긴 해요. 인터뷰는 정말 다음에 보면 너무 창피하고요. 내가 이런 말 왜 했지? 이러고.

0: 뭔가 그때 감정이 아닌 것들을 덧붙이게 되고 더 포장도 되고 뭐 솔직한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홍보를 하는 게 네. 그냥 저는 그냥 작품으로 보여지고 그게 느껴지시는 게 다인 것 같은데 거기다 네.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방해해드리는 것 같고 약간 네. 솔직한 모습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래서 굉장히 힘들긴 한데 어쩔 거예요. 그냥 해야죠. 해야죠. 네, 네.
1: 그러고 보니 예전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를
0: 아우 네. 제발 제발
1: 그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어떤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네, 네, 네. 지금도 그 말은 좋아하고 네. 그 말에 좀 의지하는 편이신가요? 네. 어떤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니 새로운 어떤 선택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0: 그렇다기보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동극을 오래 했었거든요. 네. 아동극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공연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네. 우리가 전달하는 것들을 다른 네.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연극은 하는데 네. 아, 이 친구들이 저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럴 때가 있어요. 막 그러니까 헌타가 올 때가 있어요.
1: 앞에선 진지하게 하는데
0: 네. 저희는 뭐 여우를 네. 표현한다 그러면 불빛 나오면은 네. 그냥 무서워 이 정도만 하면 좋겠는데 막 때리러 나오고 막 이제 네. 공연장에 막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체 관람 같은 거 할 네. 때는 진짜 한참 잘하는 청소년들을 모아놨으니 네. 불 꺼지면 이제 쟤네 그렇죠. 모아놔보자 불을 켜고 막 이러면은 이제 정말로 너무 속상해요.
1: 사실 그때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0: 네네. 네. 자기네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면은 그때 이제 너무 그거는 이제 저희는 영화는 틀고 나면 끝이지만 연극은 바로 앞에서 숨결을 그죠.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실망스럽고 힘들거든요. 근데 네. 그때도 아니 이 친구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느꼈으면 좀 느끼는 애가 있을 거야. 나도 그랬고 이 중에 어떤 애는 그냥 이미지라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약간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모른다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티고 최선은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한 게 결과로 나오진 않더라도 결과가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어떤 걸 드릴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1: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바다가 네. 은빛 바다가 아름답게 넘실대서 5, 6교시쯤 되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못할 정도의 고향을 떠나서 예, 서울에 와서 조금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연기에 도전을 해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지금까지 배우 염혜란이 걸어온 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스스로를 좀...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네.
0: 저는 요즘 이렇게 팬분들을 만나고 저한테는 한 번도 있었던 상상도 못해봤던 경험들을 하면서 네.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보통 사람 같고 그냥 평범하고
1: 네.
0: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제 자신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왜 좀 더 대단한 사람이 못 되나 왜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못 되나 제 자신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늘 왜 아쉽기만 하지 늘 그냥 한 85점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점수로 매기지 못할 만큼의 연기는 안 되는 걸까 뭔가 자신을 좀 자책하게도 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지금 뭐 어떤 그런 지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자꾸 미약했던 존재가 뭐를 하나씩 만들어가고는 있구나. 그러다 보면 언젠가 좀 뭐 개미굴처럼 뭔가 좀 커지고 확장돼 있지 않을까? 나는 너무 작지만 뭔가 그런 그냥 바람으로 하루하루 견디는 거죠. 한 작품 하는 거죠. 뭐. 네.
1: 이게 뭐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요.
0: 네네.
1: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맞긴 한데 그냥 평범하기만 하지 않아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인데 작품 안에서 네. 그 환경 내에서 평범하지 않은 선택과 행동을 하는 인물을 연기를 하시거든요.

0: 그러니까 그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가령 82년생 김지영 같은 영화에서의 아주 그 짧은 역할,
1: 네네.
0: 버스에서 도와주는 그 승객 역할 같은 것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평범한 우리들은 실제로 그런 행동을 못할 경우가 많은데 그걸 그래도 영화 안에서 해내는 어떤 인물들을 연기해 주시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가 보기에는 영웅인 거죠. 네. 그런 캐릭터를 그동안 계속 해오신 거죠. 저는 이번 영화에서의 정순도 평범하지만 네. 어쩌면 평범한 우리는 결코 하지 못할 어떤 행동이나 선택이나 마음까지 해주는 인물을 연기하고 있어서 관객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1: 아유, 고맙습니다.
0: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마지막 신청곡이 될 텐데 네. 브라이언 아담스요.
1: 이건 영화음악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나오면 제가 어떤 음악을 내가 제일 처음 들었던 영화음악이 뭐지? 이렇게 네.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0: 네.
1: 이 로빈훗이라는 영화를 네. 처음 중학생 때 단체 관람했던 영화예요.
0: 케빈 코스트너.
1: 네. 그 케빈 코스트너가 줄을 잡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오는 장면이 네. 얼마나 가슴을 설레게 했는지 네. 그때 생각이 나서 네, 그때 생각이 나서 한번 골라봤어요. 네.
0: 그때만 해도 내가 저 스크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신 거 아니에요?
1: 제가 그때 찍었던 영화 배우를 만난 적이 있어요.
0: 오.
1: 네, 그 영화에 출연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0: 아.
1: 너무 놀랐어요. 어머.
0: 와.
1: 네네.
0: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분과 함께 뭔가 하는 게 좀 공개가 되면
1: 네네네.
0: 그때 또 이야기를 들을 게 올 것 같습니다.
1: 네.
0: 4월 15일에 개봉한 영화 내일 이문의 염혜란 배우님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 알지만 그때 또 라디오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올해가 긴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절반? 네. 아,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매란 배우께서 중학교 때 본 영화 의적 로빈후드로 소개된 영화에서 브라이언 아담스의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Everything I do for you.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Mummy's been having a lot of big feelings recently.
1: Like how?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충주시 중원대로 3250 HLAO MBC 충북 FM4입니다.

초단파 88.7MHz, 출력 3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충북 FM4U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로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의한 분야별 방송 책임자는 제작의 오규익, 광고의 이영락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충북 FM4U와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충주입니다. HLAO FM, MBC 충북 FM4U.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

0: 지는 1등.
1: 돌아온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땀 타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년 12달 각 달에는 예쁜 순우리말 이름이 있는데요. 1월은 새해 아침 해가 힘차게 솟는다고 해서 해오름달,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라고 해서 매듭달, 이런 식입니다. 그럼 5월의 순우리말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푸른 모든 이의 달이라고 해서 푸른 달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름이 너무 예쁘죠. 근데 이 푸른 달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푸른 만원짜리 지폐가 참 많이 나가는 날이지. 자, 우리 빵그리 분들 지금 다들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가요? 지갑 속 푸른 만원짜리 지폐들이 새어나가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푸른 달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5월 3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3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모카의 해피였습니다. 여러분 연휴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또 뭘 하시나요?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래도 쉬엄쉬엄 보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3일이나 더 쉴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행복에 겨워하실 것 같고 그렇네요. 근데 푸른 달이라는 이름 너무 예쁜데요? 5월 이번 달에 경조사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참 행사가 많잖아요. 저는 아직 아이는 없기 때문에 어버이날만 무사히 잘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현명하게 행복하게 잘 쓰시길 바라겠고요. 매주 일요일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다들 모르겠어요.

0: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4: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3: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4: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큐레큐레.

0: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경입니다.
0: 아, 5월이에요.
1: 아, 그러니까요.
0: 더워요.
1: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죠. 아, 4월에 갑자기 한번 더워지더니 금세 순식간에 한여름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1: 맞습니다.
0: 작가님은 아카펠라 그룹 나린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1: 네네.
0: 5월에는 아무래도 공연이 가족 단위로들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성원 리스트도 좀 고려를 하시나요?
1: 무조건 고려해야죠. 또 그런 걸 원하시고 저희를 섭외하시는 거기도 하고요.
0: 그렇겠네요. 네,
1: 아무래도 아카펠라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또 부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요청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일단 애기들 많은 공연에서는 여전히 골든,
0: 그렇죠. 네, 신나는 것들
1: 불러줘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어르신들 많은 공연에서는 트로트도 부르고 아니면 뭐 남녀노소 즐기는 곡들은 붉은 노을, 이 밤이 지나면 이런 곡들 저녁 공연에는 그런 다양한 레퍼토리 이렇게 불러드리면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요.
0: 그렇죠. 따라 부를 수 있는 곡들이니까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럼 클래식한 라디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삶을 관통하는 작곡가 명언 모음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좀 다른, 색다른 특집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영디는 명언 좋아하시나요?
0: 제가 좋아할 것 같나요? 어떨 것 같나요?
1: 사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0: 네.
1: 영디가 급하게 뭘 찾아보는 걸 제가 봤는데
0: 그러니까요. 네,
1: 평소에 명언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0: 아, 저는 그 뭐랄까요?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약간 뜬구름 잡힌 이야기?
1: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0: 네, 저는 직관적이고 그냥 바로 와닿는 내용들이 좋지 뭐 예를 들면 현재를 즐겨라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런 게 좋지 뭐 갑자기 뭐 인생은 멀리서 보면 뭐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약간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1: 뭐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냥 확 와닿는 그런 명언들.
0: 작가님은요?
1: 저는 명언들 평소에 뭐 SNS 하다가 종종 마음에 와닿는 명언들 있으면 좀 이렇게 저장해놓기도 하고.
0: 저장하시라고요? 네,
1: 그런 편입니다.
0: 그럼 다시 보세요? 저장하고?
1: 다시 보는 것도 있고 그렇게 잊혀지는 것들도 있고요.
0: 저는 제 피드에는 절대 그런 게 뜰 일이 없어요.
1: 안 뜨나요?
0: 근데 뭐 보질 않으니까
1: 그쵸.
0: 한번 봐도 그냥 넘기니까 네네네. 안 뜨더라고요. 웃기거나 뭐 재밌거나 이런 거 자극적인 걸 보고
1: 그냥 재밌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0: 네. 아, 그렇군요. 오늘은 그런데 명언 모음이라고요.
1: 맞습니다. 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문득 클래식 작곡가들이 남긴 명언은 또 없을까 싶어서 조금 더 알아보게 됐습니다. 작곡가들의 어떤 삶의 철학이 담긴 그런 명언들인데요. 마음을 다잡아주는 이 단단한 문장들 음악과 함께 들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삶의 태도들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뭐 저는 그렇지만 우리 빵그리분들 중에서는 명언 좋아하시는 명언 수집가분들 또 많잖아요.
1: 그렇죠.
0: 다들 귀가 솔깃해져서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작곡가는 누구인가요?
1: 네, 첫 번째 작곡가와 명언은

0: 이 브람스의 명언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노력이 없다면 창작도 없다. 노력 없이 받은 영감은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오. 라고 브람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브람스의 삶 자체가 조금 그랬는데요. 번뜩이는 천재성보다 갈고 닦는 이 장인 정신을 믿었던 브람스였습니다. 지독한 완벽주의자이기도 했어요. 첫 교향곡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고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작품들은 미련 없이 폐기 처리했다고 합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네, 그 정도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는 이 브람스 작품들은 그 까다로운 이 완벽주의자의 검열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작품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1: 그러네요. 네.
0: 눈에 보이지 않는 영감을 기다리기보다 매일 같은 루틴으로 책상에 앉아 끝없이 고뇌와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작사가나 뭐 작곡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루틴을 지켜서
0: 맞아요.
1: 작곡이나 작사하시는 분들도 그쵸.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휘리릭 하고 좀 다시 여유 있게 살다가
0: 하는 분들
1: 있잖아요. 근데 저는 루틴을 지켜가면서 사는 분들이 더 대단하다라고 한편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0: 아, 그런가요?
1: 왜냐면 자기 자신을 다 잡는 게 워낙에 어렵잖아요. 특히 예술이란 분야에 있어서.
0: 맞습니다.
1: 네, 그런 면에서는 브람스 대단하네요.
0: 그렇죠. 네, 이 대단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유명한 헝가리 무곡 5번은 최근에 저희가 들어봤기 때문에 사실 이 헝가리 무곡이 총 21곡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헝가리 무곡 17번과 20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0: 물론 5번보다는 좀 덜 유명하지만 역시 이 까다로운 완벽주의자의 기준을 통과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작품 번호 17번 그리고 20번 들어보겠습니다.

0: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작품 번호 17번, 작품 번호 20번 감상하셨습니다.
1: 네.
0: 뭔가 무겁기도 하고 약간 좀 빨라졌다가도 또 다시 느려지고.
1: 그렇죠. 수시 음악의 특징입니다.
0: 그러네요. 예,
1: 느렸다가 빨랐다가 확확 변하는 것이.
0: 작품 번호 17번이 처음엔 뭔가 또 어둡고 긴장되는 느낌으로 시작했다가 이후에 열정이 폭발하는 느낌이라면 또 작품 번호 20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휘몰아치는 느낌도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서 노력 없이 받은 영감은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브람스의 명언 그리고 음악 작품까지 함께했고요. 이어서 또 다른 대단한 명언을 남긴 작곡가 만나봐야죠. 누굴까요?
1: 네,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할 명언들 중에 가장 와닿았던 명언이었습니다. 시벨리우스라는 작곡가의 명언인데요. 비평가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라. 비평가를 기리는 동상은 세워진 적이 없다. 라는 명언을 뱉었다고 합니다. 네.
0: 첫 번째 문장은 오 하다가 갑자기 동상은 세워진 그렇죠, 적이 없다 해서 그렇죠. 머리를 쾅 때리네요.
1: 맞습니다. 이 타인의 시선, 뭐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 또 가장 필요한 명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0: 네.
1: 실제 시벨리우스 역시 북유럽 출신 작곡가이다 보니까 당시 유럽 음악의 중심지였던 이 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서유럽의 비평가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촌스럽다, 좀 구식이다 라거나 지나치게 어둡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해요. 유행하던 세련된 낭만주의를 따르는 대신 핀란드의 거친 자연과 신화를 자신만의 묵직한 색채로 그려냈고 오늘날 시벨리우스는 이 핀란드의 국민 작곡가가 될 정도로 아주 대단히 인정받는 작곡가로 자신의 명언처럼 네. 이렇게 우뚝 서게 됐습니다.
0: 작가님은 어떠세요?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뭐 시청자든 뭐 그렇죠. 청취자든 뭐 그렇죠, 그렇죠. 관객이든 평가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1: 맞습니다.
0: 모두. 좀 지나치려고 하시나요? 좀
1: 사실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 제가 이 명언이 와닿았던 거겠죠.
0: 네,
1: 이게 어쩔
0: 그래요.
1: 수 없는 것 같아요. 칭찬 100개 댓글보다 약간 그런 조금 안 좋은 댓글 하나가 더

0: 기억에 남고. 그게 물론 저는 이제 일방적인 약간 비난이라고 하죠. 예, 비난 섞인 댓글은 잘 없긴 한데 약간 그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댓글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쓰이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제가 소화하느냐가 또 제 어떤 능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1: 저도 그냥 무조건적인 비난은 정말 신경도 안 쓰여요.
0: 네네네, 그렇죠. 맹목적인.
1: 맞아요. 네네. 근데 아 이건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오래 남긴 하더라고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잘해야죠.
0: 잘해야죠. 네. 자, 이 11 뉴스의 작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투오넬라의 백조라는 작품인데요. 핀란드의 서사시 칼레발라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죽음의 섬 투오넬라 주위를 한가로이 떠다니는 검은 백조를 묘사한 그런 서사시라고 하는데요. 잉글리시 호른이라는 악기가 등장하는데 이 잉글리시 호른의 길고 구슬픈 솔로 선율이 마치 백조의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애절한 선율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1: 네, 바로 감상해보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투오넬라의 백조 함께 들으시죠.

0: 클래식한 라디오 이번 주에는 삶을 관통하는 작곡가 명언 모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요. 시벨리우스의 투오넬라의 백조였습니다.
1: 네.
0: 처절한 그 구슬픈 느낌이
1: 그렇죠.
0: 있네요.
1: 맞습니다.
0: 이게 잉글리시 홀은이라고요?
1: 맞습니다. 네.
0: 자, 이렇게 해서 시벨리우스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작곡가는 또 어떤 명언을 남겼나요?
1: 네, 다음은 차이콥스키의 명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악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는 아주 짧고 굵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0: 네.
1: 이 차이콥스키는 여리고 좀 소심한 성격으로 평생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갔던 작곡가였습니다.
0: 네.
1: 스스로를 세상의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했고요.
0: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아닌가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선율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또 밝고 찬란한 네. 선율들도 많아서

0: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라고 조금 이렇게 물음표가 뜰 수도 있는데 실제 성격은 예, 아주 이랬습니다.
1: 그랬군요. 네.
0: 이런 차이콥스키에게 작곡은 단순히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고통을 밖으로 쏟아내고 정화하는 유일한 추구였죠. 그러니까 본인의 내면이 이렇게 힘드니까 네. 음악에서나마 그렇게 밝고 찬란한 선율들을 많이 작곡했던 것이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1: 안타깝네요.
0: 네. 음악을 듣다 보면 이렇게 뭐 고향감이라든지 행복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1: 네.
0: 그때 저는 이 말이 또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음악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요.
1: 네. 네.
0: 자, 차이콥스키의 녹턴 작품 번호 19번 중 4번 곡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873년 발표한 6개의 소품 중 네 번째 곡인데요. 화려한 기교 대신 차분하고 깊은 애수가 곧 곡 전반을 지배하는 곡이고요. 원래 피아노 곡으로 쓰였는데 사실 피아노 곡보다 첼로 버전으로 편곡된 버전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첼로 버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차이콥스키의 녹턴 작품 번호 19번 중 4번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0: 네, 방금 들으신 작품은 차이콥스키의 녹턴 작품 번호 19번 중 4번 곡이었습니다.
1: 네.
0: 확실히 첼로의 낮은 음이 주는 애절함이
1: 그렇죠.
0: 달라요.
1: 네.
0: 전 바이올린보다 듣기 편하고 좋은데요.
1: 공감합니다.
0: 네. 또 녹턴 하면 많은 분들이 쇼팽을 떠올리잖아요.
1: 그렇죠.
0: 이 쇼팽의 녹턴과 차이콥스키의 녹턴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녹턴, 이 야상곡이라고도 하죠. 이 녹턴이라는 형식은 쇼팽에 의해서 이렇게 정립되었지만 차이콥스키는 여기에 러시아적인 서정성을 또 담아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쇼팽의 녹턴이 조금 더 화려하고 장식적인 느낌이라면 차이콥스키의 방금 들었던 이 녹턴은 훨씬 더 담백하면서도 가슴을 파고드는 이런 애절한 노래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0: 노래에 가깝다. 네. 이렇게 작곡가들이 남긴 명언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자기가 한 말이 이렇게까지 후세에 널리 사용될 줄 알았을까요?
1: 그렇죠. 그냥 뭐 툭 던진 걸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아마 다음으로 만나볼 작곡가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작곡가 누구인가요?
1: 네, 다음 작곡가가 남긴 명언은 가장 짧고 굵습니다. 네, 슈만 작곡가가 남긴 명언인데요. 열의 없이 일하느니 쉬는 게 낫다.
0: 너무 찔리는 말이네요. 어떻게 저한테.
1: 좀 찔리셨네요.
0: 네, 저를 혼내는 말인데요.
1: 열이 없이 일하니 그냥 쉬어라. 예, 이런 명언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0: 네.
1: 네, 어떤 일을 할 때 그 안에 진심과 열정이 없다면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이 슈만의 단호한 철학이 느껴지는 명언이었는데요. 슈만은 특히 이 감정이 고조됐을 때, 이 열정이 넘칠 때 엄청난 속도로 또 곡을 쏟아냈던 작곡가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작곡가 집중 탐구에서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0: 네.
1: 결혼에 성공했던 1840년 가곡의 해가 바로 그런 시기였는데요.
0: 네.
1: 의무감으로 곡을 작곡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뜨거운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정말 프로라면 네. 내가 자신이 없고 잘 못하는 분야더라도 그렇게 보이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1: 그렇죠. 맞아요.
0: 예를 들면 뭐 작곡가들도 난 오페라 전문이어도 뭐 이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 오페라가 아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완성도 있는 결과물은 내야 하잖아요.
1: 해야죠.
0: 근데 쉽지 않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에 조금 더 열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자, 이 슈만의 헌정 위드뭉이라는 작품 준비해봤는데요. 슈만이 결혼식 전날 아내가 될 클라라에게 헌정한 가곡집 미르테의 꽃의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가곡을 리스트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해 원곡의 이 서정성에 화려한 기교를 더한 버전이 있거든요.
0: 네.
1: 개인적으로도 또 피아노 버전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이 가사 없이 피아노 선율만으로도 이 벅차오르는 사랑과 슈만의 열정 그리고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슈만의 헌정 리스트의 편곡 버전입니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0: 한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알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알클타이.
4: 키 더 늦기 전에 알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알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8: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슈만의 헌정 리스트의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9: 네.
8: 오, 선율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9: 그렇죠.
8: 네. 네. 그 사랑이 느껴져요.
9: 맞습니다.
8: 얼마나 기뻤을지.
9: 가곡의 선율 자체가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피아노 편곡 버전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8: 네.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삶을 관통하는 작곡가 명언 모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 마지막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곡가는 어떤 명언을 남겼나요?
9: 네, 마지막 명언은 아주 묵직한 명언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가 남긴 명언인데요. 삶의 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죽음 속에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8: 네.
9: 말러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과 늘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음악적 탐구의 핵심이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형제들의 죽음을 말러가 목격했고 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린 큰 딸을 잃었으며 본인 또한 심장 질환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는 등 평생 이 죽음의 공포와 대면하고 살아갔습니다.
8: 네, 그러네요.
9: 그렇죠. 그래서 이 말러의 작품 속에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늘 불길하거나 슬픈 선율이 교차해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게 바로 언제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러의 철학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 그러니까 그런 뭔가 사유 때문에
9: 그쵸.
8: 내 생각으로 아, 우린 죽음과 함께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 죽음이 항상 곁에 있었네요.
9: 맞아요. 삶 자체가 죽음의 목격이었고 죽음에 대한 선고였고 했으니까요.
8: 네.
9: 네. 자,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 이 작품으로 한번 마무리해볼 텐데요. 말러가 6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입니다. 인간의 사후 세계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담아낸 작품이고요. 그중에서 5악장은 그 장대한 여정의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도입부의 거대한 절망의 외침이 지난 뒤 멀리서 심판의 나팔 소리와 고요한 합창이 들려오는데요.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지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는 그런 철학이 담긴 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 네.
9: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 중에서 5악장 들어보면서 마무리해볼 텐데 굉장히 긴 악장이에요. 30분이 넘어가는 그런 대악장인데 방송 시간 때문에 이제 끝까지 들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악장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8: 네, 이 합창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러가 독일의 시인인 프리드리히 클롭슈토크의 시 부활에서 영감을 받아서 직접 가사를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살기 위해 죽으리라 부활하리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말려의 철학이 반영이 돼 있네요.
9: 그렇죠.
8: 삶의 한
9: 네.
8: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죽음 속에 있다. 아, 일맥상통합니다.
9: 네.
8: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끝곡으로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 5악장 남겨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0: 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오엔 원디랑.
1: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7: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풍경에서 만나는 특별한 여정. 천년의 숨결이 흐르는 참하고도와 신선히 머물던 3,000개의 보물이 장가계로 해외문화 탐방을 떠납니다. 청주공항 직항으로 편안하게. 접수문의 미담투어 043-260-1653 MBC 충북 후원입니다.
10: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요즘 서울 송파구에 떠오르는 이색 카페가 있어요. 커피가 맛있어서 유명해진 건 아니고요. 도파민 가득한 썰로트 때문인데요. 손님들이 직접 주제에 맞는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노트에 이렇게 적어서 서로 공유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썰노트 주제가 심상치 않아요. 이 주제별로 노트가 따로 있거든요. 자, 어떤 걸 보면 내 인생 최악의 애인, 또 어떤 걸 보면 자기 전 떠오르는 나의 흑역사, 뭐 이런 게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익명이다 보니까 솔직하고 현실적인 사연 너무 많아서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해요. 이게 사실 라디오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내일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각자의 썰, 이야기 남겨주고 가시잖아요. 자, 오늘 우리도 도파민 넘치는 얘기 좀 해볼까요? 어디서도 말 못할 이야기들 익명 보장 제가 해드릴게요. 굿모닝 FM에 마음껏 털어놔주세요.

0: 5월 3일 일요일 굿모닝 FM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휘성 가슴 시린 이야기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 검색해 보시면 또 사진 또 나오거든요. 송파구에 이제 썰로트 카페 이렇게 하면 나올 건데 궁금하다. 열어보고 싶다. 자기 전 떠오르는 흑역사, 내 인생 최고의 나쁜 애인 이야기들. 가로 열고 도파민주의라고 돼 있어. 아이, 하나씩 듣고 싶다. 우리 여진 작가 이야기 하나 듣고 싶어요. 전 애인 중에 잠수 이별 있어요, 없어요?
1: 잠수 이별 있죠.
0: 있어요? 본인이 했어요?
1: 아니요, 상대가.
0: 아, 여진 작가 좀 파내야 돼. 아이,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실까요? 제 전에 사귀었던 여친은 저랑 일단 해외여행을 한번 갔어요. 예, 가서 요트를 하나 빌려. 얼마나 멋져요. 타이타닉 영화 같지 않아? I'm a king! 그걸 이제 제 여자친구가 손 벌려서 딱 하면 제가 뒤에서 내려와. 뭐 하는 거냐, 거기에. 내려와. 예, 그리고 내려오게 하고 저는 거기 누워서 선탠을 하고 전신 화상을 입고 그때 제 사귀었던 그 전 여친이란 그 놈은, 죄송합니다. 그 분은, 그거 말려서, 그 몸 타! 이렇게 해서 불러서 깨워서 들어갈 만도 한데, 지만 들어가서, 맛있는 과일 먹고 그 안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전신화상은 저만 입었습니다. 그 헤어진 여친, 예,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제가 오늘 밝히는데, 잠시 후에 누군지 밝히겠습니다. 도파민 터져요? 난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내 인생 최고의 스캔들이 이 사람이라니 속이 터져. 알만한 사람 알겠지만 넘어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입니다. 잠시 후에는 영원의 행복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SNS 카페 블로그 등에 남겨주신 굿모닝 FM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저희가 단돈 영원에 직접 찾아와서 소개까지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부는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과 함께하는 깨어난 김의 역사 일주. 어제 이어서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알아야 될 건 알아야죠. 함께해 주시고요. 일요일 3, 4부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겠습니다.

0: 하는 시간인데 오늘 도파민 여기서 터트립니다. 저의 엑스 걸프렌드 연예인 가수 나영건 씨와 함께 미안해요. 나도 기분 나빠요. 윤건 뮤직 함께 할 거예요. 예, 기대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사인 전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영원의 행복 시작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강호 온라인
6: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강호 온라인
6: 열혈강호 온라인.
8: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9: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8: 아하.
10: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여러분이 각종 SNS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에 적어주신 굿모닝 FM 관련 글들을 제작진들이 직접 찾아서 소개해드립니다. 100원 50원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습니다. 영원의 행복. 행복합니다. 많이 올려주세요. 인별그램 오랜만에 갑니다. 전보현님이 올려주신 사진인데 본인 휴대폰에 샵 8000번 문자 메시지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2026년 3월 10일 로테이션 퀴즈 1등 하셨어요. 그날 정답이 김나진 아나운서였거든요. 신해영역 상품으로 한 달 만에 닭고기 선물 세트 받으셨다면서 인증 사진도 올려주셨습니다. 와, 이게 신해영역자는 진짜 귀하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됐나? 와, 뭔가 복권 당첨처럼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저희도 매일매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엄청 귀하네요. 아, 참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축하드리고요. 대단합니다. 지재웅님이 또 인별에 올려주신 포스트 소개해드립니다. 3년 도전 끝에 굿모닝 FM 대입니다. 신의 영역 성공! 감격! 오, 신의 영역자들이 자랑 많이 하네. 이 게시물이 이 계정에 올려있는 유일한 피드입니다. 와, 굿모닝 FM을 또 녹음해서 올려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지난주 전민규 총장님이 진행했던 로테이션 퀴즈에서 1등을 또 차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너무 축하드려요. 뭐 이렇게 뭐야, 능력자야? 이게 되는 분들이 되네. 또 인별그램의 로테이션 퀴즈 신의 영역 성공에 인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주 저희가 신의 영역 뽑으니까 다섯 분 이렇게 뽑고 있는 거잖아요. 1년 했으니까 이제 신의 영역 도달하신 분들이 한 200명 넘을 거예요. 신들끼리도 한번 소통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 신의 영역 이래서 됐다, 솔직히 문제 안 듣고 올렸는데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솔직히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 예, 고백과 함께 인증 많이 올려주십시오. 우리 함께해요. 아, 참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뿌듯하네. 행복합니다. 자, 이번에 온라인 커뮤니티 디땡 인사이드 갑니다. 굿모닝 베이스볼이 이제 다시 시작한 지 2주차인데 이곳에 야구 관련 글들 많이 올리시잖아요. SSG 랜더스 갤러리로 갑니다. 아침 라디오에 박성환 얘기 플러스 박성환 응원가 나온다 크크크크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박상환 선수 이제 개막 후 연속 경기 안타 신기록 세운 선수이고요. 굿모닝 베이스볼 시간에 저희가 응원가 문영 PD가 진짜 준비 제일 많이 해요. 어떻게 이렇게 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쓰러지는데 우리 수민 작가처럼 삼성 라이언즈 갤러리에도 출근길 라디오에 엘도라도 나온다 크크 타팀 팬인데 나도 모르게 최애 강사 삼성 외침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브랜드랜드 삼성 편에 삼성 응원가 틀어드렸었는데 다 들으시네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라디오에서 야구 응원가가 실황으로 나온다. 굳이 이건 찾아보지 않아도 굿모닝 FM 테임입니다가 유일입니다. 유일. 문영 PD가 이거 진짜 고심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올 시즌도 저 테디와 함께 야구 즐겁게 한번 즐겨보시죠. 김나진 아나운서 덕분에 저도 야구 즐기고 있습니다. 아유, 행복합니다. 자, 이쯤에서 신청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매동초 2학년 5671번님의 신청곡 이무진 에피소드 그리고 이어서 2488번님의 신청곡 박재범의 쪼와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굿모닝 FM태입니다. 영원의 행복 여러분들의 신청곡까지 함께 듣고 있어요. 이무진의 에피소드 박재범의 좋아. 자 다음은 네이땡 블로그로 가봅니다. 제가 이제 단독 콘서트 한 지가 벌써 2주가 흘렀는데 블로그에도 후기들이 예 많이 또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꽈기 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제목 2026 테이 콘서트 발라드 콘체르토 후기.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가 나왔을 시절에 감정과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노래가 있다. 테이의 같은 배기가 나한테는 그런 노래. 대학교 1학년 때 당시 동아리에서 자타공인 테이 닮았다는 선배랑 썸도 탔었는데 점점점 우리 오빠 미안 과거니까 하면서 남편분한테 하는 건가? 지금 오빠한테 하는 거네요. 과로 속에 있었던 글입니다. 한창 좋아했다가 잊고 현생 살다가 언젠가부터 출근 준비 때 MBC 라디오 미니를 틀었는데 테이가 딱 그 시간에 라디오를 하는 거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그렇게 풋풋한 학생 때 들었던 테이 목소리를 찌든 직장인이 되어 다시 듣게 되었다. 라디오를 듣다가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알았는데 이미 알았을 땐 토, 일 공연이 마감이라 늦음. 아쉬워하다가 금요일 공연이 급 추가됐다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나는 실패, 오빠는 성공. 명곡이 많아 하나같이 귀가 즐거웠다. 어? 아, 오빠가 두 장을 성공한 거구나. 깜짝 놀랐네. 오빠랑 귀 블루투스 된 줄. 초반에 마이크 소리가 너무 가까워서 적응이 안 됐는데 가로 열고 테이의 호흡 하나하나 다 들리는 가로 닫고 일부러 온전히 날것의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악기를 다 빼고 오로지 피아노, 첼로 두

두 악기만 가지고 태희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공연이었다. 에코도 없이. 아, 첫날 미안해요. 진짜 에코 없었어. 진짜 그냥 내 목소리였어. 야. 에코도 없이 진짜 마이크 하나 들고 승부하는데 고음의 노래들을 다 너무 잘 소화한다.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목이 좀 쉰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 노래를 시작하면 그게 티가 하나도 안 남. 유독 스트레스 많이 받은 한 주였는데 태희 콘서트로 힐링 받았다. 추신, 태희님 초면이었어서 죄송. 저 너튜브 구독했어요. 하셨어요. 아, 제가 이 얘기 뭐 스태프들한테는 했는데요. 그 추가로 연 금요일 공연. 그게 이제 첫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태희 콘서트. 가수들한테 콘서트는요. 저희가 노래 선물을 들려주는 진짜 두세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를 받는 시간이에요. 팬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또 모여줬구나. 이렇게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구나 하는 그 눈빛. 진짜 윤슬 같은 그 눈빛을 받으면서 아, 나 가수하기 잘했다 막 이렇게 기 받는 건데 그날은 다 초면이라. 아, 왜 이렇게 초면이 많은지 몰라. 첫날은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이제 뉴비라고 하죠. 새롭게 저를 좋아해 주신 팬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서로 초면이라 가지고 그 윤슬 같은 표정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햇볕이 너무 강하달까? 예, 궁금한 표정의 눈빛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제 소개를 하느라 기가 좀 빨렸어 첫날은. 아이 죄송하다니요. 저는 너무 감사하지. 이제 초면 아니게 되는 공연 하면 이제 구면으로 오셔가지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셨죠? 예, 첫날 오셨던 분들 마이크 세팅 진짜 제가 너무 감도를 너무 올렸어요. 사실 공연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부르는 사람 당연히 이제 부담되고 듣는 사람도 같이 이제 집중하게 돼. 부담돼. 왜냐면 숨소리 습 이런 거 너무 귓가에 꽉꽉 들리게 제가 맞춰놔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라도 제가 귓가에서 노래하는 느낌으로 엄청 가까이에서 하는 느낌으로 조율을 좀 했었는데 아, 그거 너무 민감하게 했다는 거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즐겨주셨다니 다행입니다. 아유 행복하네요. 다음은 다용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제목 2026 태희 콘서트 발라드 콘체르토 너무 좋았던 후기. 아유 감사하네요. 언니랑 저랑 고등학생 때부터 태희 노래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후후후후. MP3 시절 플레이리스트 대부분을 차지했던 태희라서 언니랑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콘서트를 봤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태희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노래를 잘해서 또 노래에 빠지면서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3시간 10분 정도 해주셨는데 시간 순삭이었어요. 진심으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가슴 아파서부터 너무 좋다. 하, 진짜 태희 최고였어요. 콘서트 자주 해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노래가 주는 힘을 다시 한번 느꼈던 콘서트. 노래 오래오래 해주세요. 히히히 너무 행복했다. 태희 콘서트 하면 또 꼭 보러 갈게요. 보러 오세요. 하셨습니다. 아, 홀 1층 8열에서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와, 이분은 마지막 공연이네요. 제가 마지막 공연만 너무 제가 아쉬워가지고 3시간 좀 넘게 끌었거든요. 아, 그 전에는 발라드 공연 3시간 하면 좀 서로 지칠 수 있어가지고 제가 2시간 반 안에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일부러 아쉬워도 저도 멈췄는데 마지막 공연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유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1168-1983-6501-8774님의 신청곡입니다. 태희의 같은 베개 들으실 거고요. 역사학자 김지현쌤과 깨어난 김의 역사일주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0: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2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인천 세븐 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인천 세븐 테마 밀리언 쇼.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한국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역사학자 김지현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0: 예, 어제 뭐 엄청 네. 깊은 이야기들을 해서 네. 청취자들 반응이 또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네. 아르바이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각종 현장, 노동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0: 기억 남는 네.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1: 일단 이 몸에 어울리지 않게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0: 거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책이 있잖아요.
1: 예.
0: 그 보조 중에 네. 폐기물 처리반이 있고.
1: 폐기물 처리반.
0: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뭐 철근이나 나무 부스러기도 많이 떨어져요. 네. 그거 이렇게 수거해 가지고
1: 그렇죠.
0: 나르는 이게 이제 제일 쉬운 힘으로는 좀 다르죠.
1: 힘으로는 그렇죠. 힘든 그런 거는 아니니까.
0: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1: 뭐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힘쓰는 일은 잘 못합니다.
0: 그러니까. 예, 그거 하셨나?
1: 예. 그것도 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이게 조금 노동 현장의 용어들이.
0: 용어들이 지금 방송에 적절치 않아서.
1: 적절치 않아요.
0: 일본식이죠, 약간.
1: 약간 일본식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0: 공구리요?
1: 아니. 이게 그 바람 빨아들이는 거. 이거 같이 들고 다니면서 이런 것도
0: 청소 라인을 했네요. 그러니까
1: 청소 라인 쪽으로 이제 좀 많이도 하게 됐었고, 그거 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니까 청소 업체에서 일했습니다.
0: 전문적으로 갔네요.
1: 청소 업체 쪽으로 일하면 뭘 하냐면 재밌는 일화가 많은데 요거 한 편 말아야 되는데.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제 오늘 진짜 눈물 날 거라 그랬거든요.
1: 네.
0: 걱정돼 살짝. 네. 우리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야기 어제 어디까지 했는지 요약 잠깐 하시고 가시죠.
1: 전태일 열사의 어린 시절의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들었고.

0: 빡빡했습니다.
1: 예. 당시 한국의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60년대. 했었고
0: 60년대.
1: 1960년대에 왜 그렇게 이주가 많았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서울에 그렇게 노동자들이 모여 살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동자 가정이라고 하면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너무 각박했어요.
1: 네.
0: 아유. 자, 오늘 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전태일은 대체 왜 저항한 것인가입니다.
0: 저항심을 불러일으켰던 계기도 궁금하네요.
1: 다양한 계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제일 큰 건 사실 다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몸을 불사지를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성정인 것 같아요, 전. 성정이 전체를 일기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보면
0: 예.
1: 이거는 뭐 나중에 쓴 것도 아니고 그날그날의 본인의 감정들을 써놓은 기록이거든요.
0: 예.
1: 뭐라고 써있냐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본인은 재단사가 됐어요.
0: 네.
1: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노동자 가정의 한 달 평균 그 생활비가 한 12,000원 정도인데 재단사가 되면 15,000원 정도 벌거든요.
0: 예.
1: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요. 그리고 본인 동생들이나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일을 하세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식모살이를 하고 있고요. 여동생들도 지금 다 미싱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본인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변을 바라본 거죠. 너무 안쓰러운 노동 환경에 너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마주해야 됐던 거죠. 계기가 딱 뭐냐라고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좀 그 일기에도 나와 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같이 일하시던 그 미싱 보조 중에 친구 여공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피를 토했대요.
0: 어머.
1: 근데 옷이 다 젖은 거예요. 피로. 전태일 열사가 이제 병원을 가자라고 했더니 안 가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가려고 하냐? 가면 잘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 그 현장에서 벗어나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니까 잘릴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0: 가슴이 아프네요. 예.
1: 근데 억지로 끌고 갔답니다. 병원에.
0: 가야지요.
1: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폐가 다 녹아 있었던 거예요.
0: 아이고.
1: 근데 그 여공분이 전태일 열사한테 했었던 이야기에 좀 그게 좀 마음을 좀 울렸었던 것 같은데 뭐라 그러셨냐면 피를 닦고 싶은데 피를 닦을 데가 없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온몸이 피로 물들어서. 그런 현실을 본 거죠. 지금도요 평화시장 근처에 가면은 이때의 그 노동자들이 어떤 현실 속에서 노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0: 예.
1: 지금 평화시장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 있으시면은 상상하기 좀 좋을 것 같은데 그 평화시장에 노동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한 평에 4명씩 들어가야 돼요. 한 평에.
0: 진짜요?
1: 회사 하나가 한 8평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0: 아유.
1: 8평 안에 30명이 들어가서 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한 층짜리 건물이다라고 하면 아파트 층고를 두 개로 나눠요.
0: 아, 그걸 잘라.
1: 1.5m로.
0: 어머나.
1: 그래서 1, 2층으로 나눈 다음에 미싱기 놓고 일을 시킵니다.
0: 앉아있을 수만 있게.
1: 네.
0: 와, 서서는 다닐 수 없게.
1: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다 보니까 거기 안에 옷을 만드는 데잖아요. 그럼 그 먼지.
0: 아, 그렇네. 섬유에 나오는.
1: 섬유 먼지. 그거 다 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돼. 그렇게 16시간 일하는 거예요. 물을 안 줍니다. 왠지 아세요? 화장실 자주 간다고. 그런 환경이에요. 낮에 밥 먹을 때 국물 있는 거 먹지 못하게 금지시킵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이걸 매일같이 봤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나이가 여공들 적으면 13살 많아도 18 평균 15 이제 그런 분들이 노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그 공장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또 노동 착취 그리고 그 착취되는 노동자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0: 생각을 굳혔었던 것 같습니다.
1: 말씀 그대로 진짜 생각 자체가 좀 난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쪽 말고 난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뭐 이런 목표치를 맞아요.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으나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다라고 네. 감각적으로 깨닫고 네. 계속 생각을 하셨던 것 자체가 좀 남다른 사람이긴 하네요.
0: 재단 사면요. 그런 사람 살 수 있어요. 욕심 내잖아요.
1: 할 수 있어.
0: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할 수 있어.
0: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1: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노동운동가 전태인입니다.
1: 자, 이제 노동운동가라는 네. 타이틀이 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군요.
0: 네. 이때 당시 한국의 노동법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이때가 이제 70년으로 넘어가는, 69년에서 70년 넘어가는 때거든요.
1: 60-70년.
0: 노동법 어땠을까요? 한국 노동법.
1: 노동법이 있었어요, 근데?
0: 이게 진짜 더 어떻게 보면 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1: 노동법이 있었나?
0: 당시 한국의 노동법. 하루 8시간 노동, 주일 48시간을 넘지 못한다가 명시돼 있습니다.
1: 있어요? 그럼 어디서 가져왔지?
0: 1953년에 노동법이 만들어지고요. 유럽의 선진적인 노동법을 이미 1950년대 도입을 합니다.
1: 아,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시되는 것보다 네. 그냥 틀만 가져왔구나.
0: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1: 지키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0: 아무도 알지도 못합니다.
1: 네.
0: 근데 이걸 헌책방에서 봐요.
1: 아, 이거 보게 되는구나.
0: 전태일이 이걸 봐요.
1: 예.
0: 중요한 거는 봤는데 다 한자예요. 축조 근로기준법 해설서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1: 예.
0: 다 한자예요.
1: 너 어떻게 읽으셨지?
0: 2년 반 걸렸습니다.
1: 아, 이걸 또 읽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군요.
0: 2년 반 걸려서 이거를 다 읽었는데 그때 썼던 일기가 또 너무 눈물 나요. 나한테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어도 하루면 읽었을 책을 2년 반 만에 읽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읽고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만들었었던 노동조합이라 하기도 조금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좀 엉성하게 주변 친구들과 함께 만든 건데 그게 바보회예요. 1969년 6월에 만들거든요.
1: 네.
0: 재단사 친구들과 함께 만든 겁니다. 그게 뜻이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당하고 살지만 우리도 깨우쳐서 바보로 남지 말자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바보 같은 여기서 말하는 바보 같은 이런 순진한 일들을 참 많이 해요.
1: 예.
0: 노동청이나 근로감독관들을 만나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거 왜 안 지키세요라고. 저 공장 평화시장 가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근로감독관이시면 근로감독관은 원래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쫓겨나죠. 그러면서 계속 현실의 벽과 부딪혀요. 계속합니다. 계속하면서도 참 이분의 성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돈 많이 벌고 있거든요.
1: 예.
0: 그 돈 다 여공들 풀빵 사주고 밥 싸 먹이는 데 써요. 그 평화시장 근처에 있는 감자탕집 아주머니가 야, 너 왜 안 먹냐? 내가 돈 받을까 봐 그러냐? 야, 먹어 인마 라고 했더니 애들한테 먹었다고 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정이에요.
1: 그러니까 그렇네.
0: 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1970년대 70년으로 넘어가면 평화시장 피복 제품상 종업원 근로조건 개선 진정서라는 걸 돌립니다. 그리고 참 이게 설문지거든요.
1: 예.
0: 남아 있어야지.
1: 예.
0: 그 일하시는 곳에 창문은 있습니까? 뭐 이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시나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걸 또 해가지고
1: 예.
0: 이걸 가지고 또 근로감독관한테 내요. 쫓겨나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언론사에다가 냅니다. 이게 화제가 돼요. 한 번. 어떻게 보면 쾌거죠, 쾌거.
1: 그렇지. 현명하시다. 똑똑하시다.
0: 근데 바뀌는 게 없다는 것도 봅니다.
1: 아, 그건
0: 쉽지 아무것도 않겠죠. 바뀌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고요. 1970년 11월 8일 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로기준법 책을 화형하자라고 제의를 하고 날짜를 11월 13일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 다 같이 외쳐야 될 구호 정하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구호로 결정을 하고 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1: 아, 참 안타까운 시대였고 네.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지현 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아, 또 잠깐 또 분위기 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해야 돼요. 너무 가슴 아파요.
0: 예, 전태일은 이주민 출신 재단사 친구들을 모아 바보회를 결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0: 함께 이 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놓은 이 법률 무엇일까요? 뭐 큰일 났어요. 변주가 많아요.
1: 어, 진짜?
0: 네. 1번 맞춤법.
1: 오.
0: 2번 식이요법. 3번 근로기준법.
1: 와, 잠깐만, 나 1번에서 흔들릴 뻔했어.
0: 아, 그니까.
1: 뭐지, 1번 뭐지 이거?
0: 어, 깜짝 놀랐네.
1: 1번이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어렵네.
0: 아, 변주를 이런 식으로.
1: 힌트 부탁드립니다.
0: 아, 여기에서도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근면이 이래야 한다라는 게 좀 드러나는
1: 그렇네.
0: 법입니다.
1: 그게 끝이에요?
0: 힌트를 주기가 이거 굉장히 좀 이거는 좀 또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1: 가슴 아픈 쪽 말고 모르겠는데. 다른 쪽으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0: 아, 그러면 다섯 글자로 맞춰보세요.
1: 아, 너무 도착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좀 힘드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마치신 분 중 다섯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어, 이 노래에도 또 메시지가 있네요.
0: 아.
1: 김민기.
0: 하하.
1: 아침 이슬 듣고 오겠습니다.

0: 김민기 아침 이슬 듣고 오셨어요. 굿모닝 FM입니다. 역사학자 김지현쌤과 깨어난 게임 역사 1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전태일이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에게 가르쳤던 법률 바로 3번.

0: 별로 기준법입니다.
1: 네, 정답 보내신 분 중 다섯 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우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노동동아 전태일.
0: 네.
1: 전태일 열사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입니다.
1: 아, 딱 요 키워드가.
0: 아.
1: 예.
0: 네.
1: 자, 이제 전태일 열사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0: 네.
1: 그 분신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거 좀 설명을 해볼까요?
0: 1970년 11월 13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이다. 이걸 고발하는 뜻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기로 결의를 했지만 예, 경찰들과 예, 고용주 측이 동원한 패거리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 해산을 당하는 과정에서 오후 1시 30분경입니다. 이때 전태일 열사가 몸에 이제 휘발유를 붓고 몸에 이제 불을 붙이고 근로기준법 책이죠. 그 책을 든 채로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분가량을 방치돼요.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너무 당황을 한 거죠. 이런, 주변 사람들도.
1: 예,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
0: 네.
1: 놀랐겠죠 많이.
0: 그래서 몸이 이제 탄 채로 병원으로 실려 갔어요. 근데 뭐 중간에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또 쫓겨나요. 돈이 없으면 이제 치료를 못 받는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기도가 다 탔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든 이제 살려야 되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기도 있는 데를 그 메스로 찢으셨대요. 이제 피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피가 솟구치는 과정에 죽기 직전이죠. 완전히 죽기 직전.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때 어머니 손을 이렇게 탁 잡았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기도를 찢었잖아요.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어머니, 제가 한 일은 깜깜한 어둠에 구멍 하나 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 구멍을 좀 넓혀주세요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못다 이룬 일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 어머니 이소선 여사죠. 이소선 여사가 이제 끝까지 이소선 여사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노동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때 그 일기가 공개가 되면서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들.
1: 네.
0: 이게 당시 대학생들한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이제 그 노동 야학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거나 그 노동자 현장에 이제 그 대학생들이 직접 가서 함께 노동자 조직 노동조합도 이제 만드는 일들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과 그 대학생들이 연대하는 일들이 요 무렵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네.
1: 그렇습니다.
0: 네.
1: 또 소개해 주시다가도 너무 또 벅차셔서 말씀을 못 이을 뻔했는데 이거 뭐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고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0: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에 했던 말 뭔지 아세요?
1: 마지막에
0: 죽기 전에 마지막에 했었던 배고프답니다.
1: 자, 아유, 이런 역사들과 사건들이
0: 이런 희생들과 이런 투쟁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1: 맞아요
0: 시급 만원 이상 받고 있는 거예요.
1: 네. 진짜 급격하게

0: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1: 그렇죠.
0: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틀 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온몸을 바쳐서 희생했던 전태일 열사 만나봤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클 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클 타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6: 굿모닝 FM입니다. 깨는 김의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재현 쌤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또 깊은 얘기해서 아침에 또 주말인데 여러분들은 네. 좀 불편하시지 않았나 걱정도 살짝 되는데 이게 불편한 게 역사 안에 있습니다.
7: 그럼요.
6: 예, 우리의 삶 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번쯤은 또 짚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별개로 우리 김재현 쌤 진짜 되게 웃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7: 저요?
6: 뜨거운 심장이 있네요. 약간 멋있었어요.
7: 아 그래요?
6: 예.
7: 감사합니다.
6: 멋진 모습을 다음 주에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7: 다음 주에는 좀 활기찬 것 갖고 올게요.
6: 여진 작가도 지금 네. 많이 놀란 것 같아요.
7: 네네네.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6: 분명히 공부한 것 같았는데 네. 깜짝 놀란 것 같아요.
7: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이거 해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6: 우리 작가들도 뜨겁거든요. 심장이 뜨겁거든요. 예. 수민 작가 그렇죠. 지금 머리띠 하고 있어요. 왜 여기 노동 현장이 아닌데 네. 머리띠 풀어요.
7: 플랜카드 안에 있는데 지금 없어요?
6: 지금 많이 화났는데 네. 자 다음 주는 조금 그럼 활기찬 이야기 네. 기대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7: 네 감사합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영화배우 휴잭맨이 이런 고백을 했었다죠. 집에 돌아오면 딸이 문 쪽으로 달려와서 꼭 안아줍니다. 그럼 그날 있었던 속상한 일이 다 녹아버려요. 꼭 안아주면 시름이 녹고 행복이 차오른다. 이게 과장이 아닌 게 포옹을 하면 사랑과 애착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며 불면증에도 도움을 주는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된다지요. 그래서 옥시토신을 포옹 호르몬이라고 한답니다. 껴안기, 포옹. 근데 이게 갑자기는 어색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평소에 꾸준히 꼭 안아줘야 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0: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0: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만 해도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9: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1: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일요일 3, 4부 함께할 코너. 귀한 게스트를 모시고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를 듣고 그들의 추천곡까지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거 작가분이 잘못 알았네. 첫사랑은 아닙니다. 예, 전사랑. 그냥 뭐 스쳐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 만인의 연인 가수 나윤건 씨. 아유, 제 전여친 나옵니다. 윤건 뮤직 만나볼 거예요. 지난 11월 이후에 또 오랜만에 모시는데 이분이 이제 성시경 선배의 차마. 차마 이거 제 노래거든요 사실. 윤건 씨 나오면 한마디 해야겠어요. 왜냐면 제가 같이 노래방 가서 놀 때 차마 꼭 불렀거든요. 기억을 못하나? 잘 귀 닫았나 걔가. 그리고 제 콘서트 게스트로 또 오랜만에 제가 모셔가지고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함께 들어보실 수 있고요. 발라드 황태자 나윤건 씨의 페이보릿 송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의외로 막 R&B 이런 노래 없을 거예요. 이 친구 R&B 별로 안 들어요. 예, 아닌가? 무슨 주제일지도 너무 궁금하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윤건 뮤직 시작할게요.
0: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0: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가수 나윤건과 함께하는 윤건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 잘 지냈어?
1: 웃으며 안부를 묻고 싶은 분입니다. 아, 저의 또 열애설 상대이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가수 나윤건 씨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나윤건입니다.
1: 작년에 출연하시고 또
2: 네네네네
1: 나왔는데 네.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은근 반년이 흘렀어요. 또
2: 아, 저는 시간이 가는지도
1: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2: 모르게
1: 갈까요?
2: 살고 있어서 어휴. 벌써 얼마나 된 거죠? 한 반년?
1: 아, 반년 됐어. 반년.
2: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 둘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 네.
1: 그동안 잘 지냈나요?
2: 똑같이 지냈습니다. 뭐 노래할 때 노래하고 육아할 때 육아하고.
1: 아, 그리고 네. 살이 진짜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2: 희마리가 없습니다 지금. 힘이 없어.
1: 아니 이 정도면은 다시 머리 드래그하고 약한
2: 아니,
1: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에요. 왜 다 까먹으신 얘기를 자꾸
1: 왜 그게 좋은데 명곡인데
2: 왜 찾아보잖아요
1: 그래요.
2: 사람들이 이봐요
1: 아라니
2: 참나 찾아본다고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어서
1: 예. 아, 그때도 근데 데뷔할 때부터 완성형의 가수였기
2: 아닙니다.
1: 때문에
2: 화질은 좋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1: 어?
2: 화질은 좋지 않더라고요 아, 너무 옛날 영상이라
1: 아, 비주얼 말고 이제 음악적으로는 진짜 완성형이야
2: 그래요?
1: 어 그때도 너무 잘했고
2: 너무 앞서간
1: 그때는
2: 건가?
1: 댄스도 같이 하는데도 너무 잘했어
2: 아하 댄스라기보단 좀 민망하지만 예, 예. 맞습니다
1: 윤관씨가 일단 네. 감사합니다
2: 아닙니다
1: 감사 인사 전해드려야 될게 나와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제 콘서트 또 게스트도
2: 네네네
1: 제가 제일 먼저 전화를 한 친구인데
2: 진짜?
1: 예. 네.
2: 그렇게 많은 게스트 중에?
1: 예. 네.
2: 이야 왜지?
1: 아 왜냐면 왠지 와줄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와 믿음이 있는 아, 내 동생이라 가지고
2: 부르면 어디든 갑니다.
1: 예, 전화했더니 선뜻 또 나와주셔가지고
2: 지방에서 해도 갑니다 전.
1: 아 정말요?
2: 아 그럼요.
1: 조만간
2: 전국 투어 빨리 하세요.
1: 덕분에 이제 풍성한 콘서트
2: 아유 아닙니다.
1: 잘
2: 마무리해 주셔서
1: 감사합니다. 아 근데 또 뭐 인별에 또 그렇게 편지 또 뭐 이런 게 감동이다.
2: 아 편지까지 올리긴 좀 그랬어서
1: 올리지 마.
2: 아 그러니까
1: 제발.
2: 아 당연히 안 올리.

0: 거고.
1: 그러지 마요. 예.
0: 아, 형한테 처음 받아본 거기도 하고.
1: 그렇죠. 저도 쓰면서 좀 어색하긴 했는데. 뭘,
0: 나 4자가 넘어가서 그런지 네. 약간 그런 거를 너무 오래전에 받아봐서 그런지 또 이제 약간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편지여서.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약간 울컥했던 것 같아요.
1: 네. 저도 그냥 감사 인사 대충 인사로 해도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타입인데 저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0: 맞아요,
1: 그리고
0: 맞아요.
1: 저 진짜 오랜만에 콘서트에 이렇게 지인들 부른 거거든요.
0: 맞아요. 진짜로.
1: 전부 다 저랑 20년 가까이.
0: 맞아요.
1: 2년 있는 사람들만 그렇기 때문에.
0: 예, 결혼식 라인업이
1: 라인업 그대로 비슷해요. 예,
0: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1: 그래서 이게 편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나 되었습니다.
1: 예. 아, 윤건 뮤직. 일단은 아침에 이렇게 네. 또 한 시간 동안 네. 나윤건 씨의 또 플레이리스트
0: 깜짝 놀랐어요.
1: 만나면서
0: 이렇게 부담스러운 코너를 지금
1: 제가 중책을 맡긴 겁니다.
0: 네. 네.
1: 윤건 씨가 또 방송 잘하시지만
0: 아유, 아닙니다.
1: 또 이렇게 너무 또 중책 맡긴 부담스러워하는데 네. 주제
0: 네.
1: 말해주시죠. 어떤 주제로 어떤 곡을 가져와 주실지 네, 너무 뭐 궁금하거든요.
0: 거창할 것까지는 없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1: 예.
0: 가수 나윤건의 페이보릿 송. 감사합니다. 예, 효과음. 네.
1: 이게 페이보릿 송이 그 나이대마다 달라지잖아요.
0: 완전 다르죠. 지금 생각해봐도.
1: 그럼 쭉 인생에 있어서 페이보릿이에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요즘이에요?
0: 요즘은 아닌 것 같고.
1: 아, 예전부터 좋아했던 곡들.
0: 20살 때 이제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너무 더 많지만 추리고 추려서 이제 네, 요즘에 약간 꽂힌 노래도 있고.
1: 오,
0: 네.
1: 좋아요. 그러면은 그때 음악과 그때 시절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나윤건의 페이보릿 송 첫 번째 곡 만나보시죠. 야, 많이 변했네, 많이 변했어. 자기 노래 아니야, 이거?
0: 맞아요.
1: 나 설마 했는데, 진짜.
0: 중에 하나는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1: 그 대부분 민망해서 마지막으로 가거든요.
0: 아, 근데 뭐 이건 제 의지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1: 시작으로 바로 해버리네.
0: 시작을 해야 빨리 잊어버리니까.
1: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제 유일한 히트곡이자.
1: 유일하다니, 아유.
0: 저의 뿌리가 될 노래입니다.
1: 예.
0: 나윤건을 알리게 된. 데뷔 전에, 첫 앨범이 나오기 전에도 전에 이제 미리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1: 예.
0: 나이스맨이라는 네, 노래입니다.
1: 아, 진짜 명곡이에요, 근데.
0: 네.
1: 아직까지. 이게 점점 시간을 먹을수록 더 명곡이 되는 것 같아요.
0: 지금 약간 지금 이 버전을 저는 잘 못 듣는 것 같긴 해요.
1: 아, 이 오리지널 버전인가요?
0: 네. 어릴 때 녹음을 했던 거라 확실히 이제 뭔가 발상적으로도 되게 막 이제 막 그렇지. 연습생 때 그 파릇파릇한 것도 있고.
1: 근데 솔직히 뭐 내 네. 의지가 뭐 있어요.
0: 맞아요.
1: 자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0: 좀 안 슬퍼 보이기도 해. 들리기도 해요. 지금 이제 40대 들으면 네가 뭘 한다고.
1: 아.
0: 약간 이런 것도 있고.
1: 그치, 그치.
0: 풋풋한 짝사랑의 느낌을 좀 그래도 좀 내지 않았나.
1: 이때 시절에 나윤건 씨를 제가 친했으면 그리고 저랑 친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때 그런 연포들이 나왔어야 돼요. 모쏠이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모쏠이었고.
0: 맞아요. 이거 부를 때 모쏠이었어요.
1: 그래. 네, 연애를 맞아요. 늦게 시작했어요.
0: 20살 딱 데뷔하고 시작했으니까.
1: 그래서 윤건 씨가 그 노래 부르는 성숙함에 비해서 실제로 만나면 너무 애기 같은.
0: 그렇죠.
1: 너무 애기 같은 동생 같은.
0: 많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1: 내가 또 뭘 가르쳤다고. 야, 오해하기 왜 그러냐?
0: 아, 그냥 여러 가지.
1: 예,
0: 음악적으로. 그렇지. 음악적으로.
1: 우리가 많이 그래서.
0: 네.
1: 예. 윤건 씨의 음악을 위해서.
0: 그럼요.
1: 진짜 많은.
0: 그럼요.
1: 연애를 응원하고. 예, 모임도 많이 가졌는데. 성공률은 많이 없었어요.
0: 없었어요. 막 진짜 뭐 어떻게 해야
1: 되지? 결국은 우리끼리 만나서 밥 먹고 그랬어.
0: 밥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1: 살만 쪘지.
0: 오락실도 많이 갔어.
1: 나윤건의 페이버릿송 첫 곡 나윤건의 나였습니다. 아, 근데 다시 좋아졌나 봐요 자기 노래가.
0: 아, 그런 건 아닌데 좀 고마워진
1: 그런 거
0: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찾아주시니까.
1: 아, 좋아.
0: 네네.
1: 계속 듣겠습니다.

0: 노래도 벌써 나온다고? 이 노래 진짜
1: 이걸 처음으로 넣었어야 되는구나.
0: 페이버릿 송이에요 진짜.
1: 아 진짜로요?
0: 오, 저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사실. 네.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우리 여기 테디 테이 씨의 닮은 사람.
0: 왜 네가 쑥스러워요? 아,
1: 좀 부끄럽네요. 이거를
0: 아, 성공을 해서 쑥스러워하면 어때요?
1: 서로 이렇게 이런 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0: 예.
1: 아, 나 이거 제일 좋아해.
0: 아, 나는 이런 걸 처음 들어봐요.
1: 뭐 이런 걸 일단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공연을 형이 그냥 배려해줘서 형 공연에 그냥 제가 한 반까지는 아니고 한 조금 같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0: 한 적 있어요.
1: 이때 이 노래를 처음 제가 진짜 제대로 좀 불러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어디 가서 좋아하는 노래라고 얘기는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얘기를 하고 제 감성에 되게 잘 맞는 느낌의 노래?
2: 사실 맞아.
1: 그리고 저는 형이 내는 소리를 못 내요. 이렇게 막
0: 약간 소리.
1: 컬컬한 소리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게 뭔가 제 느낌의 노래인데도 그런 못 내는 소리도 있고 부러우면서도 들을 때마다 되게 좋은 멜로디 라인과
0: 맞아.
1: 이게 누가 쓰셨죠?
0: 조우진 작곡가.
1: 아,
0: 박효신 바보.
1: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0: 조우진 작곡가.
1: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선곡을 네, 첫 번째로 안 해서 죄송해요.
0: 아니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는데 제 노래를 또 좋아해 주신다니 네. 고맙고 이 노래 사실 뭐 우리 비디오 스타 MBC에서
1: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잠깐 둘이 같이 나가서
1: 맞아요 맞아요
0: 윤건 씨가 이 노래 한 수절 불렀고 제가 그때 이제 윤건 씨 신곡인 10분 거리
1: 아유 네. 죄송했어요.
0: 왜요? 왜요?
1: 저 신곡이라서 신곡이라서 이제 좀 힘드셨어요.
0: 아 그치 좀 네. 나는 공부를 했어야 됐지.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바꿔 불렀을 때 반응 엄청 좋았어요. 그때 박소연 누나도 그렇고
1: 맞아요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0: 엄청 좋아하셨는데 네. 저도 그때 듣고 윤건 씨가 이걸 다시 부르면 좋을 텐데 왜 참아를 불렀을까?
1: 저도 뭐 선택권이 없었다.
0: 아 그랬나?
1: 약간 그런 느낌이라.
0: 이 노래를 다시 해요.
1: 그럴까요?
0: 이 노래 진짜 잘 어울려.
1: 그럴까요?
0: 네.
1: 안 되면 그러죠.
0: 닮은 사람 태희 노래 계속 네. 듣겠습니다.

0: 뮤직 나윤건의 Favorite Song이란 주제로 노래 들었습니다. 네. 윤건 씨가 좋아하는 네. 노래들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인 노래랑 제 노래 이렇게
1: 일단
0: 우리의 노래로 시작을 했지만 네. 궁금해지네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 좋아했던 가수, 가수가 아닐 때 좋아했던 가수도 있고 가수가 되어서 또 좋아해진 가수가 있다.
1: 일단 제가 가수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은 듣고. 김건모 선배님이었고
0: 와, 잘
1: 가장 제일 좋아하는 가수도 그리고 처음 또 옛날 사람 같지만 테이프 시절에 예. 돈 모아서 용돈 모아서 처음 샀던 테이프가 김건모 선배님 3집이었던 것 같아요.
0: 기네스북에 오른.
1: 네.
0: 저도 그때 처음으로.
1: 그래서 그게 달고 늘어지고 늘어질 때까지 들어서 또 사고. 그 뭐 가사 내용이 슬프고 뭐 공감되고 이렇다기보단 그냥 발라드도 있고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지금 김건모 선배님 앨범을 다 갖고 있고 아직도.
0: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 이제 팝 쪽에 스티비 원더가 있잖아요.
1: 맞아요. 한국의 스티비 원더.
0: 근데 한국에 진짜 스티비 원더라고 한다면 이 김건모 3집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와 이때 있어요. 발라드랑 댄스는 미쳤어 진짜.
1: 맞아요.
0: 전곡이 다 미쳤어요. 기량도 그렇고. 그러면 가수가 되고 나서는 또 너무 좋다 했던 가수
1: 네, 태시
0: 아니 말고
1: 말고래 바로 말고래
0: 말고 아 진짜
1: 너무 많아요 어렵고 그냥 실제로 만났을 때는 못 느꼈는데 실제로 뭔가 딱 라이브를 옆에서 들었을 때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0: 그렇지.
1: 일단 첫 오디션 때는 박효신 선배님 노래를 불렀던 것 같고 떨어졌지만
0: 뭐 불렀어 그때?
1: 그때 해줄 수 없는 일 불렀어요
0: 조금만 불러주세요
1: 그런 것도 뭘 해서 빅스레가 나서 바로 노래 끊더라고요.
0: 이거 해야 되는데 모홀.
1: 모홀. 첫 오디션이어서 모홀. 가만히 서 있어도 다리가 떨릴 정도의 긴장감, 극도의 긴장감이
0: 그 충분히 있었어요. 힘 너무 네. 들어가지.
1: 맞아요. 그리고 김동률 선배님도 너무 좋아요.
0: 아 좋다. 아,
1: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명을 꼽을 수가 없습니다.
0: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하나씩 또 못 뽑으면은 질문한 제가 민망해지죠. 네. 진행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동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수 나윤건의 페이보릿 송 다음 곡 만나보겠습니다. 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의 네. 노래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노래죠?
1: 네, 신승 선배님의 나비 효과라는 노래입니다. 이건 딱 그냥 전주만 들어도 막 약간 뭐 무너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착 혹 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소절 딱 나올 때든지 선배님 목소리가 딱 나오면
0: 네.
1: 와 하는 노래. 편곡도 너무 좋고 지금 맞아요. 들어도 이게 몇 년도 노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되는 것 같아요.
0: 너무 멋지죠. 네. 저는 뭐 신호 선배님 키드라 가지고
1: 그쵸 저도 그렇죠.
0: 근데 김건모 파 하셨잖아요.
1: 아 그렇죠. 둘이 라이벌이셨으니까
0: 저는 신승훈 파였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0: 모든 이 바이브를 알고 있거든요.
1: 그래도 약간의 뭔가 딱 봐도 신승훈 선배님 가로 아마 전이었나? 그 가왕하고 계실 때
0: 예예 예.
1: 그래서 특집 때
0: 저 할 때
1: 맞죠?
0: 저 할 때 나왔죠.
1: 그래서 제가 패널로 예. 있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옆에 이제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옆에 이제 패널 분들이 근데 저는 마이크 팔 이러시는 거라
0: 그래
1: 이렇게 하는 것만 보다
0: 자세분이신데
1: 네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했고
0: 깜짝 놀랐어
1: 그때 실제로 진짜 라이브를 너무 생생하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0: 라이브를 너무도 오랫동안 네. 잘해오시는 선배님이셔가지고 네. 또 기량이 또 농익어 가고 있다
1: 네 또 최근에 또 컴백도 하셨었고
0: 예 모습이라 네. 너무 멋지시고 멋있어요. 나비효과가 이제 그 첫사랑에 대한 노래들 쫙 노래하셔서 히트하셨던 90년대 맞아요. 2000년대 초 이때를 다 지나서
1: 네
0: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스타일로 음악을 하시기 시작할 때 나온 노래인데
1: 맞아요.
0: 그걸 일단 너무 잘 쓰세요.
1: 맞아요.
0: 너무 잘 쓰세요. 네. 신승훈 나비 효과 우리 윤건 씨의 페이버릿 송 곡입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0: 아, 아침부터 너무 죄송합니다. 계속 조용한 노래만.
1: 아니, 예. 뭐 청취자분들이야 뭐 네. 자면 되죠. 괜찮아요. 주말이라
0: 신나게 오프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1: 주말이라 자세요.
0: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1: 청취자분들이 오늘 화 나가볼까 하다가 이제 다시 입을 덮고 그치. 이것도 좋다.
0: 그렇지.
1: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0: 좀 쌀쌀하니까 오늘 집에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큰일 났네.
1: 자,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우리 제가 너무 존경하는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1: 아, 슈퍼맨 곡이지 네. 이것도. 네.
0: 그러니까 김광진 선배님, 그러니까 수많은 리메이크와 수많은 다른 가수분들이 뭐 못 불렀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김광진 선배님의 목이 약간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편하게 그냥 부르시는 이 창법으로 들어야지 너무 그냥 딱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네.
1: 조금 저는 김광진 선배님은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좀 세기는 합니다만 긍정적인 표현으로 변태인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긍정적인 표현
0: 그런 거 있으세요?
1: 왜냐면 패셔너블한 그 요즘 스타일들도 네. 엄청 예술가 같고 네.
0: 그러니까 저는
1: 뭔가 이게 너무나 정적이고 너무나 맞아요. 절제된 음악을 하고 계신데도 뭔가 이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0: 다른 쪽으로 뭔가
1: 평이하지 않아. 그래서 오는 짜릿함이 있어요.
0: 형님을 음악하는 곳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농구장에서 만났어요.
1: 아 뭐야, 농구도 하세요?
0: 농구를 하시는 건 아닌데 시구를 제가 저는 하잖아요. 예, 했잖아요.
1: 그래서 뭐
0: 이제 이벤트 경기로 프로 선수들 이제 은퇴하신 프로 선수들 이제 이벤트 경기가 있는데 애국가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오실 수 있으니까. 근데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시고 지금도 이제 거의 SNS에 야구
1: 그래.
0: 농구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가.
0: 네네네네.
1: 와, 김광진 선배를 제대로 보지 않는 거야.
0: 무대에서는 그때 불회명국 때 한번 뵀던 거 빼고는 거의 스포츠 하는 곳에 계세요.
1: 진짜 신기하다. 그걸 네, 몰랐네. 네. 난 요즘 활동하실 때 패션도, 음악 스타일도, 행보도
0: 네.
1: 너무 멋지신 거예요. 너무 힙하신 거예요.
0: 한번 그게 있으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1: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또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그 용기도 맞습니다. 아티스트입니다. 네. 멋진 선배님.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 우리 윤건 씨의 페이버릿 송으로 계속 듣겠습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윤건 씨의 퀴즈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네. 있는 나윤건 씨 관련 문제거든요. 직접 문제 내주시죠.
1: 네, 오늘 가수 나윤건의 favorite song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나윤건은 가수 태희의 노래 중에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2004년, 아이고 선배님. 2004년에 발매된 태희의 정규

0: 1집 앨범의 수록곡이자 날 사랑하지 말아요, 날 사랑하면 안 돼요 라는 가사가 유명한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드리나요 제가?
1: 예.
0: 자, 1번 닮은 사람, 2번 도플갱어, 3번 붕어빵.
1: 야,
0: 뭐야,
1: 뜻은 거의 비슷한데.
0: 네. 뭐 힌트를 뭐 드릴 게 있나 제가?
1: 와, 근데 네, 나머지 두 개를 노래 제목으로 넣잖아요.
0: 그렇죠. 큰일 났는데.
1: 그럼 나는 김광진 선배 되는 거야.
0: 그렇죠. 그렇죠.
1: 아, 진짜로.
0: 그럼 붕어빵 뭔가를 이제 쓰고
1: 붕어빵이라고 제목을 옷을, 하고 예, 닮아서 만났다 막 이런 얘기를 그쵸. 하고. 야, 도플갱어 너무 있어 보이게끔 해놓고 발라드야. 와. 자, 뭐 거의 다 힌트 드렸네요.
0: 네. 그냥 멀쩡한 거요.
1: 예, 멀쩡해서. 퀴즈 정답. 예,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우리 다섯 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와서 발표할게요.
2: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0: 향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0: 탄탄방수
1: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2: 2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괴산 유기농 엑스포 광장과 동진천변 일원에서 열립니다. YB와 경서의 개막 축하 콘서트 등 매일 펼쳐지는 특별한 공연, 맵부심 푸드파이터 대회, 빨간맛 치어리더 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지는 이벤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윤건 뮤직 가수 나윤건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광고 전에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저 나윤건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태희의 노래 정답은 바로 1번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2: 와우.
1: 뭐
0: 당첨자 다섯 분께 바나나맛 우유.
1: 제가 초콜릿 하나 더.
0: 어? 뭐 더 해서 주실래요?
1: 그럴까요?
0: 아니요. 아니, 하지 마세요.
1: 네네. 알겠습니다.
0: 보내드리고요.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우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가수 나윤건의 페이버릿 송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건 씨가 또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신 이유가 있는데
1: 네.
0: 최근에 이 살 쫙 빼서 예쁜 모습으로 시경 씨랑 시경 형이랑 같이 살 뺀 건가 그러면? 와 어쩜 그렇게 쫙 빠졌냐?
1: 형님도 엄청 빼신 것 같아.
0: 나도 빼고 싶다 갑자기 그러니까.
1: 안돼.
0: 성경 씨의 참아. 와 이걸 리메이크를 하셨어요.
1: 네네네네네 얼마 전에 했습니다.
0: 예, 요거 좀 들으면서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1: 네.
0: 리메이크를 저기 저 멀다 사실 이게 시경 형도 지읒 발음 꼭꼭 씹어서 하시잖아요. 저기 저 문을 이걸 하고
1: 맞아.
0: 요걸 살렸는지 우리 윤건 씨도 사실 지읒 발음이 맛있어요. 그래서 저기 저 하는데 시작 부분이
1: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당시 이 앨범이 나왔을 때가 저는 형이랑 같은 소속사였고
0: 그렇지.
1: 연습생이었을 때 이 앨범이 이제 발매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이제 제가 연말에 작년 연말에 형님 공연을 갔다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관객으로 그냥 딱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0: 아, 너무 좋죠.
1: 저 그때 생각도 나고 그때 이제 벌벌 떨면서 형은 그때도 스타셨기 때문에 사인 받으러 이제 CD 홍보용 CD지만 가서 이제 벌벌 떨면서 사인 받았던 그런.

0: 기억도 있고 그걸 제가 갖고 있어서 네. 그거를 SNS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리메이크 제의가 왔을 때 너무너무 뛸듯이 기뻤고 그러나 한편으론 걱정도 됐고.
1: 아,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네. 너무 좋아했던 형이 노래이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리메이크하면 그런 부담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힘들어. 과거도 또.
0: 그것도 연락을 미리 드렸어요. 이걸 하게 됐다. 근데 이제
1: 팀을 줬어요?
0: 평가를 처음 하는데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잘 불러보겠다라고 이제 형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었는데.
1: 뭐 같은 거 받은 거 없고.
0: 아, 그냥 딱 그냥 되게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얼마나 잘하겠니? 그냥 샷아웃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예, 네, 기분 좋게. 하지만 열심히. 네,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이제 저는 제 콘서트에 와주셔가지고 라이브를 해주셔서 네네네. 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라이브. 아, 라이브. 우리 초대석으로 모셔가지고 라이브 들어야 되는데. 이 노래는 어때? 부르면서는 네. 좀 만들 때는 좀 힘들어도 이제 리메이크 해서 이제 부르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0: 많이 부르고 다니진 않았는데 첫 라이브예요.
1: 첫 라이브였죠.
0: 네, 공연 때.
1: 공연 때가 네, 너무 잘 어울리시고 해서
0: 지금까지는 없지만 네 아직 없어요. 라이브 네. 밖에 세 번 전.
1: 아, 진짜로?
0: 네, 아직 없습니다.
1: 너무 귀한 라이브를 내가 들었네. 네. 언젠가 라이브 한번 부탁드려요.
0: 아유, 알겠습니다. 이제 제 리스트가 하나 생긴 거니까.
1: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아요? 이 노래 리메이크 할 때 어떤 가사?
0: 김영석 씨 곡은 뭐 워낙 저한테 잘 맞는 노래였고 가사 글쎄요. 그러니까
1: 후렴인가?
0: 그렇죠. 딱 뭔가 기승전결이 있는 거다. 이건 뭔가 가다 갑자기 후렴을 딱 가는 느낌이라. 네, 그때 막 뮤비도 생각나고 막 다 생각나는 것 같아요.
1: 가사가 진짜 영화 장면을 묘사하는 네. 입술을 깨물죠. 발끝만 보죠.
0: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자기 발만 보고 있는 거죠. 네. 상대방 앞에서 울까봐.
1: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눈물 차오를 때 고개 숙이면 떨어지잖아요.
0: 그렇죠.
1: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안 흘려봤나? 괜히 꼬투리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나윤건 참아! 아, 따끈하게 나온 노래입니다. 계속 들을게요.

0: 명곡이 흘러나오면서 오늘은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 이불 속에 계속 계셔도 될 것 같아요.
1: 미안합니다.
0: 아니야. 너무 좋잖아. 너무 주말에 좋아, 이렇게 너무 좋은 잘. 노래 들으면서 누워있는 것. 이게 주말에 진짜 여유죠. 다음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김동률 선배님의 답장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곡을 많이 써본 적이 없는데 한 두 곡 썼거든요. 공식으로 발표된 게. 근데 김동률 선배님의 음악을 뭐 다 좋아하지만 딱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전주, 간주, 후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주로 엄청난 오케스트라 뭐 그런 연주로 그래서 뭔가 울림도 더 있는 그런 느낌의 노래고 이거는 확실히 좀 영상미도 같이 봤던 게 뮤비에 현빈
0: 씨
1: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집에 오셔가지고 그냥 솔직히 물 끓이고 편지 읽고 그냥 그게 다거든요.
0: 그분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겠어.
1: 그냥 뭐야. 근데 너무 잘 맞아요.
0: 잘 맞아요.
1: 예. 네.
0: 저랑 똑같은 느낌으로 이 뮤직비디오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도 현빈 씨가 딱 등장을 해요. 슬로우 모션으로 방 안에 들어와.
1: 맞아요.
0: 소파에 앉아.
1: 오랜만에 집에 온 것 같은 느낌.
0: 뭐 그냥 앉은 거잖아.
1: 예. 네. 앉아서 그냥 한숨 쉬고 그냥 머리 만지고
0: 내추럴한 머리랑 수염 살짝 난 게
1: 맞아요,
0: 너무
1: 맞아요.
0: 잘 어울리고
1: 맞아요. 멋있었어요.
0: 김동률 선배님은 뭐 최고죠 사실.
1: 최고입니다.
0: 이런 작곡가

0: 이런 싱어송라이터는
1: 없습니다.
0: 전무후무해. 지금 싱어송라이터 후배들 많지만 김동률 선배님 같은 음악은 아 진짜 이건 어려워.
2: 콘서트도 보면 그냥 뭐 퍼포먼스 이런 게 없고 그냥 거의 뭐 한 3-40명 오케스트라 풀밴드에 그냥 혼자 서서 하시거든요. 근데도 그 딱 연주가 나올 때 그 관객석에서 울림은 이거는 뭐 그냥
0: 그러니까 저는 동률 선배님이 목소리로 지휘한다고 생각해요.
2: 맞아요. 맞아요.
0: 진짜 마이스터.
2: 맞아요.
0: 음악 자체를 손으로 지휘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 지휘하면서 솔리스트이자 지휘자.
2: 맞아요. 그리고 큰 공연장을 이렇게 울림으로 가득 채우는 걸 보면 진짜 멋있고
0: 감동이죠. 네. 이거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네. 김동률 답장 우리 나윤건 씨의 페이보릿 송으로 계속 듣겠습니다.

0: 굿모닝 FM 태입니다. 좋은 노래들 우리 윤건 씨 덕분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윤건 뮤직. 사실 뭐 나윤건 하면은 네.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보컬을 꿈꾸는 분들은 무조건 인정하는 보컬리스트예요.
1: 그런가요?
0: 나는 가수다 또 나오셨고.
1: 아유, 그럼 뭐예요?
0: 나는 가수다 진짜 부담스럽죠.
1: 네. 근데 저는 시즌 3 때 나갔나? 제가 네. 제일 후배여서.
0: 그렇지.
1: 그 처음 나갔을 때는 그렇게 막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선배님들이 잘하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0: 그 무게감이 조금 그래도
1: 네, 좀 낮았어요.
0: 좀 나아졌을 때 나가셔서
1: 선배님들도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꼴찌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거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하게 되더라고요.
0: 네. 이런 날 또 성장도 해.
1: 맞아요.
0: 확실히.
1: 많이 배웠고.
0: 네, 많이 배웠죠.
1: 진짜로.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을 안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나도 이제 십수년 활동했다고 하는데

0: 너무 꼴찌하니까 약간 속상도 했는데 예. 근데 재밌는 경험, 좋은 경험 그렇지, 공부였던 그렇지. 것 같아요.
1: 노래를 이제 뭐 점점 뭐 잘하시는 것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0: 저요?
1: 예.
0: 아유 아닙니다.
1: 점점 더 훈련하시고 하시니까 좋아지시는데 대한민국에서 노래 진짜 잘한다 하는 사람 지금 시점으로 예, 볼 때는 누가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
0: 태신 빼고 얘기할게요.
1: 어, 저 빼고 저 빼고
0: 네 빼고 저는 그래도 아 너무 어려운데 제 딱 그냥 보컬로만 딱 봤을 때
1: 본인이 어, 추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냥
0: 저는 범수 형이요.
1: 아 역시
0: 네
1: 범수 형님이
0: 아직도 단단하시고 아. 이제는 뭔가 더 여유와 그냥 가지고 노시는 것 같은 느낌.
1: 아, 원래도 노셨어.
0: 그러니까 그 형은 데뷔할 때부터 좀 말이 안 됐습니다.
1: 김범수 형은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뭐 노래 잘하는 선배님이 아니라 좀 다른 세계에서 놀고 계신. 저 세계는 언제쯤 우리가 갈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0: 진짜
1: 분이었죠.
0: 처음 라이브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일본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냥 한국 가수들이 이제 다 같이 가서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형을 본 적도 없었고 근데 리허설하는 걸 이제 이렇게 뒤에서 봤어요. 그냥 보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1: 그렇지.
0: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뭐지? 너무 갭 차이가 심한데? 이런 정도로 너무 약간 뭔가 그냥 뭐 그냥 타고 나셨겠지만 그냥 완성형 느낌.
1: 그러니까
0: 좀 불공평한 느낌.
1: 신인일 때 꼬마일 때 같은 녹음실을 썼던 데가 있었거든요.
0: 진짜요?
1: 너무 부담스러운 거. 왜냐하면 전날 범수 형 녹음이 있었대요.
0: 거기 2층에 있는 거기 말씀하신 거죠?
1: 네, 녹음이 있었대. 그럼 다음 날까지 엔지니어는 김범수 형 칭찬 얘기만 하고 있어. 내가 녹음 들어가야 되는데 야 어제 진짜 미쳤지 않냐?
0: 제 정규 1, 2집이 거기서 다 했어요.
1: 아 그래?
0: 그
1: 부담스러웠겠네.
0: 예, 예.
1: 그러고 나는 녹음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관심을 안 하고
0: 아 그리고 심지어 제가 녹음하는 날 아직 만지고 계셨어요. 저는 녹음했던 보컬을
1: 어떡해.
0: 뭔가 만져지지 않는
1: 귀가 게 귀가 바짝 올라가 있었겠네. 엔지니어의 기대들이
0: 또 이제 신인이니까 일찍 가잖아요.
1: 네.
0: 딱 한 30분 일찍 가면 이제 전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딱 들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는 이런 생각도 했었던 적이 있었고.
1: 네. 거기는 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했네 보니까.
0: 맞아요.
1: 나윤관 씨 하시는 거니까.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윤관 씨는 뭐 신일 때부터 다들 윤관 씨 지나가도 또 뭐라 막 저 진짜 잘한다 이런 얘기 늘 했던.
0: 좀 가수. 대놓고 해주시지 좀.
1: 아, 대놓고 하기엔 네가 너무 어렵지.
0: 그건 좀,
1: 네,
0: 좀
1: 너무 기세등등할까 봐.
0: 좀 무서웠나 봐요.
1: 자 계속해서 가수 나윤관의 페이버릿 송 아주 재밌네요. 다음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아 바로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노래가 나오네요. 어떤 곡인가요?
0: 네 우리 김범수 형님의 일기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는 뭐 활동을 하신 적은 없을
1: 대표곡
0: 거예요.
1: 대표곡 중에는
0: 네,
1: 예,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으로
0: 알고 있는데 예. 형 노래를 듣다가 이것도 역시나 약간 김영석 씨 노래거든요. 저랑 잘 맞아서 그런지 이 그냥 처음 기타 라인이랑 이 노래가 아마 형님이 원래 부르시는 키보다 낮을 거예요. 근데도 되게 듣기 좋았고 네, 감정적으로 더 많이 다가오는 강약 조절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고
1: 예.
0: 그런 섬세함이 좀 잘 느껴져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1: 예.
0: 네. 요즘 일기 안 쓰잖아요, 잘.
1: 그치.
0: 편지로, 펜으로. 가사가 이제 뭐 일기를 쓰면서 이제 눈물이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일기장을 받은 거죠. 헤어진 연인에게서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 예.
1: 그 일부러 흘렸네.
0: 보라고.
1: 보라고. 제가 어릴 때
0: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울었다.
1: 제가 어릴 때 진짜 일부러 눈물을 딱 흘리면서
0: 일부러요?
1: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반성문 쓰면서. 나 진짜 반성하고 있다. 눈물을 딱 알죠? 이게 지장처럼 턱 흘려주는 거야. 이 번지게 다.
0: 졸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1: 아니야.
0: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1: 김범수의 일기. 아 범수 형이 저는 이제 끝사랑 리메이크하면서
0: 네.
1: 원곡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네네.
1: 그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은 뭔가 열심히 안 하고 너무 잘해서 그냥 막 노셨던 긍정적인 의미로 노래를 가지고 놀았던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레코딩한 걸 들어보면 너무 섬세해. 끝사랑 너무 섬세해. 저 그래서 약간 긴장도 빡 했었잖아요.
0: 아, 그치, 그치.
1: 녹음하기 전에 괜히 들어가지고, 아. 녹음실 다녀간 그 느낌 확 들었네.
0: 아.
1: 김범수의.
0: 다시 들어봐야지.
1: 진짜 다시 들어봐.
0: 네.
1: 김범수의 일기 계속 듣겠습니다.

0: 이 호흡량이 윤건 씨 초창기 호흡량이랑 비슷하다. 아,
1: 그러세요. 진짜 큰일 날라고. 저는 그냥 공기만 많았던 걸로.
2: 좀 해봐 주세요. 앞에.
1: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2: 아니요. 공기 윤건 씨 버전으로.
1: 뭐 이렇게.
2: 그래. 해. 아, 이 호흡량이 비슷하다.
1: 아이고.
2: 지금 들으니까 비슷해. 어떤 노래죠?
1: 박효신 선배님의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데뷔곡인 걸로 알고 있는데.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시거든요. 어. 근데 이것도 고등학교 때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2: 예, 예.
1: 근데 저도 이제 뭐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가수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 딱 듣고 진짜 접어야 되나?
2: 아, 좀. 이분도 좀 잘못된,
1: 예, 잘못된 분이세요.
2: 긍정적인 표현으로
1: 더 이분도 가지고 노시는 더 많이.
2: 아, 이분은 좀 달라.
1: 막 바꿔요. 막
2: 범수형은 놀고 있다면, 네. 이 형은 너무 빠져들어 있었어.
1: 이게 좀, 예, 충격적인.
2: 어.
1: 그리고 저에겐 좀 아픈 노래. 첫 오디션을.
2: 아, 그렇지.
1: 너무 이 노래를 왜
2: 모홀,
1: 했을까.
2: 모홀로 불렀으니까.
1: 모홀. 바로 망했다. 중3 때.
2: 그 펄렁일 때 이제 탈락 깃발이 펄렁이는 것 같은 느낌.
1: 다리가 떨리던 다리가 탁 멈춰졌어요.
2: 그렇지. 아,
1: 그냥 나가야 되겠다.
2: 끝났다. 네. 박효신 해줄 수 없는 일. 지금 창법이랑은 좀 다른
1: 많이
2: 느낌이라.
1: 다르죠. 많이 다르죠.
2: 또 팬들은, 네. 구 박효신과 지금 뉴 박효신. 또 뭐 어떤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또 즐기고 있고 하시는 것 같은데 둘 다 매력 있죠.
1: 너무 좋아요.
2: 아, 너무 좋습니다. 박효신 해줄 수 없는 일. 고등학생 박효신 목소리. 오랜만에 윤건 씨의 페이버릿 송으로 계속 듣겠습니다.

0: 함죠.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가수 나윤건 씨와 윤건 뮤직.
5: 재밌길 바랍니다.
4: 예, 재밌어요. 그리고 저 윤건 씨는 또 저랑 또 친분이 있고 네. 또 잘 알고 이러니까 이 음악 얘기하고 이런 게 참 편하네요.
5: 그러네요.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4: 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음악 얘기하고.
5: 음악 얘기하는 게.
4: 아, 재밌네, 재밌네. 벌써 근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5: 빠릅니다.
4: 어, 이게 예, 뭐 무거웠던 빨라요. 그 짐을 벌써 내려놔야 돼요.
5: 커피 한 리필 세 번 했을 정도 있었어야 되는데.
4: 그렇지. 예. 허니 바게트 두 개 먹었지.
5: 예, 프레즐은 먹고.
4: 고구마 프레즐에는 당신이 네. 이제 꿀 찍어 먹어야죠.
5: 예, 그렇죠. 네.
4: 자, 오늘 끝곡 어떤 곡 나윤건의 페이보릿 송 추천해 주실 건가요?
5: 네, 마지막 곡은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4: 갑자기요?
5: 너무 네. 근데 발라드에도 또 다른 장르도 많이 하시는 또 그룹이고 하긴. 또 재결합을 또 한다고 20주년이라서 예. 그래서 근데 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신나는 노래들도 너무 좋지만 뱅 이 노래가 좀 와닿는 가사들
4: 맞아요.
5: 네 이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네.
4: 사실 빅뱅도 이렇게 좀 음악적으로 파헤쳐 보면 가사 멜로디가 서정적일 때부터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5: 맞아요.
4: 그러니까 뭐 거짓말 같은 것도 맞아요, 맞아요. 멜로디 자체는 슬픈 거, 멜로디잖아요. 근데 이제 장르 자체를 좀
5: 그렇죠.
4: 예, 댄서블하게 바꿔서 그런 거지.
5: 가사는 슬프고.
4: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서정적이고 잘 어울려요.
5: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처음 딱 나왔을 때
4: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비주얼도.
5: 오, 예.
4: 오, 비주얼 디렉팅 진짜
5: 깜짝 놀랐어요.
4: 빅뱅은 뭐 최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윤건 씨의 페이보릿 송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태입니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4: 다음 주에는 팬텀 싱어 4에서 우승한 크로스오버 그룹이죠. 리베란테와 리베란티 뮤직으로 함께 할 겁니다. 다 나와주시나요? 와,
5: 야.
4: 어떻게 선곡을 한 분씩 하셨나? 와. 이렇게 하니까 윤건 씨의
5: 전 벌써 잊혀지네요 이제.
4: 아 윤건 씨는 아니 어차피 이불 속에 있어가지고.
5: 네, 좋아요. 이불만 들어가면 제 생각 나시나요?
4: 뭐했지 이렇게 생각. 농담입니다. 너무 좋은 명곡들 많이 네. 가져와 주셔서 네네. 감사하고 또 기회 되면 놀러와 주세요.
5: 아유 언제든지.
4: 차마 또 라이브 해주셔야죠.
5: 예예. 예.
4: 아침에 오셔가지고.
5: 알겠습니다.
4: 진짜 해주셔야 돼요.
5: 네네네.
4: 안 쳐다보고 안 웃는 거는
5: 안 쳐다보기.
4: 약간 반반이에요. 안할 가능성이 좀
5: 아니에요.
4: 더 큰데.
5: 아니에요.
4: 기대하면서 네. 오늘 기쁘게 보내드립니다.
5: 알겠습니다.
4: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해보 구태 외치는 거 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해보.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후의 시작은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정오의 희망곡 최다원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평일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합니다. 월요일은 원디 마음대로 내는 퀴즈 오락 시간, 원디 마음대로 퀴즈. 화요일은 코미디언 최재원과 함께하는 정의 고민 상담소, 고민 그럴만도 하지. 지루한 수요일을 특별한 수요일로 만들어드립니다. 꿀보이스 가수와 함께하는 심쿵 라이브. 목요일엔 가수 이광석이 직접 고른 주제로 감미로운 라이브 함께 들어요. 이광석의 이 노래. 신나는 금요일 불금 요정과 함께 수다 떠는 최선의 TMI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으로 꽉 채운 정오의 희망곡.

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원디랑 함께 해주실 거죠? 정우엔 원디랑.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레저관, 홈리빅,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섭시컷 선반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FM 88.7MHz, MBC 충북 FM4입니다. HLAO 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비행운이라고 하죠. 파란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서 길게 구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비행기일까? 누가 타고 있을까? 날짜도 비용도 다 상관없이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디에 가면 좋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일요일인데 연휴처럼 보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니면 뭐 에이 평소하고 똑같아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꼭 내가 쉬지 않더라도 연휴에만 느껴지는 좀 헐거운 편안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게 함께하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5월 3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